오늘 첫 곡 팻 메스니 그룹의 Last Train Home 9936님의 신청곡으로 여유롭게 시작해봤는데요. 뭐 정서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집에 가는 그 기차를 상상하게 되는 데는 동서양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듣고만 있어도 정말 그냥 어디 딴 데 가는 기차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고향 가는 기차. 네. 6451님 작은 오빠네가 올 설에 강아지 옷을 명품 굿땡으로 빼입고 와서 빵 터졌는데요. 보통 굿찜도 있던데. 네. 뒤에 보면. 네. 올해는 어떤 명품 옷을 입혀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지금도 막 예, 몇 장의 사진들이 작가님들이 보여주시는데 강아지들도 뭔가 기대하는 듯한 참 애들이 표정이 그리고 얘는 아무 생각 없어. 우리 댕댕이도 대중교통 타야죠 라고 까만색 팩 안에 아주 얼굴만 빼꼼히 내고 있는데 너무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너무 귀엽습니다. 네. 지금 귀여운 우리 사람 댕댕이 둘과 목포 가는 중이에요.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고속도로네요. 2276님 사람 댕댕이라 하면 가족들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아들 아 눈치가 이렇게 없다니까. 제가 아는 분도 경기도에서 무안으로 출발을 어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새벽 12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7시 반에 도착하셨대요. 뭐 각오해야죠. 네. 상대의 웃음에서 공기 반 소리 반 생방 냄새가 나요. 저는 일찍 아버님 댁 반찬에서 갖다 드리고 뒷정리 중입니다. 여러분 장연홍님 좀 아까 굿모닝 FM에서는 생방 녹방은 녹방이고 생방은 날방이라고 하던데

0: 예, 날방하고 있어요. 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벌써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은 뭐 못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건 아닐 테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 네. 뭐 미니 게시판도 좋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의 남자 이원석 씨 네. 연휴의 첫날이지만 아랑곳 없이 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실 계획이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라떼쇼 네. 3, 4부에 펼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오늘 지금 사연 보내셔서 소개된 분들께 오늘 요거트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꼭 굳이 고향으로 안 가는 분들이라도 네.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부는요.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시브, 이카운트, 아크메르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함께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4: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9: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2: 안녕하세요,
1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2: 너무 좋아요.
13: 유후
12: 끝내줬어요.
1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2: 완전 좋아요.
13: 연두리
12: 잘 부탁드립니다.
1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4: 가치 있는 심사평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 버전은 네, 이 엔젤 시티 코럴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2018년 아메리카 갓 탤런트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던 그런 아프리카였습니다. 악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뭐 신스 솔로까지 합창단이 그렇게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네, 아무튼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역시 많이 계시네요. 새벽 1시에 17년 단골 떡집에 알바 왔다고 하는 6805님. 지금까지 전 찐 송편만 1억개는 되지 않을까요? 이만큼의 몇십 배를 더하면 끝나겠죠. 알바비 받은 거 파스 값으로 다 나가게 생겼어요. 야, 근데 진짜 힘드시긴 하겠다. 네, 맛있겠다. 송편이 이렇게 겨자색도 있구나. 저는 참고로 안에 깨랑 그거 들어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게 어떤 송편의 스탠다드라고 제 머릿속에는 각인돼 있고. 고생하시고요. 네. 6364님 오늘까지 일하는데요. 마트에서 일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본가 가족들과 식사 예약은 했는데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마치고 청소 후 퇴근까지, 청소까지. 그래도 집사람과 아이들은 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추석 당일인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좀 에너지 보충하실 수 있기를 파이팅입니다. 0234님 저는 농부인데요. 내일 비 온다는 소식에 어제 오늘 가장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맞아, 비 소식이 있던데. 볕집이 젖으면 기껏 말린 게 다 도루묵이 되어버리거든요. 지금이 또 추수 시즌이라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그러게요. 또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비 때문에 피해가 없으시길 저희도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줄리 런던의 음성으로 유명한 스탠다드 재즈 넘버죠. Fly Me to the Moon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천둥 소리가요. 160여 명 정도 규모의 엔젤 시티 코랄이라는 합창단이 발을 구르는 소리였어요. 앞에 주원님이 전 붙이는 소리인가 하셨는데 비슷하죠? 네. 빗소리를 손바닥을 160명 이렇게 비비면서 거기에 이렇게 손가락 박수를 치니까 빗방울 소리처럼 들리고 김문희 님도 튀김 소리인가 했다고 다 이게

0: 김서연님이 어머나 레이베이. 네 맞습니다. 러버걸 6월달 공연에도 다녀오셨다고. 예. 아이슬란드 출신 재즈싱어 레이베이의 노래였습니다. 자 1174님 우리 댕댕이가 명절 음식 냄새 때문에 테러 당해서 어젯밤에 강변으로 차박 나왔다고. 예 다행입니다. 아주 의젓하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에이아이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0: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올 추석에는 가까운 해외나 국내 소도시로 떠나는 분들이 많대요. 해외 여행지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이 일본.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별로 오사카, 후쿠오카, 또 도쿄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고요. 국내에서는 부산과 제주, 광주, 서울 등이 인기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그 유재석 씨 너튜브 때문인지 소도시 중에서 익산이 인기가 많았는데 아산, 고창, 양평, 천안, 홍천, 태백 등등도 예약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곳에서 알차게 잘 즐기다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제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 경기 보셨나요? 오상욱 선수가 2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데 와, 마지막 그 다리 찢기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제 단체전 메달까지 노리면서 이번 선수단 처음으로 2관왕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또 모두의 기대를 받았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아쉽게도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선수가 되리라 믿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안세영 선수의 기록도 아무나 이건 못 깰 것 같은데 조금 네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대표팀 근대 5종 성승민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현재 금메달 8개, 은메달도 8개, 동메달 25개를 따냈는데요. 오늘 오후 여서정 선수의 도마 결선, 또 내일 있을 탁구 경기도 힘껏 응원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사례상에 올리는 탕국에 토란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이 토란은요, 맨손으로 껍질을 벗기면 손이 따갑고 가려울 수 있대요. 이게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 때문이라는데, 이 성분이 바늘처럼 뾰족한 작은 결정 형태로 돼 있어서 피부나 점막을 자극한대요. 가려움을 없애려고 토란을 물에 몇 시간씩 담가두기도 하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고 열을 가해서 충분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질할 때는 꼭 장갑을 끼고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뒤에 또 물에 한번 헹궈주는 게 좋다는데, 뭐 손질은 좀 까다로워도 맛있는 탕국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의 퀴즈는요, 토란에 관한 퀴즈입니다. 토란은 이 식물의 국내 재배 품종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작물인데, 요즘에는 버블티나 디저트의 맛으로도 친숙합니다. 특히 연한 보라색을 띠는 버블티 주재료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작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 정도 힌트만 들으면 모를 것 같은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두 글자예요.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힌트송 듣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주 힌트가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라는 노래인데요. 노 리플라이와 타루가 함께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노 리플라이와 오늘의 힌트는 이 홍대 여신 타루가 힌트였는데 왜냐면 정답이 타로였거든요. 근데 우베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베도 요새 자색마라고도 불리면서 이것도 음료수로 많이 드시나 봐요. 근데 저는 우베는 정말 처음 들어보고 토라는 바로 네 생긴 건 거의 비슷한데 색깔만 요게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타로.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8776님. 명절 이른 아침 영월로 캠핑을 가는 길에 지금 오늘 아침 듣고 계시다고. 방송 너무 재밌어요. 매번 출근길에 듣는데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어떻게 출근길과 캠핑 가는 길의 느낌이 네, 당연히 달라야만 합니다. 네. 저희는 특별히 재밌게는 해드린 건 아니에요.

같은데 아마 8776님의 마음이 그만큼 가벼우신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자,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은 3486님.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반납된 책 털러 갑니다. 책 터는 것도 사서의 일.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위로가 돼요. 라고. 네. 파이팅입니다. 6005번님은 회사에서 잘 듣고 있어요. 근무 중엔 문자를 못 보내겠고 오늘은 아침부터 뷔페 먹으러 가면서 보내봅니다. 앞에만 듣을 때 회사에서 지금 보내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네, 해피 추석 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0817-7117 이혜림님도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준비된 곡 듣기만 해도 정말 어딘가로 떠나는 듯한 느낌이죠. 페퍼톤스의 초기작 레디 겟 셋 고

0: 우리 스페셜 DJ 장원급제님의 아름다운 베이스라인이 돋보였던 페퍼톤스의 그 화려한 서막을 알렸던 Ready, Get, Set, Go. 이거 듣고 있으면 진짜 고속도로가 뻥 뚫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마음만 네, 지금 엄청 막히는가 봐요. 파주에서 경남 고성으로 가고 있는데요. 출발할 때 내비가 6시간 걸린댔거든요. 4시간을 달려온 지금도 여전히 6시간 걸린대요. 할 수 없죠. 뭐 가면서 자꾸 늘어나는. 제가 며칠 전에 그랬다니까요. 월요일 날 출근된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차에서 발에 땀나도록. 네. 저도 6시에 출발해서 태안 가는데 계속 늘어나요. 졸음 쉼터라도 잠깐 들어가려고 했더니 줄이 어마어마해서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신다고요? 그럼 거기 안 막히는 건. 네. 무사히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8576님. 이맹수님, 연휴가 짧아서 뭐 밀릴 걸 예상은 했지만 이건 뭐 밀려도 너무 밀립니다. 시댁 부여까지 5시간까지 걸린 적은 없었는데 라고. 자, 마음 비우시고요. 저희 FM4U와 함께 하시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짜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자, 지금 소개된 분들 모두 요거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한 번만 더. 가족 여행 가 있는 동안 방문해서 고양이를 돌보는 펫시터입니다. 3515님. 아, 명절 때 하루에 한 7-8집 정도 방문해서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연휴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지만 귀여운 고양이들도 보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골 고객이 200인분 이상인 우와 베테랑 펫시터랍니다. 아마 고양이 냥냥이들 전문 시팅 하시나 봐요. 3515님. 네. 귀여운 냥이들과 그래도 행복한 시간, 일이 아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 드리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3108님은 오후에 캐나다에 간 딸내미가 6개월 만에 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태우고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기대된다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 라고. 아까 교통정보에는 저녁부터는 조금 정체가 풀릴 걸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뭐 몇시 비행기인지는 몰라도 식사 든든히 하시고 네. 또 따님과 얘기하면서 6개월 만에 가다 보면 곧 도착할 수 있겠죠? 안전운전하시고요. 3515님은 저는 안동입니다. 오늘부터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해요. 제가 생닭 유통을 하고 있는데 하회마을 식당으로 안동 찜닭 만들 닭들을 배송하고 있어요. 오늘 하회마을 몇 번이나 갈지 지금 벌써 한번 다녀왔고요. 라고.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소식이니까 네, 힘든 만큼 또 매출 많이 올리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잠시 후 라떼를 들었다 놨다 해서 만날 거고요.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하나 듣죠. Silly.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뭔가 지금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색다르면서도 좀 템포감이 느껴지는 노래를 떠올리다가 카자국 기억나세요? 예, 저는 듀란듀란의 그 닉 로즈라는 키보디스트가 프로듀싱을 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기도 전에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중학교 때 막 기다렸던 팀인데 마침 또 공교롭게 이 카자구구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이시스트 이름이 닉 백스라고 합니다. B-E-G-G-S. 어떻게 보면 두 닉에 의해서 만들어진 앨범인데 투 샤인은 너무 히트를 했죠. 근데 사실 이 앨범에서 저는 버릴 곡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카자구구 1집 앨범의 앨범 타이틀이기도 해요. 앨범 제목이 White Feathers라고 하는 하얀 깃털. 그래서 하얀 깃털이란 이 노래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히트곡에 밀려서 덜 알려진 곡이지만 좀 뭐 흔하게 들을 수는 없는 노래지만 굉장히 듣고 있으면은 80년대 특유의 그런 아기자기한 정서가 잘 느껴지고 또 닉 로즈가 신디사이저에 대한 이해가 엄청난 그런 프로듀서잖아요. 그래서 카자구구의 음악에도 신디사이저가 너무나 잘 배치된 그런 명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하얀 깃털 카자구구의 노래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네, 카자구구의 White Feathers 였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때 친하게 됐던 영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저하고 거의 80년대 뉴웨이브 음악을 그 친구도 너무 뭐 자기네 나라니까. 근데 영국 친구들도 왠지 뉴웨이브 밴드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음악적인 부분에 다른 거 다 통했는데 카자구구도 음악은 좋은데 이게 카자구구가 이게 영어권에서 애기들이 깍깍 뭐 이렇게 내는 그런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를 했는데 이게 너무 저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름이라고 그때 진짜 되게 좀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뭔 상관 음악만 좋으면 신나는 노동요 고맙습니다. 아유 기쁘게 들어주셔서 반갑게 들어주셔서 3774님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내일 첫 곡 초성 힌트를 드리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일단 3765님 초성 내내 괴로울 것 같다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에는 거의 없고요. 일반 도로를 달리면 뭐 한 50에서 100m 사이마다 마주치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다 드렸다. 자,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10분께 커피 원두 세트를 준비했고요. 한 분께는 시옷 선물 세트, 떡 세트, 양념 세트, 세정 롤티 슈. 야, 세트는 진짜 일부러 우겨넣었네요. 세트 안 들어가는 게 어딨어. 아무튼 이렇게 준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3, 4부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브람스 안마 의자와 함께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예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헤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헤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헤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헤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헤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0: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를 해봅니다. 첫 번째, 지금 서울 부산이 지금은 현재 10시간 30분 걸린다고 하고요. 서울 대전이 6시간인데 우리 때는 뭐 서울 광주가 18시간,
1: 네.
0: 서울 부산 16시간, 이게 기본 아니었나요?
1: 그랬죠. 그때 이제 마이카 시대가 세대가 딱 오면서 차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하나였단 말이죠.
0: 아 진짜.
1: 심지어 그때 편도 한 2차선? 되게 좁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 어머 계속 뭐 밤새 하긴... 갔던 기억이 나네.
0: 많이 줄은 거예요 여러분 10시간이. 자, 두 번째, 톨게이트 앞에서 운전자들이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담배도 피고 체조도 하고 옆 차선 운전자한테 어디까지 가셔? 이런 대화 나누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1: 그랬죠. 거기 뭐 도로가 주차장이었던 휴게소를 방불케했던.
0: 그때 기회. 사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검색해 보시면 차들이 그냥 안 가니까 네. 차 문이 다 열려 있고.
1: 맞아, 맞아.
0: 다 승객들이 나와 있어요.
1: 걷는 게 더 빠르다니까 진짜로.
0: 차를 이고 지고 가야 돼.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긴 하네요.
1: 예. 저 교통 상황을 뚫고 고향을 갔다는 게
0: 그러니까
1: 정말 대단합니다.
0: 진짜 뭐 요즘처럼 하이패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톨게이트에서 목적지를 얘기하고 표를 받고 잔돈을 거슬러 박는 방식.
1: 예.
0: 모르고 싶지만 알고 있다.
1: 알고 있죠.
0: 맞아.
1: 하이패스.
0: 이거 목적지까지 얘기하고 표 받고 돈 거슬러 받고 네. 그게 더 막혀 그러니까.
1: 그 표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0: 와중에. 있어. 차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표에 발이 달렸어.
1: 네. 분명히 차 안에 있는데 없어져.
0: 죽어도 못 찾아요.
1: 네.
0: 야, 참.
1: 그러면 진짜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네. 자, 이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오늘도 함께 재미있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라떼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오랜만에.
1: 네.
0: 자, 원석 씨.
2: 네, 안녕하세요.
0: 보니까 지난주에도 막 녹화도 있고 엄청 네. 바쁘셨는데
2: 네, 네.
0: 데이브레이크 왜 올여름부터 네. 가을 초입까지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1: 더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진짜?
1: 네.
0: 살이 그냥 쪽 빠져가지고
1: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0: 아니 더 빠지면은 건강에 저기 이상이 올 것 같아.
1: 아니요 좀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게 몸이 가벼워지니까 의외로 아픈 데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0: 평소 때 어디가 좀 아파요?
1: 무릎 관절 이쪽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어제도 원성님이 팬들한테 오늘 오하윤 생방 놓쳐도 되니까 휴일 늦잠 좀 자.
1: 아 이거를 지금 제가 비밀이라.

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여기서 이건 좀
1: 아니 근데 나는 괜찮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자?
0: 굉장히 문제가 있는 1204님 문제가 있는 분이시네요. 왜 비밀을 지키지 않나요? 아 저의 의도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네. 늦잠 자고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1: 아니 그러고 뭐 이제 곧 컴백할

0: 과격한가 보다.
1: 아니 방송을 듣다가 주무시라는 건가요?
0: 제가 지금부터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네.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그러던데.
1: 그게 40% 아닌가요?
0: 맞아. 잠 올 때지.
1: 운전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0: 아니, 그러면 안 되지.
1: 굉장히 직구준 DJ이시네요.
0: 아, 뭐 네. 아주 나름 굉장히 그 의외의 모습들을 완벽한 하루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곧 컴백하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1: 네, 응원합니다.
0: 저기 어디 추석 였는데 네. 안 가세요? 어디?
1: 어머님 댁에 가야죠.
0: 가야죠. 네. 그렇죠. 근데 가까이 계시니까.
1: 네, 용인에 계셔가지고. 멀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연휴의 첫날이라 네. 추억 토크로 8090년대의 추석 풍경 여러분들 생각나는 기억이 있으시면 네. 네. 좀 참여 공지 좀 읽어주시죠.
1: 여러분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그 한가위에 관련된.
1: 네. 추석 관련해가지고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특히 뭐 우리 집 어디인데 뭐 큰 집이 어디 어디더라 몇 시간 걸려 갔었다 뭐 고속도로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또 친척들 뭐 큰 집 모이면 그때 뭐 대가족 막 다 모여가지고 막 30~40명씩 막 북적북적 됐었다
0: 집이 얼마나 크면 30~40명이 거기서 같이 잘 수 있는 거야 막 형이 비닐하우스 내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1: 30~40명을 모였다니까요 저는 같이 다 같이 잔 적은 없는데
0: 원석 씨네도 대가족이죠.
1: 아버지 쪽이 팔남매였단 말이에요.
0: 봐.
1: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일 큰 아들이어가지고 아.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모인다고 말이에요. 팔남매가. 네. 팔남매의 뭐 남편 혹은 와이프 이렇게 모이시면 네. 일단 16명이 되잖아요.
0: 어제 두 배가 되죠.
1: 거기서 이제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집은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두세 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40명 금방 됩니다, 정말. 아. 이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다 모여요 진짜로 그래서 다 같이 어디 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애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0: 몰라. 그 나홀로 집 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네.
1: 실제로 제가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한 사고가 있었어요
0: 어머
1: 누가 모르는 사람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런데 몰라
0: 어머
1: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왔어요.
0: 그 어떻게 살았어?
1: 그때 이제 수영장 너무 부적부적한 곳이어가지고 에이. 아무나 잡았더니 구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몰라. 아버지 힘들면 나 술 막 뭐라 마셔라 하고 계시고.
0: 낯설은 예, 네. 많은 걸 잊게 하죠.
1: 그 대가족인 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기고.
0: 그러니까.
1: 웃긴 일이 많아요.
0: 좀 힘들어도 네. 또 그때 기억이.
1: 그리고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고 사촌 형들 저보다만 5살 그때는 엄청 형처럼 보여가지고
0: 그죠 어른이지
1: 그 형들이 이제 저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사촌 누나 다 데리고 다니고
0: 고생했네 우리 원석이
1: 제가요?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 아니, 그 형들이 고생했지
0: 저는 뭐 핵가족이다
1: 아 네
0: 뭐 제가 또 외동이라 네 태어나 봤더니 친가 외가가 그렇게 서로들 안 친해서
1: 아, 그런 경우가
0: 그런
1: 있죠.
0: 뭐 왕래가 거의 네. 없었습니다.
1: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또 너무 고향이 멀어서 서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여러분들마다 생각나는 어렸을 때 그런 추석 풍경 뭐 짧은 문자, 긴 문자 50원, 100원 정보 이용료되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미니는 당연히 문자 게시판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 다섯 분께 요거트 세트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아, 노래 하나 듣는 동안 네. 네. 제목이 야 좀 잔인하다
1: 이 노래를 듣는다고요?
0: 막히는 고속도로를 생각하며 준비한 노래인데요 네, 교류 직류입니다 ACDC의 Highway to Hell

0: 네. 하이웨이 투 헬. 아 근데 멋있다.
1: 진짜 멋있는 밴드인 것 같아요.
0: 아, 앵거스 형. 네. 저 항상 궁금했어요. 그 책가방을 메고 학생복을 입고 모자를 쓰시잖아요. 네. 책가방에 뭐 들어있을까요? 자, 대가족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성님 말씀에 극공감이요. 저희 아버지도 7남매 맞으셔서 네. 1가족당 최소 3명만 데려와도 21명.
1: 그렇지.
0: 37, 21. 네. 거기에 다들 결혼해서 모이면 가족만 수십 명. 그죠. 그러면 어른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짝별로 서봐라. 헷갈리니까. 짝별로. 2529님. 아, 근데 저는 진짜 뭐 핵가족이라서 그런지 네. 이런 풍경도 아, 원석 씨 얘기 들으니까 좀 부러워요. 아. 다 모이면 이렇게 북적북적. 나 말고도 우리 핏줄이 이렇게 많구나.
1: 아, 그런 경우 북적북적 되는데 뭐 다 화목한 경우도 있고 가끔씩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0: 아이고 그것도 싸움이 거기에 어떤 또 킥이죠. 네.
1: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술 좀 이렇게 아, 하시면서
0: 누군가 이제 말실수 하나에 네. 얼굴 색들 변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렇죠. 아주 가끔 있습니다.
0: 형님은 그러는 거 아니야.
1: 어 이거 약간 유머일본지
0: 최양락 씨.
1: 아이 뭔 소리요?
0: 내가 형님 때문에 대학을 못 갔는데.
1: 어, 약간 오 있을 법한 스토리인데. 어,
0: 그렇죠, 그렇죠.
1: 아버지가 형님만 사랑해가지고 어,
0: 나는 공장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1: 그땐 그랬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0: 그럼요. 많이들 싸우면서도 네. 그렇게 또 모여서 또 헤어질 땐 또 아쉬워가지고. 네. 김대권님은 구남매. 친할아버지가 구남매셨대요.
1: 할아버지가
0: 밥을 그래서 2부제로 드셨대요. 그지 그거 어떻게 함상에 다 차리겠어요.
1: 실제로 예전에 학교도 오전 오후반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명절 때도 네. 2부제로 오전 오후반으로.
0: 그러니까.

0: 오전에 가 나는 오후에 갈 텐게. 막
1: 아이고 야 지금 여기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0: 네.
1: 진짜 차들이 아예 안 움직이니까 이런 거겠죠?
0: 잠시만요. 이게...
1: 헬리콥터에서 지금은 네. 이런 걸 드론으로 찍지만 네. 옛날에는 이 저 공중파 항상 그 헬리콥터들이 한 대씩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 헬리콥터 그 소리 막 툭툭툭 하는데 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경부 어디 교차하는 톨게이트 부근입니다. 여기 지금 뭐 이러는데 거기서 보면 중간에 꼭 밥을 지어 드시는 분들이 갓길에 차 대고.
0: 아 진짜요?
1: 아니 식사는 해야 되니까.
0: 어디서 밥을 지어?
1: 어 진짜로?
0: 진짜로요?
1: 그럼요.
0: 와 그 휴대용 가스 이렇게
1: 그쵸,
0: 해가지고.
1: 그쵸, 그쵸.
0: 네. 그거는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와 진짜로요?
1: 아 난 너무 생생한 게 기억나.
0: 밥을 해 먹을 정도라고요?
1: 그럼요.
0: 와 진짜 대단하다.
1: 그리고 또 이때 추석 선물 세트.
0: 네.
1: 아 진짜 뭐 샴푸 세트 이런 거 한번 오면은
0: 네.
1: 그 다음 해 설까지 쓰죠.
0: 맞아요. 네. 저 그런 건 기억나요. 저는 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차 타고 이렇게 막 저희 목포였단 말이에요.
1: 어. 아 오래 걸렸겠다.
0: 진짜 오래 걸렸어요.
1: 그럼요.
0: 근데 가다가 지금도 뭐 막히는 구간에서 그런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뭘 파시는 분들 많이 있다.
1: 그럼요. 뻥튀기부터.
0: 뻥튀기. 네. 그게 또 별미였어요.
1: 그럼요.
0: 맨날 저거 사달라고. 진짜 큰 거, 이만한 거.
1: 맞아.
0: 그 진짜
1: 거기서밖에 안 팔아.
0: 네. 먹으면서 감에 도착하는 거 다 먹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1: 아 뻥튀기는 제가 또 킬러라. 정화등님도.
0: 네.
1: 저희는 고향 내려가다 차 막히면 도로 옆에서 양푼에 나물 넣고 밥 비벼 먹어가지고요. 휴게소 음식 추업이 한 개도 없어요.
0: 휴게소가 몇 개 없었을 수도 있어요.
1: 없고
0: 그
1: 네. 진짜 앞에 딱 갔는데 그 줄 보고
0: 네.
1: 그냥 돌아갔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막히니까 너무 저기서 막히고. 기다리느니 그냥 가자. 아까도 그런 사연이 있었고. 한윤아님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0: 7살 정도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울었더니 아빠가 뒷차 문을 열어 앞을 가리고 뒤는 양복 자켓으로 가려주셨는데 뭔가 이상해 위로 올려다 보니 고속버스 타신 분들이 보고 있어서 또 울어버렸어요.
1: 아 7살이면 괜찮아요.
0: 아 본인은 굉장히 좀 분역 굴욕적이겠지. 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부끄럽죠. 근데 진짜 화장실 아,
1: 갔다 와야 돼.
0: 아 화장실 저 갔다 올게요.
1: 네.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지금 소영 작가님이
0: 네.
1: 그래도 차트쇼인데
0: 네.
1: 언제 차트인지는 좀 얘기를 아. 하라고 화장실 얘기하다 왔거든요 우리가.
0: 아 예 죄송합니다.
1: 아니 그 오늘은
0: 네.

0: 94년 9월로 가신다고.
1: 맞습니다.
0: 근데 아까 화장실 얘기하다가 끝났으니까 네. 마무리는 하셔야죠.
1: 제
0: 뭐가 생각났어요?
1: 까먹었어요.
0: 진짜?
1: 네.
0: 보통 남자애들은 네. PT병.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거기다 그냥 쉬 하면
1: 그런 경우가 있죠.
0: 그럼요.
1: 많이 있죠. 예. 아무 때서나 내릴 수 없는 상황이
0: 있어요. 응가가 문제인데 좀만 참어.
1: 아, 이거 진짜 이 아침에 이런 아, 말씀들이 좀 그런데.
0: 아까 혹시 응가 관계된 거였었나?
1: 뭐 그런 비슷한 종류였던 것 같아요.
0: 반면에 0325님은 네. 저희 친할머님 댁이 팔남매신데 네. 고스톱 치다가 찐 싸움이 나서 경찰이 오셨대요. 경찰이. 우리 집안의 비밀입니다라고.
1: 아 근데 진짜 고스톱을 많이들 치셨어요 그때는.
0: 그죠.
1: 거의 집에 이게 많이 모이시면 두 팀 내지 세 팀까지도 가능했던
0: 그 국방색 담요.
1: 예. 해가지고 예. 그 옆에 알짱알짱 거리면은.
0: 예. 뽀찌?
1: 작은아버지가 아유 뭐, 뽀찌 주시고 용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아니 8590님 요까지만 하고 제가 94년 9월로 갑니다.
1: 네.
0: 아니 그렇게 싸우는데 네. 뭐 하려고 또 모였냐고 8590님이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하는지 싸우러 가잖아. 말 다 했지 뭐.
1: 야, 이 BGM 깔아드려도
0: 그러니까 어 싸우러 가 싸우든 아무튼 이때 아니면 또 못 보니까.
1: 오
0: 그렇습니다.
1: 이 마음가짐을 싸우러 간다라고. 야 비장하네요.
0: 그러니까. 자 일단 94년 9월 넷째 주.
1: 네.
0: 그때 노래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차트를 바로 할까요? 그때 네. 뭐 유행하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그럼 또
0: 일단 시간 노래 한 곡을 듣자고 아까 하이웨이 투 헬 말고 들은 게 없네.
1: 차트니까.
0: 네. 네. 9위.
1: 네, 9위 곡입니다. 조관우의 늪.
2: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0: 야, 진짜 지금 들어도 파격적입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오히려 요즘보다 더 파격적인
0: 그러니까
1: 이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가사 내용.
0: 그녀를 알았을 때부터 그의 그녀에겐
1: 다른 남자의 뭐 저쪽
0: 아내 아내였지.
1: 예, 뭐. 야, 이거 요즘에 나왔으면 엄청 많은 사람들의 오르내릴 것 같은.
0: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야, 아무튼 이게 정말 이게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94년 9월이면 한참 복무 중일 때라.
1: 네.
0: 하광훈 선배와 이 조관우 씨가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팔공산 중턱의 작은 초가를 빌려서
1: 팔공산
0: 거기서 구보를 해서 폐활량을 늘리셨고 조관우 씨는 한국의 파리넬리라는 별명을 얻음과 동시에 1집 앨범 이게 이제 하광훈 씨가 작곡가에서 처음으로 제작자로 변신했던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1: 아, 제작까지 하신 거예요?
0: 그럼요. 이게 100만 장을 넘겼다라는 이야. 전설이 있습니다.
1: 팔공산이면 대구
0: 대구잖아요. 거기 기가 좋다고 진짜 그런가 보다.
1: 아, 너무 웃어.
0: 아니 수험생 두신 분들 가서 기도 엄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굳이 대구까지 가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온다고요?
0: 관악산도 가고 요새 다 기저온 산들.
1: 아 근데 한번 가보긴 해야겠네요.
0: 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1: 아 이렇게 좀 간절하긴 하죠. 예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니까 요즘에 세상 이 음악 씬이 뭐라도 아니야 나 종교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같아.
0: 저도 뭐. 할 말 하안.
1: 네. 네네.
0: 이 당시가 이제 X 세대라는 표현이 대유행을 했다고.
1: 아.
0: 근데 제 기억에는 좀 더 먼저 90년대 초반부터 X 세대 X 세대 했는데.
1: 네.
0: 이때가 절정이었던 건가요?
1: 그렇죠. 딱 제 세대입니다. 94년, 95년 이때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90년대 초반 지금부터 시작을 알렸지만. 최고 전성기는 94년, 95년.
0: 아, 이렇게 한강의 기적 같은 네. 이야기와 X세대들이 등장하다가 98년 더 접어들면서 바로 또 IMF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완전 단짠이네요.
1: 그렇죠. 진짜 양극단을 다 경험한 세대.
0: 아.
1: 왜냐면 얼마나 호황이었냐면
0: 네.
1: 막 신용카드를 막 길거리에서 만들어주고 그랬다니까요.
0: 야 써! 써!
1: 진짜로! 대학교 앞에서 정

0: 문에서 그 좌판 깔아놓고
1: 세상에
0: 이름 뭐 인적사항만 쓰면은 신용카드를 그냥 줬어요 그때는.
1: 그럼 그걸로 돌려막기 하면 되잖아.
0: 진짜 그런 친구 많았어요. 몇 개를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1: 그죠.
0: 그걸 뭐라 하지 현금 서비스라고 그러나.
1: 그러니까
0: 빼가지고 쓰고 이 카드
1: 역으로 막고
0: 그걸 한 세네 개씩 돌려막고 그랬다니까요.
1: 그러다 카드 사태가 나서
0: 맞아요.
1: 신용 불량자란 말도 이때 생겼대요.
0: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의 개념이 막 이제 막 사람들한테 신용카드 써라 써라. 왜냐면 나라에서는 그게 확실히 그
1: 금융 실명제도 그렇죠. 도입되고 이제 이러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세금 관련된 것들이 좀 확실히 투명해질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러다가 학생들까지 이게 쫙 오면서
1: 참
0: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1: 중간에
0: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1: 야, 근데 그 숙취해소 해소제
0: 네.
1: 견디셔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이때 나왔대. 94년 9월에.
0: 아. 그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또 애용을 하고 있네요.
1: 이게 이렇게 오래 30년이 넘은 거구나.
0: 네.
1: 그리고
0: 거의 청심환이네요.
1: 그러니까 네. S전자의 매직 스테이션이라는 데스크탑이 처음 출시됐었대요.
0: 오, 이런 게 있었어요.
1: 그때 이 데스크탑 진짜 비쌌죠.
0: 매직 스테이션. 이건 아닌가? 이건 타이어인가? 죄송합니다.
1: 네. 그리고 아무튼, 네. 격투기 게임 철권이 이때 출시됐대요.
0: 자,
1: 그 전까지는 맞아 스트리트 파이터였고 철권에서 뭐가 조금 더 이게 약간 3D처럼 느껴졌나?
0: 아닌데? 오, 그래픽이 좀 더 진화한 뭔가 네. 있었죠.
1: 그때 버추얼 파이터하고
0: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0: 확실히 그 기술을 썼을 때 네. 그래픽이
1: 2D에서 약간 3D 같은 네. 거 넘어가.
0: 스트리트 파이터는 그냥 아유 이런 거였으면 철권은 우와 쇼프한테 이런 게 좀 나갔던 것 같아요.
1: 맞아. 네. 들어업고 맺히고.
0: 네.
1: 또 퇴마록이 이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니 내가 91년도 아니다. 아, 내가 88년도에 첫차
0: 네.
1: 엑셀을 60개월로 뽑았었는데.
0: 아, 네.
1: 요 94년 9월에 단종이 됐군요.
0: 아, 이때 단종이 된 거예요, 엑셀이.
1: 그랬구나.
0: 그쵸, 폰이 다음에 나온 게 엑셀이 거죠?
1: 아마도.
0: 네. 그러니까
1: 그렇게 대중적인 차로는.
0: 네.
1: 예.
0: 되게 귀엽고 예뻤는데.
1: 나름 엑셀. 그게.
0: 네.
1: 그러다가 엑셀 다음에.
0: 네.
1: 엘란트라인가? 그게 아마 조금 더 비싼 차로 나왔어요.
0: 엘란트라.
1: 예.
0: 기억나요.
1: 엑셀 다음.
0: 네. 그렇죠? 뭔가 자주색 엘란트라? 자주색 엘란트라 사람들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1: 그랬나요?
0: 약간 갈색도 아닌 자주색도 아닌 그 묘한 은가색 비스무리한 색깔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1: 저는 그때는 무조건 특히 국산차는 하얀색이 진리다.
0: 아,
1: 뭐 이래서
0: 지금도 하얀색이
1: 하얀색 많이 탔었죠.
0: 네.
1: 그렇군요. 그리고 에스페로는 그게 90 데뷔하고 나서니까 90한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박효정님이 갑자기 포니 다음에 르망인데 이상우님 근데 포니는 저기 H고요. 르망은 이제 대우.
0: 맞아요.
1: 대우에서 차 안 만드니까 대우가 없어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대우 자동차가 있었어요.
1: 르망이 그 프랑스 차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 설계도까지 똑같았다 그래서
0: 네네.
1: 젊은 친구들한 와 이때 르망 타면
0: 네.
1: 진짜 뭐 저 형은 뭐 하는 형일까
0: 부자다
1: 완전 부자지
0: 솔직히 저 르망
1: 엑셀보다 한 두 배 비쌌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르망이
0: 르망 기억이 안 나요.
1: 진짜
0: 이름만 기억나고 디자인이 기억이 안 나요.
1: 역시 7년 후배 여기서 티가 난다.
0: 그렇죠.
1: 아 프레스토가 또 있었구나.
0: 프레스토?
1: 예. 네.
0: 프레스토도 H사예요?
1: 예. 네. 엘란트라 더 전이다.
0: 오.
1: 프레스토가 나오고 엘란트라가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어.
0: 야 H사 많이 냈네요 디자인.
1: 그럼요.
0: 오, 여러 모델들이 있었군요.
1: 이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선배님이 아마 프레스토를 타셨던 걸로 기억나요.
0: 어,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1: 한번 태워줬거든.
0: 아 그래서 막 와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
1: 그쵸?
0: 보다.
1: 그쵸.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옵니다.
0: 아, 갑자기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1: 아, 우리 지금 음악쇼니까
0: 7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1: 네.
0: 신성우의 서시입니다.
1: 야 서시
0: 서시
1: 이게 아마 신성우 씨의 어떤 찬란한 시작을 알렸던

0: 네네.
1: 아니 나 내일을 향해 왔다.
0: 내일을 향해가 첫 시작이고.
1: 맞아.
0: 그 다음에 이제 장발로 이제 정말 락커의 모습을
1: 맞아요.
0: 제대로 보여주셨던.
1: 아 맞아. 서시에서 완전히 그냥
0: 네.
1: 빵하고 정말.
0: 내가 주죠. 그래 이 느낌 있죠.
1: 그렇게. 자 직접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0: 아, 진짜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진짜.
1: 아, 그건 맞지.
0: 네. 네.
1: 자 신성우 씨, 9월 94년 9월 넷째 주 가요 종합 차트 7위를 차지한 서시 듣습니다.

0: 대단하다 신성우 씨 진짜.
1: 네, 진짜 락이네요.
0: 저하고는 중학교 동창인데.
1: 아 그래요? 네,
0: 중학교 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어. 나중에 프로필을 보니까 어 연서 나왔어? 어. 이래가지고 둘이 갑자기 그때 좀 확 친해졌었죠.
1: 학교 다니실 때는
0: 반이 14개였으니까.
1: 아 그때는 진짜 누가 누군지도 모를 때겠네요.
0: 그렇죠. 네. 네. 자 신성우의 서시 이 노래가 네. 그 이근상 씨라는 그 당시 최고의 또 락 기타리스트가 네. 감자탕 집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네. 그걸

0: 이렇게 기타 리프를 이렇게 치고 있을 때 네. 신성호 씨가 운명처럼 멜로디를 아. 붙여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1: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0: 근데 거기 기타가 어디 왜 있지? 근데
1: 그러니까 기타 코드 진행을 한 연습실에 와가지고 밥 먹고 연습실 와서 코드 진행을 머릿속에 남았던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기타하다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0: 막 그럴 수 있죠.
1: 예. 예. 계속 그래서 머리에 맴돌아.
0: 화장실에 기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 감자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연습실에 와서 예. 예. 아무튼 그만큼 뭐 전주 코드가 네.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광고 듣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이원석 씨와 함께 94년 9월 넷째 주 차트를 기본으로 네. 노래보다는 이제 수다에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조금씩밖에 못 들었지만 네. 그래도 몇 곡을 이렇게 풀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색다릅니다.
4: 그렇죠, 그렇죠.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
3: 진짜? 그래도 우리 그 열 곡 탑 10이니까 좀 한번 훑어서 알려주시죠.
4: 네, 10위가 듀스의 약한 남자였고요. 조관우의 늪이 9위, 8위는 김광석의 일어나. 아. 7위가 죄송합니다. 신성우의 서시.
3: 방금 들었고요.
4: 6위가 김종서의 남겨진 독백. 5위가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3: 아, 이것도 있대요.
4: 락커 세 분이 쭈루룩이네요. 우리
3: 그러니까.
4: 7위. 네. 4위가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었고요.
3: 대단했고요.
4: 3위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이야. 2위가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이었습니다.
3: 아, 이게 94년도구나.
4: 그렇죠. X세대의 거의 대표적인
3: 그렇죠.
4: 어떤 모델이었죠.
3: 원준 씨 자체가 X세대였죠.
4: 아, 그렇죠. 그렇죠.
3: 그렇죠. 그렇죠.
4: 네.
3: 1위.
4: 1위 곡입니다. 자. 이거 이 곡이죠.
3: 전람회
4: 기억의 습작.
3: 이 곡은 뭐 그 영화 엔딩에 또 깔리면서
4: 어. 그랬나요?
3: 건축학개론.
4: 아,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어요.
3: 아, 못 보셨군요.
4: 네. 재밌나요?
3: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4: 아, 오늘 봐야겠네요.
3: 그 저기 조정석 씨가 네. 주연보다 더 웃긴 아무튼 아, 키스학 강의가 이게 키스학 개론.
4: 아, 그게
3: 일단
4: 아
3: 네. 납득이 납득이.
4: 짤로는 본 것 같아요.
3: 네,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4: 네,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 자. 아쉽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4: 네.
3: 원석 씨 오랜만에 네. 그래도 좀 스케줄 없는 네. 편안한 그런 주말 보내시길 아, 네. 바랍니다.
4: 고맙습니다.
3: 아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혹시 차에서 듣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하루 되시고 무사히 잘 도착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천안권 집회의 얼굴 퇴계 이황 선생.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매화는 눈이 채 녹지 않은 겨울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지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절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라. 아무리 길고 혹독한 겨울이라도 매화가 끝내 꽃을 피우듯 우리에게도 반드시 봄은 찾아올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첫날 오전 11시인데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곧 앞에 나타날 휴게소에서 장거리 운전의 찌뿌둥함 달래보시고요. 그러고도 부족하다 싶으면 음악의 힘을 빌려보시죠.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명절이면은 TV에서도 추석 특선 영화 준비하잖아요. 오늘 브런치 카페도 한번 특선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남녀노소 누구

0: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먼저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들로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볼게요. 익숙하고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면서 뭔가 막히는 그 차 안을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계시면서 조금 기분 좋게 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김동률의 출발로 오늘 브런치카페 문 열어봤는데 광고 듣고 와서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들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5: 경복
14: 잠재력을 전문가로
15: 경복
14: 사호성 캠퍼스
15: 경복.
1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고요. 아, 명절에는 이 노래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세대가 달라도 후렴구만큼은 하나가 되는 그 노래입니다. 이문세 붉은 노을 먼저 띄워드리고요. 싸이의 챔피언까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제 한번 팝송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룬 5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아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휴의 첫날이니까요. 썬데이 모닝 띄워드릴게요.

네, 마룬5의 썬데이 모닝 듣고 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래도 나름 한 20대, 10대 분들까지도 공감을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노래도 한 곡 준비해야겠죠. 컬트 트리플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컬트 트리플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하면서 아까 띄워드렸는데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 했을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 명절에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좋은 말 한마디 더 건네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운전길도 조금 고되고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가족분들과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서 행복한 추석 연휴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까지도 웃는 얼굴 잃지 말고 건강하게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런치 카페가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연휴여서 잠시 쉬어가는데 처음 들으시는 귀성길에 오른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살짝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요. 구독해 주셨다가 많이 나중에 연휴 끝나고도 알람 뜨면은 한번 시청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MBC에서 채널을 새로 파주셨어요. 브런치 카페를 위해서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홍보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끝곡으로 한곡더 들려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함께 하실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아, 이제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붉은 노을부터 출발부터 붉은 노을 챔피언 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베이비까지 들었는데 아, 이 노래 전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변진섭 오빠라고 해야 될까요? 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진섭의 희망상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변진섭 삼촌의 희망상 듣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노래가 언제 나오나 찾아보니까 저보다 10살가량 많네요. 9살이 많네요. 1989년에 나온 노래였어요. 이 아주 좋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노래가 명곡인 것 같은데 변진섭의 대표곡이라고 할까요? 명곡 희망상 함께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노래 내 띄워 드릴게요. 뭔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으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노래일 것 같아요. 존 덴버의 대표곡 Take Me Home Country Road 띄워 드리고요. 아바의 댄싱 킹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바의 댄싱 퀸으로 분위기 전환해봤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명곡은 근데 언제 지나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예전 명곡들을 요즘의 가수들이 다시 부르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이 원곡의 추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리메이크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박혜경의 명곡을 레드벨벳 조이의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이의 안녕 띄워드릴게요.

네, 박혜경의 안녕, 조이가 리메이크한 버전 함께하고 왔고요. 계속해서 리메이크 노래 한곡더 들어볼까요?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띄워드립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끝나가는데, 사랑의 인사 2026. 남규리가 시아의 2007년 히트곡을 올해 솔로로 리메이크했습니다. 그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for you.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들뜬 마음으로 고향길에 나서시거나 집에서 편안한 휴식 모드 들어가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아침 저녁 쌀쌀한 환절기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독감 환자가 전년 대비 4배 넘게 늘어나는 등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반가운 친척들 만나서 오랜만에 덕담 나누는 건 좋은데 골골대며 재채기만 하다 올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들은요,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버섯의 베타글루칸이나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 오메가3 가득한 등푸른 생선 같은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먹으면서 면역력을 단단히 세우라고 권합니다. 여기에 장건강을 지켜주는 플레인 요거트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고구마까지 곁들이면 바이러스 침투를 제1선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한가위에 맛있는 건강 먹거리로 면역력을 빵빵하게 충전하시고요. 몸도 마음도 아주 쾌적하고 든든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9월 24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왔네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의 또 첫날이 되겠는데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또 고향길에 나서셨거나 혹은 이미 도착하셨거나 집에서 편안한 휴식 모드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은 또 이렇게 근무에 나가서 여느 때와 같이 또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 오늘은요 1, 2부에서는 또 현시점 탑100 차트의 노래들 함께 들어보려고 또 하는데요.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1위는요. 소연, 또 나레이션 기안84씨가 함께한 퇴사할게요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가 단숨에, 정말 단숨에 차트 정상에 자리했거든요. 2026년 9월 7일 또 끝내주는 인생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소연씨의 이 정규 솔로 앨범을 기다리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또 기안84씨하고 또 케미가 참 좋죠. 퇴사할게요 1위였고요. 그리고 2위는 리센느의 러브 어택이라는 곡입니다. 여전히, 예, 여전히 핫한 리센느. 이 노래는 또 역시나 신드롬이라는 앨범의 또 러브 어택이라는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이었죠. 2위였고요. 그리고 3위는 IUI의 갑자기라는 곡입니다. 2026년 5월 19일 세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갑자기, 여전히 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세 곡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1위입니다. 소연, 퇴사할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현시점 탑백 차트 노래들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또 6위입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라는 곡이고요. 2026년 9월 10일 또 발매가 됐었던 이별로부터. 특히나 이 노래는 이 앨범에 또 Dear My Crazy Soulmate라는 또 곡도 함께 수록이 돼 있는데 지금 들려드릴 이별로부터라는 곡은요. 또 작사는 아이유 씨가 직접 한 또 그런 곡입니다. 정말 아이유 씨스러운 그런 뭔가 본인의 매력이 가득 담긴 곡인데 노래 자체가 뭔가 시적이기도 하고 뭔가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참 맞더라고요. 이별로부터 6위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7위는 빅뱅의 빅이라는 곡입니다. 또 2026년 8월 19일에 발매가 됐었던 빅. 대한민국 정말 대중음악계 또 K-POP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글로벌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또 빅뱅이 디지털 싱글 빅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었었는데 이 신곡도 뭔가 독창적이면서도 다시 한번 좀 트렌드를 선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었거든요. 특히나 또 빅뱅의 정체성을 잘 담아냈던 그런 곡입니다. 빅 두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자, 6.25 7.2 노래 지금 들려드리고요. 먼저 아이유 씨가 부릅니다. 이별로부터.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르티즈의 레드 레드 듣고 오셨습니다. 현시점 탑백 차트 또 8위의 노래였고요. 정우의 희망곡 2부에서도 이 탑백 차트 정말 이 뜨거운 노래들 예 여전히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들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귀성길에 지금 오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졸음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졸음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 창문을 일단은 여시고요. 또 그리고 노래도 좀 크게 드시고 또 그리고 껌 같은 거 잘 이용하시면서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휴게소에 들러서 한숨 주무시고 가는 게 베스트죠. 예,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음악은 제가 맡겠습니다. 예, 또 신나는 노래들과 그리고 핫한 노래들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순위 10입니다. ATG의 Bad라는 곡이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골든아워 파트 5라는 앨범의 또 역시 타이틀 곡이었고요. 정말 올여름 이 ATG가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이 Bad라는 노래 덕분에 또 신나게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순위 10위였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11위는요. 태연의 만찬가라는 곡이고요. 2026년 6월 29일 또 J-POP 리메이크 볼륨 1에 또 태연 씨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젝트는 제가 방송 중에서도 여러 번 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음악을 잇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J-POP 리메이크 또 가수 겸 방송인 강남씨와 기획을 맡아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첫 주자로 태연씨의 만찬가 또 곡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11위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위는 서동현의 노스텔지아라는 곡입니다. 빅나티라는 또 활동명이 있는데 이 노래도 또 8월 31일에 발매가 됐었던 곡이거든요. 랩, 힙합 장르의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자,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먼저 ATG의 노래입니다. Bad.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맞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또 현시점 탑백 차트 13위의 노래였고요. 정우의 희망곡 2부 또 함께 하셨습니다. 또 탑백 차트의 노래들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는 또 15위 우즈의 드라우닝 이 노래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곡이 되겠고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신청곡들 제가 오늘 또 모아서 또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도 또 신나는 노래들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우즈의 드라우닝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3부 듣고 계십니다. 또 3부 첫 곡으로는 유승우 피처링 우효의 선 45.7cm 듣고 오셨습니다. 자, 3부 4부에서는요.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저희가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오늘 잔뜩 모아서 돌아왔거든요. 세 곡을 묶어서 일단 한 번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591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신청해 주셨었고요. 또 그리고 0342번님은요. 015B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또 그리고 8726번님께서는 구피의 비련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신청곡들. 또 아무래도 내 방송 때 생방송 때 아, 내 번호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하고 계셨던 분들 아마 지금 내 번호가 나와서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세 곡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5918번님의 신청곡 엄정화가 부릅니다. 배반의 장미.

8726번님의 신청곡 구피의 비련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예 귀성길 또 향해서 또 이렇게 고향길에 나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이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추억의 노래들과 그리고 또 핫한 곡들이 약간의 소위 짬뽕돼 있거든요. 예, 노래 들으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곡을 더 준비했고요. 1609번님의 신청곡 아바의 댄싱 퀸 준비했고요. 4235번님께서 보내주신 김필의 어떤 날은 이 두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의 댄싱 퀸 들으시고요. 저는 두 곡 듣고 4부로 돌아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851번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4부 문을 열었고요. 4부에서도 역시 우리 정희 또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의 신청곡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2493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더 준의 한 걸음 더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9170번님은 로이킴의 또 그때 헤어지면 돼 신청해 주시면서 가을만 되면 또 로이킴 씨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여러 히트곡들 또 좋아하는 곡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때 헤어지면 돼를 듣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또 가슴 아픈 이별을 겪으셨나요? 혹은 이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헤어지면 돼. 또 가사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이킴 씨의 목소리가 봄이랑 가을에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헤어지면 돼. 또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 3684번님께서는 또 팝송 하나 신청해 주셨어요.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신청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더 준이 부릅니다. 한 걸음 더.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우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6507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키썸의 노잼.

6507번님의 신청곡 기썸의 노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또 9월 24일 또 4부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3부, 4부 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요. 7648번님의 신청곡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졸음운전은 금물입니다. 또 그리고 일교차가 크니까요. 또 이렇게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실 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군데군데 빨갛고 노랗고 오 아직까지 초록색도 보이네요. 단풍 얘기 아니고요. 전국 고속도로 상황이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으로 알록달록합니다. 연휴 첫날인데 두댕이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모처럼 가족이랑 다 같이 라디오 듣는 두댕이도 계실 테니 오늘은 제가 인심 썼다. 조금 조신하게 방송해볼까 해요. 얌전하게 굴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9월 24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녕.

6월 24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볼바레 듣고 오셨습니다. 김정원님, 오늘 영미 씨는 뭔가 달려라 하니 생각나네요. 운동복 같으세요? 라고 하셨고요. 박성은님, 어머 오늘도 노보라네요. 노란 옷 보이는 라디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아, 추석이면 뭐예요? 보름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름달 미리 좀 보시라고 제가 노랗게 이렇게 입고 왔어요. 제가 성의 없게 트레이닝복 입고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두 대행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위아래 노란색으로 입고 왔다 이 말씀이옵시다. 아유 이런 DJ가 어딨냐. 아니 어제 그 시부모님과 듣기 힘든 방송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조신하게 예,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 시댁 특화 방송 2시의 데이트 혹시나 시부모님과 방송 듣는 분들 다정하게 사진 한 장 인증샷으로 찍어주세요. 저희가 선물로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님 과연 있을 것인가 오늘 시댁에서 듣는 자는. 아니 왜요? 어우 저희 시부모님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 라디오 하는 거. 9115번님 아침 내내 송편 빚고 쪄서 포장해놨어요. 남편이랑 시댁에 가져가려고요. 우와! 우와! 이걸 직접 빚으셨다고요? 이거 산 거 같은데? 어? 너무 잘 빚으셨는데? 근데 좀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송편 진짜... 주먹만 해. 하나의 주먹만 해. 아, 방송 끝나기 전에 도착하면 좋은데 같이 인증샷 찍고 홍삼도 받고 그러면 좋으실 텐데. 0622번님 전 다 붙이고 쉬고 있어요. 시댁에서 노동요 삼아 두 대를 틀어놨습니다. 어머나 시댁에서 지금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모님도 함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민님 평소엔 회사에

0: 집에서 듣다가 추석 연휴 첫날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보라로 보고 있어요. 끼야호! 라고 하셨어요. 반가워요 김경민님. 자 오늘 보름달 컨셉이니까 저 보면서 소원 비세요. 다 이루어질지어다. 정진양님, 어머 영디 헤어밴드 너무 예뻐요. 김희선님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 진짜 제가 늘 뭐 제 입으로 이제 입도 아파. 네. 제가 상태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다들 뭐 오셔가지고 조롱만 하시고 아 또 속았네 막 이러시니까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요거는 제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진양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지금 김희성 같대요. 옛날 그 토마토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나온 김희성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박준성님께서 영미 누나 왜 계란물을 입고 오셨어요? 계란물이 아니라 아, 나 진짜 여러분 노랑색 오늘 달 오늘 얼굴도 너무 예쁘잖아. 환하니 그쵸? 오늘은 기림이래.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괜찮죠? 깨끗하죠? 박효정님께서 체다치즈룩 입고 오셨네요. 시작됐다. 시작됐어 지금. 또 조롱 시작됐어. 아 참. 자 지금 어디에서 누구랑 듣고 계십니까? 계신 곳 도로 상황 듣고 싶은 노래도 알려주세요.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따뜻한 또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광고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요즘에 해서 가장 핫한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그거더라고. 손예진 씨 나오는 스캔들. 그게 또 19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 버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조신하게 갈 거예요. 조신하게. 오셨사옵니까? 아,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저에겐 지아비가 있어서 알레스 아우토밖에 없사옵니다. 아, 군산시청밖에 없사옵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저는 연료문을 세워야 하는지라 전 조신하게 있겠사옵니다. 손도 잡으면 안 되옵니다. 롯데렌탈님밖에 없사옵니다. 올품님밖에 없사옵니다. 경기도청님밖에 없사옵니다. 모빌코리아 윤활유 강원특별자치도청 음주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회밖에 없사옵니다. 아유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한국 MSD 캣박시보밖에 없사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사옵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밖에 없사옵니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밖에 없사옵니다. 주식회사 월데이프레시밖에 없사옵니다. 아우 안 되겠다. 그냥 다 들어오시옵소서.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오셨고요. 네, 중간중간 제가 그 상큼하게 푸른 산호초답게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에다가 보여드렸거든요. 상큼하게. 근데 다들 지금 누리끼리 한 산호초라고 또 조롱들 하시는데 인정하세요. 오늘은 좀 상태 괜찮잖아요. 예쁘잖아요. 자, 시부모님과 함께 듣는 방송 놀라워라. 지금 놀랄 만큼 많이 오셔서 뭐 홍삼을 얼마나 꺼내놔야 되나 지금 개수 좀 세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3357번님 인증샷 보냅니다. 시부모님이랑 시동생이랑 남편이랑 같이 일산에서 전주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댁 내려가는 중이에요 라고. 와, 진짜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은 그러면 시아버님이신 거예요? 시아버님은 왜 맨 뒤에 짐칸 같은 데에다가 앉아 계시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너무너무 미인이시다. 3357번님, 미인이시다. 7673번님, 성묘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남편, 시아버님, 저 셋이 듣고 있습니다. 남

0: 뒷자리에서 눈치 보는 중 차 안 막히게 영미 보름달님께 소원을 빌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 아버님 미세하게 찍히셨어요. 이래서 이제 명절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여길 더 많이 와봤어. 가! 직진해. 아, 안 된다고 아빠. 아, 나 진짜 내비가 안 된대잖아. 이러고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야. 아이, 뭘 그렇게 싸우고 계시나 모르겠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돌아가면 또 돌아가는 대로 또 가족과 더 오랫동안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두 대 들으면서 워워 하셔요. 아,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시아버님이랑 아버님 귀 좀 기울이셔요.
1: 싸우지 마.
0: 자, 그렇다면 0923번님. 시부모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3살, 8살 딸아이들, 시부모님 두 분, 저희 부부 총 6명이 양평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증샷 보내셨어요. 어머님은 지금 이 뭐냐 이러면서 지금 찍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두 대 많이 많이 들어주대염. 홍삼. 획득하셨습니다. 홍삼 드릴게요. 3463번님, 명절만 되면 만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굽기. 핑크 잠옷이 저예요. 복대차고 하는 저. 완전 딸 같은 며느리죠? 칭찬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마나 근데 세상에 지금 미세하게 시어머님이 뒤에 찍히셨는데 너무 젊어 보이신다. 진짜 젊은 시어머님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을 도대체 몇 시부터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양이 어마어마한데? 와, 그리고 우리 3463번님도 여기 이 바스트 밑으로 지금 이거 복대를 차셔가지고 바스트가 더 어마어마한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5452번님, 저희는 성묘 다녀와서 티타임으로 두 대 드릴 겸 라디오 앞에 모여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영미 씨 덕분에 회춘하신대요. 그 마음 사진에 담아보네요. 라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와, 근데 벌써 성묘를 갔다 오신 거예요? 그쵸? 지금이 2시가 넘었으니까. 예. 자, 회춘하신 시부모님 사진. 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어머! 아, 근데 아버님이 약간 뭔가 좀 젊으셨을 때 한 가닥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야. 포스가 좀 느껴져.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예쁘게 또 머리 염색도 하셨네. 색깔 넣어가지고 염색도 하셨어. 어머나, 예쁘다. 감사합니다. 예, 손주분도 너무 예쁘고요. 아, 8864번님, 울 시어머님, 과연 어떤 반응이실지 궁금해서 오전부터 계속 틀어놓고 두 대 기둘렸어요. 영미씨,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잘해봐요. 어머님 반응 알려드릴게요. 어머님이랑 인증샷 슝! 영미씨 해피 추석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어머 어머님이랑 산책하는데 어머님 아 추석날 또 우리 며느리 본다고 동네 미장원 또 들리셨네. 머리가 아주 빠글빠글 하시네요. 이뻐요. 고와요. 고우셔요. 자, 저희가 지금 홍삼을 옆에서 지금 열심히 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분들 그리고 소개 못했지만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넉넉하게 뽑아서 홍삼 보내드릴게요. 우리 두댕이들 다들 건강해지자고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특히. 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도 함께 알려주세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갈게요. 아, 요 노래 또 너무 좋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오셨고요. 시부모님도 큰 무리 없이 잘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673번님 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서로 이 길이 맞다 싸우던 남편 시아버님 다 웃어서 분위기 좋아졌어요. 어마 됐어 끝났어. 그래 싸워 못 하냐고 도대체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가시는 길에 싸우지 말자고요. 우리 가족끼리. 자 노래 듣는 사이에도 시부모님과 인증샷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을 일을 하나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 그래 진짜 요럴 때라면 또 언제 가족들이 이렇게 뭐 전부치거나 무언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단체샷 찍겠습니까. 그쵸? 자 밀리는 차에서 또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2021번님 저 집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문자 보내고 있어요. 와 고속도로 너무 밀려서 기사님이 고속도로 나와서 국도로 가고 계세요. 진짜 엄청 밀려요. 와 진짜 과감하시다 우리 멋쟁이 기사님. 아 기왕이면 고속버스 안에서도 우리 두 대가 울려 퍼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아무리 막혀도 아 이게 지루하거나 그러시지 않을 텐데. 아 아깝다잉. 6382번님 서울 올라가는 길 군위군 상주 영천 고속도로 밀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 꽉꽉 물론 우리 뭐 이런 명절날은 당연히 차 막히는 거 예상은 하잖아요. 근데 예상을 했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꽉 막히면 진짜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들 속이라도 뻥 뚫리시라고 톡 쏘는 사이다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자 그럼 저희는 박재범의 쪼와 듣고 추석 특집 나의 X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우리들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졌는지.
1: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좋게 보실까요? 와우.
0: 어떤 사랑을 해도 장르는 코미디 안영미, 누굴 만나도 장르는 찐한 멜로 나비,
1: 그리고 전국 할매 식당들의 친구 시니어 무비 전문 노중훈이 함께합니다.
0: 나의 X이야기. 익명보장 연애 토크 여행작가 노중훈 작가님 그리고 가수 나비씨 함께 모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박진호님께서 이 조합은 처음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1170번님 노 작가님 오늘 음기 가득한 스튜디오에서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려를 또 해주셨고요.
1: 제가 네. 이제 갑자기 사실 나오게 됐어요.
0: 예, 맞아요.
1: 인석씨가 행사 갔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급하게 어제 이제 투입이 결정됐는데 오늘 오전에 네. 요 코너 한 두 개 봤습니다. 네. 너튜브를 통해서
0: 미리 네네. 보셨군요.
1: 아 제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0: 아니야
1: 진짜로.
0: 아니야 오늘은 노 작가님이 나왔었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오늘은 시어머님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2: 맞아요.
0: 연상력 킬러 아니겠습니까?
2: 어르신들의 박보검 아니겠어요?
0: 어르신들 킬러 예, 예.
2: 진짜로
0: 와, 기가 막힌다 진짜.
2: 정말 오늘의 정말 하드캐리 하실 분입니다.
0: 예, 네. 우리 누나들한테 잘 네네. 보이려고 또 옷도 깔롱지게 입고 오셨잖아요.
2: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1: 라디오 커리어가 네. 한 20년 됐는데 네. 오늘 종지부를 찔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나는 날 박살나는 날
0: 네. 와 진짜 네네.
2: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1: 마지막입니다.
2: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니야, 마지막이에요. 잿더미 봅니다. 잿더미. 예, 맞아요.
0: 아, 아니 우리 나비 씨랑 노주원 작가님은 네. 둘이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만나신 적 있어요?
2: 완전 초면이에요.
1: 처음 뵙고 네. 그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아세요?
2: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유명한 네. 유명한 나라잖아요.
1: 유명하지.
0: 잘 모르겠어.
1: 저기 코스타리카 중미 있잖아.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이제 나라인데 네, 네, 네. 거기가 나비의 천국이에요.
2: 나비 천국이에요.
1: 나비가 2000종이 넘는데. 전 국가에

0: 그래서 나비를 못 잡게 해요.
1: 아, 그 정도로 보호하는.
0: 예. 보호해. 예. 그래서 뭐 수출도 해요, 나비를.
2: 어, 그래요? 제가 내가 가야겠네. 코스타리카를. 어,
0: 여기까지입니다.
1: 예. 아, 네. 1781번님, 노 작가님하고는 연애 이야기 처음 해보네요. 진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2: 보통은 여행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1: 네, 맞아요.
0: 오. 맞아요. 뭐 여행 이야기, 음식 이야기인데 네. 저는 뭐 연애 이야기는 그냥 바닥입니다. 텅 비어있어요. 텅 빈 곳간이고 채워진 적이 없고.
2: 그래서 채워진 적이 없어요?
0: 아, 부실합니다. 매우 부실합니다.
1: 잘 오셨다는 거야. 왜냐면 예, 예. 그 전에는 노 작가님께서 아는 척을 엄청
2: 아, 그랬구나.
1: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 어. 근데 오늘은 아는 척 할 수가 없잖아.
2: 오늘은
1: 그 모습을 내가 예. 직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노 작가님한테 전화해라고
2: 모셨구나.
1: 했어요.
2: 일부러. 예, 예, 예, 예.
1: 많이 오,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으신 거네요.
0: 오늘 실질적인 그 게스트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한 명. 나비 단독 출연.
1: 옆에서 예, 예. 취임새 하나 좀 넣어주세요.
0: 예, 예.
1: 예. 예, 예. 아유, 우리 네. 김인석 씨 지금쯤 아마 저기 행사 가셨을
2: 지금
1: 거예요.
2: 지금 무대 위에 올라가 어. 계실 거예요.
1: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대의 효과일 수도 있어.
2: 맞아요.
1: 왜냐면 그 제비 한 마리
0: 그러니까.
1: 그 노래를 내셨는데 그게 방송에선 잘 안 됐었단 말이죠.
2: 방송도
1: 금지곡이 돼가지고
2: 무대도 없었대요 그동안.
1: 예, 예, 근데 예. 우리 라디오에서 탁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나서 행사 들어온 거
2: 지금
1: 아닙니까?
2: 물밀듯이 밀려온대요.
1: 예, 예.
0: 잘 돼야지.
1: 제비 한 마리 올라가셨습니다.
0: 맞아.
1: 예, 예. 예, 예. 윤선영님께서 올드 미드룬 작가님 이번 주에 자주 보네요. 자주 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2: 아유. 어, 많이 안 좋아하시네요 이분은.
1: 그래.
2: 네, 점점점이 다섯 개가 있어요.
1: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어, 사람이라는 게 미운정도
2: 미운정 고운정이야.
1: 네, 고운정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네.
0: 그러면 윤선영님은 꺼요.
1: 아, 또 이런다.
0: 꿈 되잖아.
1: 아, 이런다 또.
2: 왜 또 삐져요?
0: 뭐, 아니, 불쾌한데 뭘 계속 보고 있어.
1: 이렇게 청취자한테 잘 삐진다니까 또 심지어. 아, 이거 어떡하면
2: 그러니까
1: 되냐.
2: 연애가 힘든 거예요.
1: 예.
2: 이래서 힘든 거야.
1: 아유, 우리 어르신들이 듣고 아유, 저 양반 저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쯧쯧쯧 혀를 끌끌끌 차실 거예요.
0: 예.
1: 최용성 님, 코스타리카까지 꺼내셨는데 쩜쩜쩜. 어떡합니까? 어,
2: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네요.
0: 안타깝죠. 안타깝니다. 예, 예.
1: 아, 윤정원 님께서 오늘 그림체가 가운데만 순정만 하고 양옆은 명랑만 아니 왜 명랑만 하요? 아니 나도 순정이지.
2: 순정이요?
1: 어.
2: 야 코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오늘.
1: 다행이다 괴짜가 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 저쪽은 괴짜가 좀. 노중훈 작가님 괴짜가 저기다 지금.
0: 아 저는 사실 걱정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아, 예, 예.
0: 근데 제가 예전에 두 대에서 영미 씨한테 욕바가지를 그냥 얻어먹은 면서 그 영화 연기를 했었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게 과연 한자락에 나올 것인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2: 아니 근데 목소리 네. 지금 음성 자체는
0: 목소리 괜찮죠.
2: 배우 톤이어서 저는
0: 아,
2: 사실 맞아요.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목소리만 들으면 한석규 씨 네.
2: 맞아요.
1: 아,
2: 네. 지금 8월이 크리스마스야.
0: 맞아요. 전화기를 다 꺼두셔야죠.
2: 전화기를 왜 꺼요?
1: 전화기 끄면 예. 라디오 어떻게 들으라고
0: 안 돼요. 미니도 못 듣고.
1: 예. 예. 아, 6316번님께서 노 작가님은 전국 모텔 정보지식입니다.
2: 아, 그래요?
1: 요 코너에 딱이다. 여행 전문가다 보니까
2: 아~
1: 안 간 모텔이 없어.
2: 숙박업소 쪽에 또 네. 꿰뚫고 계시는군요.
0: 모텔남입니다.
1: 네, 모텔남.
0: 네. 네. 네.
1: 아, 근데 오늘은 모텔 쪽 얘기는 좀 안 나올 것 같고.
0: 아니, 명절하고 좀 그렇지.
1: 그치. 네. 온 가족이 지금. 예.
2: 맞아요.
1: 때문에.
2: 아이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모텔 예. 쪽 얘기는 오늘 좀 삼가합시다.
2: 네. 네.
1: 예. 그럼 나의 X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연기는 기대도 하지 말아주세요.
2: 어, 난 지금 목소리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 어느 정도일지.
1: 그러니까 전화를 끄지 말고 화면을 좀 끄셔도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음성만 들으시고 어, 요즘 한석규 씨가 오래시도 연기가 많이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 맞아요.
1: 그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겠고요.
0: 아, 이거 엄마 연기 어떻게 하지?
1: 엄마
0: 팁 하나만 알려줘요.
1: 아, 턱을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2: 아, 턱을 이렇게. 내밀어?
1: 턱을 내밀어.
2: 아래 턱을.
1: 무슨 일이야?
0: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1: 이런 식으로
0: 아, 하면
2: 바로 되네.
0: 알았어.
1: 무슨 일이야?
0: 무슨 일이야?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봅시다. 고등학교 때였나? 안방 서랍을 뒤지다가 아주 미스테리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시로선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흑백 사진이었는데요.
2: 어머! 이게 뭐야?
0: 무슨 일인데? 아, 왜 그래요?
2: 아, 엄마 이거 좀 봐봐.
0: 어, 어머머머머.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얘 저기 저 뭐야? 안경 좀 갖고 와봐.
1: 사진 속 엄마와 아빠가 바윗돌 위에서 아주 다정하게

0: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빠는 입술을 쭉 내밀고 있습니다. 장면상 정황을 상상해보자면 왜 이래요? 사람도 많은 데서.
1: 아이, 왜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아, 내가 내 여자한테 뽀뽀 좀 한다는데 뭐 가만히 있어봐.
2: 간지러워. 게르르. 간지러워. 그만해.
0: 뭐 대충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3: 아 뭐야 이거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뽀뽀하려고 하잖아.
1: 그랬었나? 근데 말이야 네 아빠 젊었을 때 나 이렇게 생긴 줄은 몰랐네.
0: 그때는 그저 기겁하고 말았지만 요즘엔 종종 그 사진을 꺼내봅니다. 흑백 사진을 뚫고 나오는 앳된 연인의 다정함이 왠지 뭉클해서요. 그래요, 처음부터 나이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20살 청춘이 있었겠죠. 불타듯 뜨거운 시절도 있었겠죠. 비록 지금은 온도가 안 맞아서 각방 쓴 지 오래지만 사진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로맨스가 있었다. 하긴 그러니까 자식을 셋이나 낳았었겠죠. 그땐 각방을 안 썼던 모양입니다.

0: 정우 조복래의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입니다. 영화 세시봉 중에서 나온 곡이죠. 박성호님께서 순간 노작가님이 라이브 보고 싶은 줄 알았어요.
1: 가사를 몰라요. 어?
0: 아, 근데 목소리 약간 네. 비슷하시다.
2: 약간 중저음 톤이
0: 맞아.
2: 비슷한 것 같아요.
0: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
2: 너무 좋아요.
0: 한성민님께서 이 노래 노작가님 노래인가요? 라고
2: 많은 분들이 지금 네.
0: 아, 참고로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인의 행진. 아, 오늘 우리 어른들 사랑 얘기 예. 한번 들어보죠. 성인. 진짜 진정한 성인이죠.
2: 그러니까.
0: 우리 애기들이 아직 어머니 아버님들에 비하면
2: 진하게 가봐요.
1: 네. 그 성인 아니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그치? 그러면? 그 성인 아니야. 어른을 뜻하는 거 아니야.
0: 그러면요? 무슨 성인이에요?
1: 그러니까
2: 성인군자 뭐 이런 거 아니야?
0: 성인식 할 때 그 성인 아니야?
1: 아니. 세인트. 아,
2: 두 분이 세인트. 많이 소통이 안 되네요. 예. 예. 다른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0: 예. 아, 오늘 방송이 성이 안 차.

0: 예, 예.
1: 아, 진짜.
2: 미안합니다.
1: 자, 오늘의 예. X 사연 보내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자, 극중 어머니 첫 등장 시즌부터 격한 반응들이 왔습니다. 박효정님, 윽. 이재영님, 일용업리 아닌가요? 황지원님, 아니 지금 잡채도 느끼한데 노 작가님 연기가 더 느끼해요. 사실 그 느끼함은 연기가 아니었다는 거.
2: 맞습니다. 이문자님. 저는 저는요 사진을 보면 남편과 사랑했던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나길래 싹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1: 어머.
2: 싹 다.
1: 그래. 야. 그때 내가 너무 짜증 나는 거야.
2: 와.
1: 너무 화가 나는 거야.
0: 왜 그랬을까?
1: 뭐가 좋다고 내가 저 남자를 보고 한껏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을까?
0: 뭐가 쉬워가지고.
1: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모르고 말이야.
2: 이야, 그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1: 아이, 그럴 수 있어요.
0: 그동안 맺힌 게 많으면 네, 이럴 수 있어요.
1: 저희가 그동안에도 늘 얘기했지만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냥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0: 화가 많아져요. 화가.
1: 그러니까 네. 화가 나. 화가 나. 남편이란 존재 그냥 화가 나.
0: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요.
1: 네, 가만,
0: 아무 짓을 안 해.
1: 왜 가만히 있어. 왜 사고를 안 치냐고.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첫 멜로 연기 노 작가님 고생하셨고요. 네, 네. 꽁트에서 건져낸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겠죠.
2: 네. 오늘의 주제에 나갑니다. 바로 부모님의 로맨스.
1: 로맨스. 자. 자,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누가 먼저 고백을 했는지 어쩌다가 결혼까지 가신 건지 이참에 한번 저기 부모님들께도 한번 물어보세요.
0: 그렇죠. 지금 또 가족들끼리 많이 모여 계실 시간이기 때문에 네,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자, 부모님의 로맨스.
0: 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입니다.
1: 자, 그럼 우리부터 한번 털어볼까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로맨스를 털어놓을 게 없어.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네. 집안이 그때 너무나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냥 딸들을 스무 살만 되면 다 무조건 시집 보냈어요.
2: 그렇지, 그렇지.
0: 그 시대 땐 그랬어. 네. 그
1: 저희 아빠도 그 중매를 만났다고 해야 되나? 중매로 만났는데 딱 두 번 봤대요. 저희 엄마가.
2: 다 그랬어 그때.
1: 저희 맞아, 아빠를 맞아. 두 번 보고 맞아. 그러고 그냥 바로 시집을
2: 한 가져가지고. 번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0: 맞아.
2: 식장에서 처음 보는.
0: 와, 그거 무슨 느낌일까?
1: 네. 너무 짜릿했을 것 같아.
2: 약간 에로틱 스릴러 뭐 이런 거예요?
1: 약간 그러니까 랜덤 박스처럼
2: 랜덤 박스
0: 뽑기처럼
1: 제발 하면서 이제
0: 야 이거 무섭다.
2: 나비 씨는 부모님 그 연애를 아세요?
0: 근데 저도 영미 언니처럼 그때는 네. 연애가 뭐 긴 것도 아니고
2: 맞아, 맞아. 네.
0: 사귀면 다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그렇지. 시대였기 맞아, 때문에
2: 맞아.
0: 맞아요. 저는 항상 안타깝다고 얘기하죠.
1: 그렇지.
0: 우리처럼 좀 다양하게 만나보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그래서 맞아요. 저희 엄마가 시집을 최대한 늦게 가라고 했어요. 최대한 늦게
0: 엄마들의
1: 가고
0: 마음이야.
1: 다 만나봐. 다 만나.
0: 맞아요.
1: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자취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집에 와 오더라고.
0: 걱정되니까. 뭔 짓을 할지 몰라서.
1: 되게 언행 불일치였어요. 예.
2: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걱정하느라고 혹시 내 딸로 인해서 위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희한하더라고.
2: 예예.
1: 우리 노작가님의 부모님은.
2: 저도 뭐 거의 비슷한데 특히 이제 저는 지방에 있는 이른바 할매 식당들을 엄청 다니잖아요.
1: 네네네.
2: 그럼 그 어르신들의 연애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0: 재밌겠다.
2: 근데 거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애 한두 번 결혼 떠밀리듯이 결혼. 근데 진짜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아버님들 안 계세요. 거의 대부분 먼저 세상을 뜨시고 아니면 살아생전에 어머님 속옷이 진짜 죽으라 쎄기시는 거죠.
1: 그렇지, 그렇지.
2: 술을 너무 드시거나.
1: 그럼.
2: 바깥으로 돌거나. 노름에 그럼. 빠지셨거나.
1: 아이고.
2: 이런 아버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0: 그때는 약간 네. 집에서 그 가정에서 도피형으로.
2: 그렇지.
0: 아, 빨리 결혼해야지. 이런
2: 맞아,
0: 분들도
2: 맞아.
0: 많았어요.
1: 맞아요, 맞아.
2: 맞아.
1: 자기 부모님이 너무 엄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0: 맞아, 맞아.
1: 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또 더 고생길이 또
0: 열려있는. 힘들죠.
1: 정수경님께서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또 화낼 것 같은데. 그치? 지금까지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0: 네.
1: 지금 추석 연휴 첫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웬일로 엄마 아빠 안 싸워? 이러고 있었는데 괜히
2: 맞아.
1: 괜히 물어봤다가 불난만 일으키는 거지.
2: 기억이 또 달라.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지.
1: 이러면 이제 연휴 끝날 때까지 끝장나는 거예요.
0: 말 못하지.
1: 심유영님 네. 부모님 로맨스요? 그 시절 그냥 사진 보고 그런 그래 다 똑같구나.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 욕 많이 하고 돌아가.

0: 하셨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는 그날까지 내가 네 아빠를 만나서
1: 왜 우리가 연애는 그래도 사계절은 다 겪어보라고 하잖아요.
2: 그래. 그치, 그치.
1: 근데 알아볼 어떤 결을도 없었어, 없이 그냥 했던 없었어. 거잖아요.
0: 사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결혼을 해도 또 결혼하면 다르잖아요.
1: 그래도 부딪히는 판국에
0: 부딪히는데.
2: 그리고 이때는 거의 대부분 친척이나 동네 아는 분이 중신을 놓는단 말이에요.
0: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대충 그거 믿고 그냥 보통 가거든.
0: 그렇죠.
2: 실제 대면은 거의 없었고.
0: 맞아. 네. 9909번님.
2: 저희 부모님은요, 큰 외삼촌이 일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만났대요. 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밥 해주러 가면 거기에 아버지가 꼭 있었답니다.
0: 와.
2: 그러다가 정이 들고 큰 외삼촌과 외할머니가 밀어붙여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두 분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영미 씨 한 번만 읽어주세요.
0: 아유, 나 시집보낸 인간들 다 죽었으니까 그냥 누가 다 소연을 하냐. 이 고생을 시키고 아유.
2: 라고 하셨답니다. 네. 오늘은 그 추석 특집 그 성토대회 이런 건가요?
0: 그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도 지금 저희 아버님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 이모가 소개시켜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모랑 연락을 안 해요.
1: 원망이 끝까지 가는 거야.
0: 왜 그러지? 나처럼 훌륭한 자식 나왔으면 된 거 아닌가?
1: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0: 네. 내가 아빠를 또 너무 닮아가지고
1: 생각나지 그럼.
0: 그래서 그렇게 많이 때렸나 싶기도 하고. 네. 자, 부모님이 오늘 로맨스 얘기하는
2: 맞아요.
0: 날이에요, 여러분. 자, 현재까지는 아주 로맨틱한 사연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1: 아직 없어요. 너무 어두워요 지금.
0: 왜냐면 로맨틱한 사연 얘기하려면 네. 지금 엄마 아빠가 그 전에 만났던 사람 얘기를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맨스가 안 나와.
1: 안
0: 그래서
1: 나와.
0: 아, 어떡하냐. 한번 지어서라도 주작으로라도 보내주세요.
1: 오늘 주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0: 부모님의 로맨스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들으면서 달달구리한 사연들 기다려보겠습니다. 달달구리 조금씩 오고 있대요.
1: 오고 있어요. 잠깐만.
0: 조금씩 오고
1: 그래,
0: 있대요.
1: 희망을 갖자 우리가.
0: 힘내세요 여러분. 네. 할 수 있어요.
1: 파이팅.
0: 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신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틀면 나오는 목소리, 흔해 빠진 목소리죠. 여행 작가 노중훈 작가님, 그리고 특별하게 딱 하루 나오는 가수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705번님.
2: 네, 저희 부모님은 등 떠밀려서 만나셨다네요. 엄마의 큰 형부, 그러니까 제 큰 이모부의 소개로 만나셨고, 세 번째 만남에 부모님 등판으로 어느새 저를 낳고 살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예, 인물 보고 결혼을 했는데 내 눈을 내가 찔렀다. 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첫 데이트 때 아빠 사진 보여주시네요.
3: 어, 멋있는데?
1: 멋쟁이신데 이때 당시에 선글라스 끼고. 와, 진짜.
4: 아니, 옛날 사진 중에 되게 멋있는 분들 많아요. 네. 이렇게 멋쟁이도 많고.
1: 와, 카라 있는 옷을 딱 맞아. 이렇게 네. 입으셔가지고.
2: 어, 이마도 훤칠하시고.
1: 아유, 그래. 얼굴 보고 결혼하실 만하네. 네.
4: 와, 근데 아유. 진짜 세 번째 만나가지고. 그죠? 아이까지.
1: 아이까지 나. 아, 그때 선글라스를 처음 벗으셨나 보다.
2: 어머나.
1: 그래서 에그머니가 된 거죠.
2: 어머머머머.
1: 어떻게 된 거? 내 눈을 내가 찔렀다.
4: 8644님. 아빠는 23살 겨울에 인천에서 아빠 친구들과 포장마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가 여기 포장마차에 진짜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엄마를 데리고 갔는데 아빠는 친구가 아닌 엄마한테 첫눈에 반해서 한 달 만에 저희 언니를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1: 어머머머머머.
4: 그 뒤로 딸이 줄줄이 나와서 딸만 셋, 딸 부잣집이 되었답니다.
1: 봐봐. 봐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네. 있어. 다 뭐 등 떠밀리거나 아니면 한 두세 번 만났거나 근데 봐봐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4: 아~
2: 애를 그렇게 빨리 만들어. 너무 빨리 만들어.
1: 속전속결이야.
2: 그래서 엄마들이 왜 걱정을 하는지 알겠어요. 다 해봤던 거거든요. 본인들이
4: 그래.
2: 경험을 해봤으니까
1: 몇 차 하면 내 자식이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지.
4: 예전에는 출산도 그냥 낳고 바로 또 임신하고 줄줄이
2: 맞아요. 연년생이잖아요.
4: 진짜 저도 연년생이고.
1: 맞아요. 그리고 연년생이 많았어.
4: 맞아요.
1: 다들 왜냐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2: 할 게 없으니까. 불 꺼지면 할 게 없잖아요.
1: 그래. 그때 뭐 OTT가 있어.
2: 뭐가 있어.
1: 뭐 너튜브가 있어.
2: 없지.
1: 뭐가 있어. 그냥 뭐
2: 눈만 마주치면
1: 밥 먹다가도 에이 물리고 그냥. 1540번님 저희 부모님은 동갑내기인데요. 첫 연애 사고로
2: 이분들도
1: 저를 낳으시고 결혼하셨어요. 저도 결혼식에 참여했다죠. 저도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 동갑내기 남편 고등학생 때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네요. 어허. 다행히 사고는 안 쳤습니다.
2: 다행이네요.
1: 봐봐 스피드야 초스피드야.
2: 엄마들이
1: 옛날이
2: 빨라.
1: 예. 뜨거웠어.
2: 뜨겁다.
1: 와 부모님의 로맨스 뜨겁다. 완벽했다. 자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뜨겁게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갑자기 찾아온 목소리 노중훈 작가님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어렵게 모시는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족들이 지금 함께 듣고 있는 방송이라서 네. 수위 조절을 위해서 부모님의 로맨스로 주제를 정했거든요. 근데 화끈하기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아, 평소보다 더 뜨거워요 지금. 아,
0: 봐봐. 와. 우리 부모님들이 더 성인이라니까. 야, 어른이라고. 예. 황정학님, 조부모님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님들 전쟁통에도 애를 낳으셨으니 말해 뭐합니까?
1: 아, 맞아요.
0: 그래.
2: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그 어. 난리통에 아이 낳고 아이 그래. 건사하고 밭일하고 남편 도시락도 싸고 세상에 웬일이야.
0: 진짜. 이시은님께서 명절 대낮에 시어머니 포함 가족끼리 모여 들어도 되는 라디오 맞죠? 전체 관람가 맞죠? 그러면 있죠. 지금 시어머님 얼굴 보세요. 빨갛게 상기돼 있지 않으세요? 혈액순환제 이만한 게 없어. 약 이런 거 막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 이만한 게 없다고.
1: 최고다.
0: 그리고 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졸음 운전 안 할 수 있어요.
1: 잠이 번쩍해지.
0: 잠 번쩍해지 지금. 자, 이게 바로 박혁 거세 설화 같은 겁니다.
1: 띄어쓰기가 왜 그래요? 박혁 거세요?
0: 큰일 나지. 그러면 예, 예, 예. 자손이 나타날 예, 수가 없지.
1: 안 돼요.
2: 박혁 거세예요. 박혁 거세 아니고. 예.
0: 박혁 거세인가? 이름이 세인가? 네.
1: 아, 여기 순한맛 로맨스도 지금 있습니다.
0: 그래. 가봅시다. 가봅시다.
1: 가볼게요. 5123님. 네. 저희 부모님도 딱 세 번 만나시고 결혼하셨대요. 그 3일이 30년이 되셨다는.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로맨틱한 부분은 아빠가 엄마를 만날 때마다 장미 한 송이씩 주셨대요. 근데 세 번 만나고 결혼한 거면 세 송이만 주시고.
0: 네, 맞아요.
1: 딱 세 번이에요. 예.
0: 아니, 어머니. 아, 어머니 너무 이지 거리셨네. 예.
1: 아니, 한 30송이는 받아야지.
0: 그러니까는 세 송이 딱 받고, 아유, 이 양반 너무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돈 쓰지 말게. 예. 지금 빨리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1: 바로 마음을 오픈하셨네.
0: 그래, 그래.
2: 근데 궁금한 거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꽃 선물을 종종 하셨을까요?
1: 그래. 그게 좀 궁금하다.
2: 네. 5123님은 후속 문자 좀 보내주세요.
1: 네.
2: 3270님. 저희 부모님은 각자 친구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셨대요. 아. 엄마가 일로 지방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꼭 아빠가 살던 곳이 아닌데도 그 지방까지 마중처럼 나가셨다고. 로맨틱하죠?
0: 오, 로맨틱하다.

0: 진짜.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그래 이런 일화들도 예. 있어.
1: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친구 결혼식에서 뒤풀이 하다가나 단체 사진 찍다가 많이 만나요.
0: 맞아. 옛날엔 그래서 피로연.
1: 맞아.
0: 피로연이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2: 맞아 맞아. 근데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뭐 고속열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자가 그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네. 집안까지 어지간한 정성 아니면
0: 그럼 맞아. 사랑이지 진짜
1: 찐 사랑이죠
0: 맞아 아 근데 3270번님께서 네. 그 바로 또 밑에 문자를 달으셨어요 네네. 아 지금은 무지하게 싸우십니다
1: 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2: 약간 사랑도 그 총량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쓰면 이제 없어요
0: 그런가 보다
2: 아 한꺼번에 쓰면
0: 그때 이제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쓰셨어요
2: 다 쓴 거야
0: 톨게이트에다 다 쓰셨어
1: 소진했어 소진
0: 지금 미움만이 남아있는
1: 미움이라도 남아있으니 사는 그래, 거예요. 미움도 없으면 안 봐.
0: 맞아.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1: 그럼 그럼.
0: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예. 8081번님.
1: 네. 나이트에서 회식을 하는데 블루스 타임에 아빠가 집에 가려는 엄마의 손목을 잡아서 더 놀고 가세요 라고 했대요. 엄마는 못 이기는 척하고 잡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안 보였대요. 무대를 보니까 아빠가 다른 여성분과 블루스를 추고 있었대요. 아이고. 네, 순간의 질투로 술김에 아빠에게 고백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0: 이건 어떤 스토리죠?
1: 아 근데 아빠의 작전이 먹힌 거야 이거는.
2: 아 그런가?
1: 아빠의 작전이 먹힌 거지.
2: 아, 그런가?
1: 질투심 유발 작전.
2: 아하.
0: 아니 그냥 꾼이었던 것 같은데.
2: 제가 예전에 그 청주 우암동에 있는 그 치킨집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어머니가 사진이 되게 비슷해요. 그 어머님은 괴산분이고 남편은 구례사람인데 네. 안양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각자 따로 갔는데 저 블루스타임 때 친구가 네. 어머니 등을 그냥 떠민 거예요. 그 진짜 어떤 남자를 이렇게 탁 돼가지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신 거 실제로.
0: 아니 어떻게
2: 블루스타임
0: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옛날 그래서 블루스타임이 참 네. 중요했어.
1: 아 그때 중요하지.
0: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TV 드라마나 그런 데서 이제 브루스타임 나오잖아요.
2: 그렇지.
0: 저게 왜 야한 거야? 이랬는데 지금 커서 생각해보니까 봐봐. 처음 보는 사람과
1: 밀착하자, 밀착을.
2: 노래도 끈적하고.
0: 가슴과 가슴을 확 와우. 밀착해서 이렇게 추고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거지 계속.
0: 아 맞아 귓속말로.
1: 어디서 오셨어요?
0: 어머.
1: 이따 해장국 같이 드실래요?
2: 자 명절입니다. 전체 관람가죠. 명절이에요. 아이들 듣고 있고요. 자 5452님 저희 친정아버지는 중매로 엄마를 만나셨는데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서 엄마가 빨래하는 모습을 보셨다네요
0: 뭐야 이건 또 무슨 스토리야
2: 부담스럽게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끓여주시는 세상 맛있는 국수 맛에 반하셨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라면이었대요
1: 어머머 아, 라면을 국수라고 생각하고 드신 거예요?
0: 옛날에는 라면이라는 게 흔치 않았을 때
1: 귀했지. 귀여우시다.
2: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장모님이 무슨 음식 솜씨가 되게 뛰어나시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0: 그냥 스프 맛이었어요.
2: 그렇죠. 스프 맛. 네. 완벽한 조미료의 맛. 완벽한 MSG.
1: 가공의 맛.
2: 가공의 예. 맛이죠.
0: 와 에이. 정말 라면 먹을래요? 정말 시초가 아니었을까.
1: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0: 난 더 궁금한 건 네. 선글라스를 끼고 왜 하필 빨래하는 모습을 훔쳐보셨는지
2: 그게 약간 그거 아닐까? 메가더 장군 코스프레? 네. 라이방
0: 저거를 왜 이렇게 보고 있었나
2: 너무 웃긴다 네.
0: 궁금하다 진짜 자 오늘 주제 부모님의 로맨스입니다 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7: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두시의 데이트 안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3부가 시작됐고요. 나의 엑스 이야기, 부모님의 로맨스입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사연 보고 있습니다. 자, 순한 맛 일단 하나 준비했습니다.
6: 네, 황희정님. 저희 부모님은 펜팔로 만나셨대요. 80년대 중반에 잡지에 있던 펜팔 코너에서 보고 시작하셨는데요. 이때 아빠의 편지는 매번 10장 정도로.
7: 이야.
6: 와, 이거 정성이다. 길게 쓰셨고 엄마는 겨우 한 장만 채우셨었다네요.
5: 여기서 이제 성격이 보이는 거죠.
6: 네.
5: 꼼꼼하게 한자 한자 이렇게 열 장을 채우시는 성격이 맞아. 있는 반면에.
7: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펜팔이나 뭐 위문 편지.
5: 맞아.
7: 이렇게 이제 편지 주고받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5: 그래.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7: 그러니까.
6: 맞아.
7: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 자꾸 상상하게 되고 그쵸. 기다리면 좀 더 애틋해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5: 진짜. 너무 로맨틱하다 진짜. 이건 정말 찐이다 찐.
7: 네. 이 안나님, 저희 부모님은요, 엄마가 원래 다른 사내 커플 남친이 있었는데 대판 싸우고 그분이 해외 장기 출장을 간 사이에 아빠가 엄마한테 대시했대요.
5: 그 틈새.
7: 네, 엄마가 회사도 그만 다니고 싶고 겨울이라 춥기도 해서 결혼해 버리심.
6: 더 추워서.
5: 아, 이제 회사도 못 다니겠다. 네, 그냥 결혼합시다. 아, 쿨하다. 엄청 쿨하다.
7: 야.
5: 엄마 너무 쿨하다.
6: 이렇게 싸웠을 때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7: 그렇지, 그렇지.
6: 성공률이 높아요.
7: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5: 겨울에는 맞아요. 출근하고 싶지 않거든.
6: 아유, 발 시렸거든. 아, 그 나가기가 싫어.
5: 택시도 흔치 않았다.
7: 예. 아, 너무 웃긴다. 추워서 그냥 결혼해버리심.
5: 결혼하면 집만 있을 수 있겠지.
7: 아유, 너무 웃긴다.
5: 3029번님. 저희 부모님은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알바하시다가 만나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저희 3남매가 생겼습니다.
6: 네?
5: 아, 그런데 아빠를 만나게 해준 곳이라서 엄마는 지금 성심당을 쳐다보셨다.
6: 지금 빵이랑 케이크 너무 맛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5: 그냥 당이라는 말 자체도 싫대. 야당, 여당 다. 정치 쪽에는 아예
6: 숭구리당당.
5: 숭구리당당 제일 혐오하신대.
7: 사실 이 집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빵집이잖아. 제일 유명한
5: 그럼요.
7: 빵집이고.
5: 그러니까.
7: 1956년에 생겼대요. 이 빵집. 대전역 앞에서
6: 오래됐다.
7: 진짜 오래된 곳이죠.
5: 그 와중에도 또 3남매는 생겼었어요.
7: 생겼어? 예. 생겼어.
6: 만들 거 만들어야지.
5: 만들 거 만들
6: 할 일은 해야죠.
5: 그렇지. 빵을 열심히 만드시다가 이제 네.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6: 베이킹 하시다가 메이킹을 하셨네.
5: 메이킹 하셨는데 메이킹은 했지만
6: 예.
5: 아우, 꼴보기는 싫고
6: 이제 더 이상은 안 쳐다본다.
5: 야, 예. 그런 경우가 있네요.
6: 네.
5: 지금 거의 대하 드라마 한 편 도착했습니다.
6: 왔어요.
5: 예. 읽어주시죠.
7: 061호님. 저희 아버지는요, 충청남도 금산군에 사셨는데요. 젊은 시절에 깊은 산골에 버섯을 따러 들어가셨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다가 기절을 하셨는데요.
6: 어머.
7: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이 발견하고 구해줬대요. 그 남자분이 아빠를 본인 집에 데리고 갔는데 간호 잠깐 해주시던 그분의 여동생하고 불꽃이 튀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진안분. 그래서 엄마가 맨날 생명의 은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킨다고 1년에 두세 번은 이 얘기를 하세요.
5: 이게 이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네. 말이
6: 여기서 나왔구나.
5: 봐요.
6: 여기서
5: 아니 기꺼
6: 살려놨더니
5: 그렇지
6: 살려놨더니
5: 객사할 뻔한 사람
6: 네.
5: 살려줬더니만 세상에.
7: 그 사실은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오빠를 탓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 그치.
7: 오빠가 데리고 왔으니까.
5: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착해서 탈인 거지.
7: 아, 그러니까
5: 그렇게 왜 데리고 와가지고
6: 야.
5: 사람 허드 일을 시키고.
7: 네, 그 어머니는 해마다 잊을만 하면 여기 꺼내고 잊을만 하면 이제 꺼내는 거지.
5: 그럼.
7: 네.
5: 와 버섯만 보면 그냥 아유
6: 버섯을 안 드실 것 같아요.
5: 버섯 들어간 음식은 드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6: 버섯 전골 제일 싫어하신대요.
7: 아,
5: 초코송이도 가장 싫어하신다고. 예.

0: 예, 안 돼요.
1: 모양이 너무 싫어서. 아,
0: 안 돼요.
1: 4842번님.
0: 저희 부모님은요, 성당에서 만났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어, 약간 성심당이었는데.
1: 성당. 어. 심을 빼셨어. 어,
0: 당입니다. 성당에서 만났고요. 아빠는 곧 신부님이, 어머, 되시려고 어. 했는데, 엄마를 만났어요.
1: 어머나.
0: 다 포기하고. 오, 저를 낳으셨대요.
1: 아이고.
0: 어, 당시에는 엄마가 욕을 많이 먹으셨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먼저 꼬셨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먼저 꼬신 거야.
1: 예수님도 허락하시겠지? 이렇게 되고. 어? 모르겠다, 그냥. 어머, 할렐루야다.
2: 이쯤 되면 신앙이 네. 많이 부족한 거죠.
1: 아,
2: 그 성직자의 어. 길로 에, 그쵸, 네, 들어서는
1: 길은. 네. 아, 아버님께서 어. 딱히 여친이 없었던 거야.
0: 그치, 그치.
1: 그래서 아, 이렇게 여친이 없을 바엔 아, 그래.
2: 종교에 귀해야지.
1: 어, 어. 어, 그래야겠다 했는데 어머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2: 아.
1: 와, 진짜. 네. 자, 꽁트 뒤에 들었던 성인의 행진이 이분들을 위한 선곡이었다. 이 말씀이시다.
2: 어, 근데 이 아버님이야말로 정말 성인이 될 뻔했다가 네. 그냥 어른이 된 거예요.
0: 성인으로 됐다가 성인으로 간 거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성인식을 치르셨다.
0: 예.
1: 자, 오늘 거의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예. 지금 로맨스가 아니라 부모님의 폭로글이 지금 와우, 나오고 있는데
0: 재밌네요.
1: 자, 주제와 딱 맞는 노래 듣고 가야죠. 나비의 집

0: 나의 X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의 로맨스입니다. 주제와 딱 맞는 노래 나비의 집에 안 갈래. 오늘 고향집 가시다가 유턴하신 분들도 예, 계실 거예요.
1: 많이 도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임현묵님께서 나도 집에 안 갔다가 지금 이 신세예요.
1: 아 그때 왜 안 갔어요?
0: 그래 왜 안 갔을까?
1: 빨리 갔었어야지. 신데렐라처럼. 네.
0: 김범수님께서 제가 여자 만나러 갈 때마다 결의를 다지며 듣는 곡입니다. 한교에서 강남 나가는 광역버스 안에.
1: 먼 길 있다.
0: 결의를 다. 오늘은 난 집에 안 갈 거다.
2: 그렇지.
0: 그럼. 자 여행작가 노중훈 작가님과 가수 나비 씨와 두 사람과 나의 X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변수진님. 지금 일 끝나고 퇴근길에 듣는데요. 지금 또 노중훈 작가님 나왔어요?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노중훈의 굴레. 죄송합니다. 뭐 오늘 제가 자유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저기 땜질하러 나왔어요.
0: 괜히 예. 우리가 또 미안해지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네.
2: 집에 안 갔어요.
0: 네, 네. 안 갔습니다. 예. 이시은님.
1: 네, 우리 부모님은 사내 커플이었는데요. 8살이나 어린 엄마가 아빠한테 홀딱 반해서 따라다녔대요. 그때 섣부른 판단을 지금도 예, 지금도 후회하는 엄마는 저에게 남자 얼굴 보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아빠 미안.
2: 그래서 네 아빠 그래도 얼굴은 참 잘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1: 그치 인정한 거죠.
2: 인정하는 거지. 와.
1: 아 근데 얼굴 잘생긴 거 이제 살다 보면 쓰잘데기가 없어요. 뭐 얼굴 뭐 뜯어먹고 살 거야.
0: 진짜 그 엄마 아빠들이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1: 예, 어르신들
0: 다 갖다 버릴 게 없습니다.
1: 맞아 명언이에요.
0: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에요. 예. 최정현님.
2: 아빠가 경복궁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요. 경복궁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다가와서 어머 아저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혹시 그 그림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라고 말을 걸었던 게 첫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우리 엄마 아빠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0: 근데 이제 아저씨
2: 아저씨지
0: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1: 옛날엔
0: 아저씨.
1: 되게 이게 차이가 커 보였던
2: 그럼,
1: 것 같아요.
2: 그럼 그럴 수 있죠. 크죠.
0: 네, 모르면 아저씨라고 할 수 있죠.
1: 그치.
2: 근데 그 아버님은 경복궁에서 그림을 왜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0: 직업이 혹시 그
2: 화가
0: 쪽이 아니셨어요? 베레몬 쓰고 이렇게
1: 심령홍 선생님
0: 베레몬 쓰고
1: 베레몬 쓰고
0: 그 뽀빠이 담배 그거 뭐야?
1: 그거 저 곰방대 네. 뭐지?
2: 네, 곰방대
1: 아니고 뭐더라?
2: 파이프
0: 그리고 다 그림 그리신데
1: 있어 보이지 그러면
0: 너무 잘 그리니까 저 그냥 그 그림 하나 주시면 안 돼요?
1: 그렇지. 그리고 첫 만남에 오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색하니까.
0: 아저씨가 맞지. 오빠라고 하면 너무 선수 같다.
1: 너무 꿈 같아.
0: 오빠 오빠 그 그림 뭐야 오빠? 나랑 다른 그림 한번 맞춰보자 오빠.
2: 명절이야.
0: 이게 오빠라고 할 때랑 아저씨라고 할 때랑 다르다.
1: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0: 많이 다르네.
2: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림을 맞춘다는 건 이제 화투를 얘기하는 거죠.
0: 아 그렇죠. 예, 명절이니까
2: 여러 가지.
0: 자 익명으로 또 보내셨어요.
1: 예, 저희 부모님은 청량리 시장에서 만나셨어요. 아하.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아빠는 밥 드시러 오셨는데요. 식당 단골이셨어요. 배달하고 오는 길에 엄마가 코피가 났고 아빠가 목격.
2: 어머.
1: 러닝 셔츠를 찢어서 응급 처치를 해주셨대요.
0: 아니 제가 예. 있었을 텐데 무지.
1: 예. 그 후로 엄마가 식당에 오면 더 잘해주셨고 식당 사장님이 이어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서로 통해서 결혼하셨어요.
0: 아니 그러니까 러닝 셔츠를 왜 찢었냐고. 예.
1: 아니 휴지가 깔리고 널렸는데.
0: 잠시만요.
1: 예.
0: 아 여기 저기 총각 여기 휴지 있어요. 아유 됐어요.
1: 러닝 플러팅이죠.
0: 예. 네. 아니 피 요만큼 났는데 잠시만요.
1: 그러니까 코피를 꼭 러닝까지 찢었어 했냐고요.
0: 피 빨아주고 괜히.
1: 예.
0: 뱀한테 물린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1: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돼요.
0: 이런 만나야지. 이런 만나야지.
1: 그 이후로 그럼. 엄마가 잘해주셨대 식당 오면.
2: 그럴 수밖에 없지.
1: 반찬도 더 내주시고.
2: 그럼. 네. 옛날에 이런 밥정이 쌓이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0: 밥정.
2: 왜?
1: 아니요, 순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0: 예.
1: 밥정이 무서워요.
0: 밥정 무서워요.
1: 예.
0: 9115번님. 대한민국 우리 엄마 아빠들 그때 참 파란만장하셨네요.
1: 이게 한 줄.

0: 정리입니다. 오늘의 요약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격동의 시간을 건너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0: 아, 예, 네, 예, 예.
1: 대단하죠. 8589님. 저희 엄마는 졸업하고 타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병원 사람들이 구급차 요원으로 일하던 아빠를 동양 사람이라며 챙겨주라고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때 엄마한테 한눈에 반해서 엄마를 어떻게 꼬셔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엄마 앞에 두유를 한 번에 엄마 앞에서 두유를 한 번에 10개씩 마셨다고 해요.
0: 아빠 왜 그랬어요?
1: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새 감긴 아빠한테 엄마는 아빠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금슬 좋게 잘 살고 계신답니다. 우와. 아빠는 지금도 소화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엄마가 그만 좀 먹으라고 매일같이 성화를 그냥.
0: 와 두유 플로팅은 난 처음 들어봐.
1: 야. 아니 그게 요구르트는 작아서 10개 먹을 수 있는데
0: 두유는 배부른데.
1: 두유 10개를 어떻게
0: 두유
1: 마시지?
0: 이런 거를 앞에서 앉은 자리에서.
1: 그때는 그런 사이즈가 없었어요. 큰 거지.
0: 아 맞네. 병으로 된 큰
1: 그니까는 그 이거 10개 어떻게 먹어.
0: 원샷으로 그냥 10병을 그냥 때리신 거야.
2: 테토남이라고 느꼈나 보다. 야 두유도 10개를 때리는구나. 이 남자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0: How do you do가 된 거죠.
1: 단백질은 뭐 확실하게 챙기셨겠네.
0: 확실하다. 확실해.
1: 대단하십니다.
0: 와, 정말 예. 너무 특이한 플러팅인데. 근데 이게 통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2: 그러니까,
0: 거예요.
2: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에요.
0: 진짜. 자 부모님의 파란만장한 로맨스는 여기까지고요. 자 요분들 중에 아메리카노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지 않을게요. 칼국수 세트까지 얹어서 받으실 오늘 최고의 사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뽑아볼게요. 두유 10개 마실 때 그때 정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전미도에 사랑하게 될 줄.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떻게 갖다 붙여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부모님의 로맨스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4: 네. 민족 최대의 풍성한 한가위 명절답게 두 분 뽑았습니다. 먼저 깊은 산골에 버섯을 따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지면서 기절했던 거기서 인연을 맺게 된 부모님의 사연이었죠. 0615님 축하드립니다.
5: 네. 그래서 엄마가 맨날 생명의 은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킨다고 1년에 두세 번은 얘기한다고 하셨고요.
3: 네네네.
5: 자, 이어서 또 한 분.
4: 네, 엄마를 꼬시기 위해 두유를 한 번에 10개씩 마셨던.
5: How do you do?
4: 네, 그렇죠. 자칭 두유남. 네. 8589님 축하드립니다.
5: 네. 네, 이분은 지금도 밥을 너무 잘 드셔서 엄마가 제발 그만 좀 먹으라고 매일같이 성화라고 하십니다.
3: 그 당시에 푸드파이터였던 거예요.
5: 예.
4: 그렇지.
3: 네. 네. 자, 이분께 칼국수 세트 쏘겠습니다. 자, 나의 X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4: 아, 뭐 저는 진짜 그냥 그 잘 묻어간 것 같고요. 큰 실수 없이.
3: 예. 예.
4: 인석 씨 빈자리가 컸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 그 정도.
5: 아니 저는 네네네. 인석 씨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아유. 않았고.
3: 그러니까.
5: 초반에 너무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저도 그냥 저희 원래 멤버였던 것처럼
3: 맨날
5: 자연스럽게
3: 맨날 걱정만 하시지 또 막상 판 깔으면 또 제대로 하시는
5: 그러니까,
3: 분입니다.
5: 저는 토크 해결이 너무 잘 맞아요.
4: 아유, 네. 너무
5: 오히려 인석 씨보다 예? 노중훈 오빠한테 더 지금
3: 그리고 김인석 씨 지금 심지어 예. 문자에서 김인석 씨 그럼 퇴출당하신 건가요? 라는 말이 있는데
5: 제비 타고 날라갔어요.
3: 퇴출은 아니다.
4: 근데 저도 오늘 사연 되게 재밌었던 게 특정 신체 부위가 언급된 사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3: 아, 예, 예.
4: 안구, 눈.
3: 아, 그래.
4: 내 눈을 내가 보고 싶다.
3: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 다들 그렇게 안구를
5: 맞아,
3: 안구를
4: 너무
3: 적출 얘기가 많이 나는데.
4: 예, 예.
3: 4703번님, 70년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유명한 TV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 그 시절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섣불리 선택을 하신 걸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4: 네, 사랑이죠. 네,
3: 사랑이죠.
4: 운명이고 사랑.
3: 네,
4: 사랑이고.
3: 다들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도 또 서로가 없으면 또 못 살아.
5: 못 살지. 네, 미워도
4: 맞아요.
5: 내 사랑이야.
4: 맞아요.
3: 그럼요. 네. 서정성님 오늘 사연 참 풍성하고 재미나네요. 이게 바로 한가위 생방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연휴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조심히들 들어가시고요.
5: 네네.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3: 아 집에 예. 가기 싫지.
5: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3: 나도 그냥 오늘 예. 그냥 열몇 시간 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
5: 우리 온라인 타자고 온라인. 난 가능해요.
3: 가야 되나?
5: 그러게 굳이요. 예.
3: 자 일단은 노래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5: 아, 살아보니까. 아,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네, 이것도 사랑이더라.
5: 예, 예.
3: 살아보네 예.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의 운명 듣고 오셨고요. 박효정님, 네,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게요. 그래요. 뭐 우리 괜히 뭐 눈 찌르고 살고 그러지 마시고, 예, 두 눈 부릅뜨고 행복하게 삽시다. 1947번님, 열심히 일하고 퇴근합니다. 수원은 거리가 한산하네요. 집에 가면 밥 먹고 좀 쉬다가 밤늦게 고향 가려고 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들뜨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고향 가서 지긋지긋한 인스턴트 음식 말고 집밥 먹을 생각에, 그리고 엄마 아빠 볼 생각에 들뜨게 되죠. 최정현님, 오늘은 추석이라 배미양님 안 오셨을까요? 아, 예, 오늘 추석이라서 고향 내려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렵사리 저희가 또 모셔봤습니다. 자, 이어서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연휴라서 하루 쉴까 했지만 앞집이 여니까 우리도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고향 가고 손님 한 명도 안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나 삐질 거예요.

저희 가게 원치 1인 1메뉴 1인 1신청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음악 보내주실 곳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내일 밤하늘에 뜰 보름달 기다리는 분들 계실 텐데 노래로 미리 만나보시죠.

마침의 앞집 보름달을 기다리며 들어봤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Moon River.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달빛이 흐르는 넓은 강아.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난 유인나 스타일로 썸을 탈 거야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김정원님, 문 리버를 이렇게 음산하게 소개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음산하다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7369번님, 토요미스테리 극장 나레이션 같아요. 양수정님, 영미 머리띠 눈 희미하게 뜨고 보면 햇번 왕관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왜 희미하게 뜨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머리띠만 오드리 햇번 같아요? 봐봐, 얼굴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오늘 오드리 햇번 느낌 나는데 봐봐, 이런 얘기하면 또 반드시 달리는 댓글, 뭐 햇번이 아니라 햇반 같아요. 분명 달리겠지? 여러분 캡처 타이밍입니다. 오드리 햇번 스타일이에요 오늘. 자,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유미나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Once OST Falling Slowly도 듣고 싶어지는 앞집 분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아, Once 중에서 Falling Slowly 우리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두시에 대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보름달이 꽉 차는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 달 먼저 한번 땡겨와 볼게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4: 달이 차오른다 가자
3: 환지약 동 가자 아크메르 동탄 가자 오뚜지 카리 가자 프랑스 안마의자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도 가자
4: 우리 다 차오른다
3: 가자
4: 다리 차오른다
3: 노래는 장기한데 표정은 왜 송창식이니 5번님 방금 시댁에 송편 들고 와서 다 같이 앉아 먹고 시부모님 인증샷 보내요. 아버님께 두 시에 데이트 듣자고 라디오 켜드렸더니 너튜브 보시면서 웃고 계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증샷 보내셨거든요. 아까 그 송편 들고 가신다고 했던 분 맞죠? 아버님 너무 섹시하게 누워 계신다. 너무 아버님 너무 섹시하셔요. 3486번님 저는 배민족 추석 배달 중입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우 오빠 인상 좀 피세요. 우리 같이 일하는 거 웃으면서 일합시다. 자 그럼 끝곡으로 쭉 이 다리 차오른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0: 나다.
1: 백년가게 맛집 행선세말
2: 토종순대.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4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4: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3: 연휴가 시작되면 괜히 마음속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소소한 목록들을 하나씩 떠올려보게 됩니다. 못 봤던 영화를 몰아서 보거나 읽다만 책을 다시 펼치는 일,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낮잠을 푹 자고 싶다는 계획들 말이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이나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마음이 부자가 된 듯합니다. 추석 연휴라는 좋은 핑계 덕분에 잠시 팽팽했던 일상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명분이 생긴 셈이죠. 오늘은 다가올 연휴의 여유를 조금씩 꺼내어 쓰듯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설레는 휴일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노래와 함께 오후의 발견 시작해 보겠습니다. Have you seen the seven oceans?

0: 오늘 첫 곡은 브루노 메이저 테퍼스트리 전해드렸습니다. 매번 연휴를 앞두면 꼭 야심찬 계획을 세우거든요. 하지만 막상 휴일이 시작되면 생각했던 것에 반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 부지기수입니다. 영화를 보려다 그냥 잠들거나 책을 몇 페이지 넘기지도 못하고 덮어버려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했던 뭔가를 거창하게 해내는 것만이 휴일을 잘 보내는 유일한 정답은 아니니까요. 아무런 의무감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하고 싶은 대로 빈둥거리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휴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휴는 우리 음악과 동행해볼까요? 풍성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달리는 노래 1, 2부 순서에 함께하고요. 또 3, 4부에는 우리 명절 분위기 나는 노래들 한번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이번 연휴 동안 1, 2부 순서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 할 텐데요. 각각 다른 해 이맘때 대중에게 사랑받은 노래들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

하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24년도 9월로 떠나볼게요. 먼저 국내 가요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믹스의 별별별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2024년 8월에 발매된 미니 3집 타이틀곡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2024년 1월에 발매된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낯선 시작을 앞둔 설렘과 긴장감을 풋풋하게 담아냈습니다. 첫 만남의 두근두근한 설렘, 잠시 후에 같이 느껴보고요. 이어서 뉴진스 하우스윗 준비했습니다. 2024년 5월에 발매된 더블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유해하고 지치게 만드는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를 통해 홀가분함과 해방감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엔믹스 별별별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뉴진스 하우스윗 만나볼까요?

이번엔 이창섭의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2024년 2월에 발매된 포털사이트 웹툰 선녀회전 OST 천상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과 남겨진 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곡이죠. 이창섭 버전의 천상현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순순히의 슬픈 초대장입니다. 2023년 12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인데요. 한경일의 슬픈 초대장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리메이크한 노래죠. 옛 연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은 남자의 슬픈 마음을 담았습니다. 리메이크 곡 두 곡 전해드려요. 이창섭 천상현, 순순히 슬픈 초대장.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성나

0: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24년도 9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사브리나 카펜터 테이스트 준비했습니다. 2024년 8월에 발매된 정규 6집 수록곡이자 세 번째 싱글이고요. 전 남자친구와 만나는 새로운 연인에게 경고를 던지는 당돌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어서 테디 스윔스의 Lose Control인데요. 2023년 6월에 발매된 데뷔 앨범 수록곡입니다. 깊은 사랑과 그리움 때문에 이성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애절한 심정을 노래한 곡이죠.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채플 론의 Good Luck Babe입니다. 2024년 4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인데요. 상대방에게 넌 결국 진짜 감정을 숨기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4위까지 오른 곡입니다. 사브리나 카펜터 테이스트, 테디 스윔스 루즈 컨트롤, 채플론 굿 럭 베이브 세 곡입니다.

계속해서 토미 리치맨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입니다. 2024년 4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이고요. 성공을 향한 강한 야망과 독립적인 자세를 담은 곡입니다. 이어서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준비했는데요. 2024년 8월에 디지털 싱글로 먼저 발매된 후 레이디 가가 정규 7집에 수록됐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깊은 사랑과 헌신을 담은 곡이죠. 이어서 벤슨 분 Beautiful Things 함께 할 텐데요. 2024년 1월에 싱글로 먼저 발매된 뒤 정규 1집에 수록됐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지나 찾은 삶의 안정과 사랑에 대한 감사, 또 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담은 곡입니다. 토미 리치맨 밀리언 달러 베이비,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Die With A Smile, 이어서 벤슨 분 Beautiful Things까지 만나볼게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밀리 아일리시입니다. Birds of a Feather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필수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Not a Dream, 송소희 목소리였습니다.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목요일 3, 4부 순서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우리 소리의 깊은 멋과 흥을 담은 특별한 음악들 모아봤는데요. 이름하여 한가위 소리 가락. 퓨전 국악부터 짙은 민요의 가락이 얹어진 흥겨운 트로트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이날치입니다. 이날치는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인 대중음악의 어법으로 재해석하는 7인조 얼터너티브 팝밴드죠. 오늘은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범 내려온다. 2020년 5월에 발매된 정규 1집 수군가의 타이틀곡인데요. 판소리 수군가 중 별주부가 토끼를 찾으러 육지에 올라왔다가 산속 동물들의 다툼을 목격하고 호랑이를 마주하는 대목입니다. 독특한 추임새와 안무로 발표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계속해서 이어드릴 곡은 나가 살아봐라입니다. 2025년 10월에 발매된 정규 1.5집 흥보가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데요. 판소리 흥보가에서 놀보가 엄동설안의 흥보네를 쫓아내는 대목을 해학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범 내려온다, 나가 살아봐라 두 곡입니다.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0: 이번엔 두 번째 달 노래 준비했어요. 두 번째 달은 에스닉 퓨전과 월드뮤직을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밴드인데요. 오늘 함께 할 곡은 어사출두와 모라는입니다. 먼저 어사출두, 2016년 4월에 발매된 국악 프로젝트 앨범의 13번째 곡이고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의 출두에서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잔치상이 난장판이 되는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어사출두,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모라는 2019년 8월에 발매된 팔도유랑 앨범 수록곡입니다. 조선 후기 창가곡 편수대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정가의 가사와 박자, 호흡을 살리면서 다양한 꽃들을 인간상에 빗대 풍자했습니다. 두 번째 달입니다. 어사출두, 모라는. 만나볼게요.
1: 그럽기 지든 말은 뜻밖 역조라란 진청으로 급히 와서

있으며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오나의 초학실란가 싶고 그것을 참아야겠소. 학교가 와서 전생

아니오. 나너의 말은 허여보니오. 왜 찾아갈 것이니 유혼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산도 일없으며 어허.

한 소리의 한어리도 없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수백 명 구경꾼이 독담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 바람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0: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명절을 맞아서 우리 소리의 깊은 멋과 흥을 담은 한가위 소리가락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민요와 트로트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만나볼 가수는 이밀입니다. 이밀이는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국악 트롯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국악 기반의 시원한 창법과 흥겨운 트로트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곡은 강남의 밤, 흥타령인데요. 먼저 강남의 밤은 2024년 4월에 발매된 EP 앨범 수록곡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옛사랑과 뜨거웠던 추억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감성이 담긴 노래죠. 이어서 만나볼 흥타령은 2024년 11월에 발매된 싱글입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을 벗어나 다 함께 흥겹게 웃고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은 신나는 곡인데요. 에너지를 느껴볼까요? 이밀입니다. 강남의 밤, 흥타령. 두 곡이에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가수는 덕화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인데요. 국악으로 다져진 깊고 개성 넘치는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덕화의 노래 가운데 오늘 준비한 곡은 막걸리 블루스 자명고 눈물입니다. 막걸리 블루스는 2019년 5월에 발매된 싱글인데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은 중년 사나이가 지나온 청춘의 덧없음을 달래며 막걸리 한 잔의 위로를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자명고 눈물, 2019년 8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인데요. 덕화의 해금 스승인 박주현이 해금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낭남공주와 호동왕자의 사랑 이야기에서 찢어진 자명고에 이별의 아픔을 빗대어 호소하는 애절한 감정을 담아낸 곡이죠. 두 곡 만나볼까요? 덕화입니다. 막걸리 블루스, 자명고 눈물.

마지막으로 만나볼 가수는 비단입니다. 비단은 주로 한국의 문화유산과 보물을 주제로 노래하는 여성 5인조 퓨전 국악밴드인데요.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만월의 기적입니다. 2015년 6월에 발매된 정규 2집 타이틀곡이고요.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최초의 여성 사기장 백파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퓨전 국악 비단의 만월의 기적입니다.

0: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성 캠퍼스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6: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역시 퓨전 국악 비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발매된 정규 4집 타이틀곡인데요. 인간을 좋아하고 도왔던 한국 고유의 친숙하고 해학적인 도깨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유쾌하고 강렬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도깨비입니다. 퓨전 국악 비단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0: 호유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밥 먹을까요? 요즘 시간 좀 많거든요. 아, 이제 전처럼 절대로 약속 취소할 일 없어요. 원래 그렇게 열심히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오래 수백 번을 참다가 드디어 쿨하게 짐을 싸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답니다. 아, 28청춘 후회하면 뭐 어때요? 결국 우린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건데. 아등바등 국자사자 현실에 매달려 살다가 결단을 내린 건 버킷리스트가 있어서였답니다. 전세계 일주하기, 소설책 작가 되기, 맘 편히 노래 부르기. 아, 내 이런 철없는 말이 조금 당황스러워도 오늘은 날 잡지 말아요. 뭐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와도 낭만이라 할 테니까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는 낭만적인 날이랍니다. 아, 28 청춘의 미래상은 확실합니다. 네. 이 다음에 나이 들면 낭만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 노래 가사가 알려주네요. 네. 자, 그 버킷리스트가 오늘을 즐겁게 보낼 원동력도 되어줍니다.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네, The Romantics, Talking in Your Sleep 들었습니다. 황동혁 씨, 오늘은 고향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벌써 고향에 내려가신 거예요? 와하. 저도 오늘 고향에서 생방하고 있습니다. 예. 아, 서울이 고향이에요. 예. 박희진 씨가 아, 해피 추석입니다. 퇴근하고 반신욕하면서 100개 들어요. 행복하네요. 뜨끈뜨끈합니다. 퇴근하셨다는 거 보니까 오늘도 근무하셨네. 오. 하긴 뭐 저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연휴를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내일부터는 3일간의 특집 방송 나갑니다. 네. 자, 첫 곡으로 The Romantics의 Talking in Your Sleep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웬 티맵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건센 로지스 스윗 차일드 마인 들었습니다. 어이 전 붙이느라 너무나 느끼했는데 속이 뻥 뚫린다고 김민지 씨. 예. 아직도 전을 붙이는 집이 많은 모양이죠. 예. 그래도 점점 더 집에서 음식하는 가정들이 줄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뭐 웬만한 건 다 그냥 사서 전 같은 것도 사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자, 건센 로지스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참 이 노래 참 좋아들 하세요. 예. 아 정말 끊임없이 신청하세요. 신민석 지금 왔습니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길수 씨는 명절 내내 일합니다. 양주 118번 동료 기사님들 화이팅! 오, 아, 기사분이 보내셨네. 이길수 씨. 예.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명절 잘 보내라고 하셨네. 예, 명절 내내 저 근무하시니까 건강하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9154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예. 스웨덴의 혼성 4인조 그룹입니다. Ace of Base. The Sign.

네, The Killers, Mr. Brightside 들었습니다. 3951번으로 신청하면 진짜 틀어주나요? 예. 그럼요. 지금까지 뭐 가짜로 틀어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진짜로 틀어드리는 거죠. The Killers, Mr. Brightside. 앞에 들으신 음악은 Ace of Base의 The Sign이었고요. 자, 아, 9260번은 벌써 고향에 가 계시네. 라디오가 망가져서 오랜만에 미니를 켰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자, Fun featuring 자넬 모네 We Are Young.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하늘의 표정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흐리거나 비가 오는

0: 곳이 많겠는데요. 우선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에는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중부지방은 모레 토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토요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전남에 최대 60mm, 경남에는 최대 40mm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당일에는 보름달 보기 좀 어렵겠는데요. 일요일까지는 그래도 달이 비교적 동그랗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 늦더라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생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같은 노래로 기억되는 밴드 다섯 손가락의 리더 이두헌이 쓴 키체인지에서 한 장면을 가져온다. 미국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갔지만 그는 이미 음반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한 프로라는 교만이 있었다고 한다. 배울 게 뭐가 있겠나 하면서 들어간 첫 학기 즉흥 연주 수업. 건물 지하에 창문 하나 없는 연습실. 도 교수는 출입문 창마저 검은 종이로 가리고 불을 꺼버렸다. 낯선 외국인 학생 6명이 서로 시선을 피한 채 자신의 악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선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자, 연주합시다. 지시도 없었고 악보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연주는 한음 한음 서로를 탐색하듯 이어졌다. 콘트라베이스의 음 하나가 피아노의 화음이 되고 이어서 기타와 드럼, 색소폰으로 섬세하고 유기적으로 흘러가며 발전했다. 그렇게 수십 분이 흘렀다. 연습실은 다시 정적과 어둠이 가득 찼다.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강의실을 떠났다. 그 후로도 한 달 동안 어둠 속의 연주가 이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소리는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뤘고 점점 더 민감하게 서로를 감지하며 반응했다. 한 달 뒤 우리 반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진보한 즉흥 연주 밴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밴드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철수는 오늘 음악뿐 아니라 삶과 일 전반에서도 키 체인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를 돌아본다. 음악에서 키 체인지는 익숙한 흐름이 전환되며 감정의 긴장과 해방이 교차하는 지점인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변화와 반전을 필요로 한다. 이두헌은 책 속에서 말한다. 변화란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 위에서 다른 음을 내는 일이라고. 좀 짧기는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 창문 없는 지하 연습실 같은 환경과 시간을 스스로에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다. 삶과 일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우선 어둠 속에 들어가기, 쉼표에 시간 보내기, 나만의 키를 찾기, 홀로에서 벗어나 함께의 조율에 나서기. 어쨌거나 익숙한 흐름에만 몸을 맡기면 키 체인지의 순간은 영영 오지 않는다.

The Beatles의 Fool on the Hill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철수는 오늘에서 소개해드린 다섯 손가락의 예, 기타리스트 이두원 씨 백캠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작년인가? 아, 이 친구가 또 비틀즈 전문가예요. 비틀즈 관련 서적도 냈고, 아, 일단 대학에서 비틀즈 관련한 학과를 개설을 해서 강의도 꽤 오랫동안 했고요. 와, 아유, 참 부지런해요. 예. 커피도 하고, 예. 최근에도 책을 냈는데, The Beatles Way라는 책이에요. 위대한 팀은 비틀즈처럼 일한다. 야, 이 뭐, 음악 관련 책이라기보다는 뭐 경영서죠, 경영서. 저 같으면 이렇게 바쁘게 못 살 것 같은데, 아, 이 친구, 참, 예, 열심히 살아요. 예. The Beatles의 The Fool on the Hill 들었습니다. 자, 6시 39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1989번으로 총해 주신 존 레전드 오드네리 피플.

0: 크리스토퍼 크로스 세일링 그렇습니다. 이명지 씨 고맙습니다. 아이고 생일이 며칠 지났네요. 아이고 아무튼 좀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이명지 씨 어머니 생일도 또 축하드리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 세일링.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존 레전드의 오드네리 피포.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부산 놀러와서 돼지국밥 배불리 먹고 후식으로 팥빙수 집에 왔는데 와 매장에서 익숙한 목소리 나오네요. 사장님이 백햄 애청자인가 봐요. 여행 와서 팥빙수 가게에서 듣는 백햄 낭만 있네요 하고 표진원 씨가 보내셨네. 야. 그렇죠. 아이 저 팥빙수에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죠. 예. 광고 듣겠습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자, 멋진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뭐 19죠? 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주도하는 대중음악 웹진이 있습니다. 이즘이라고요. 야, 벌써 창간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창간 25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요.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놀시어터 합정 동양생명홀 메세나폴리스 2층에 있답니다. 자,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이죠. 김수철, 또 자우림, 50-50,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기타리스트 유병렬. 사회를 임진모 씨가 본다는데, 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봐야 할 텐데. 자, 이 공연에 출연자 중 한 분이죠. 김수철 씨. 노래 제목이 정신 차려예요. 예. 우리 모두 정신은 좀 차려야죠. 자, 김수철 씨는 뒤에 뭐 영화 음악도 하고 뭐 와 이런저런 일들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밴드 출신입니다. 네? 야, 오늘 정말 K본부에 있는 정일서 PD라고 있어요. 네. 이 밴드의 시대. 네, 이 책 정말 엄청난 책이 도착을 했는데 아무튼 자, 김수철 씨가 처음 출발한 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정답자 중에서 다섯 분 선정해서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노을시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열리는 대중음악 웹진 이즘 25주년 기념공연 입장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0: 박진혁 씨는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이군요. 평소보다 바쁜 명절 근무 후 퇴근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가만있어.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응급실에 딱 두 번 가본 것 같은데.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3부 다시 만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K-목욕. 외국인들이 한국식 목욕에도 관심이 많다죠. 미국 예일대에서 연구를 해보니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포옹과 비슷한 온기를 줘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였답니다. 독일 연구팀도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30분간 40도의 물에 몸을 담근 후 기분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냈고, 일본 연구진은 목욕이 긴장과 불안뿐 아니라 분노와 적대감까지 완화하는 걸 알아냈답니다. 자, 원래는 설날 무렵에 많이 하지만 목욕제에게 추석 핑계로 오랜만에 어떠세요? 개운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카밀라 카베요 피처링 션 맨데스 세뇨리타 들었습니다. 918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8459번으로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전남 광주에 살고 있는 정현이네입니다. 올 한가위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세요 하고 야, 요 놈이 지금 정현이죠? 오, 와, 아우, 야,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사진을 찍었네요. 와, 반가워 정현아. 고맙습니다. 8459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캡박시부 음주엔 티맵 대리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 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워킷 워킷 언제
1: 어디서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부.
3: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음악 평론가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야, 이거 마음에 없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확실히.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 왜 웃으시는 거예요?
2: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애정이 곁들여야 뭐 발음도 제대로 되는 거죠.
1: 아니, 아니. 애정은 늘 있고요. 아, 사실 미안해서 그랬어요.
2: 아, 왜요?
1: 왜냐하면 네네. 오늘 명절 연휴인데 네. 집에서 쉬시라고 해야 되는데 네. 굳이 생방을 해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미안하죠.
2: 저도 사실 이번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이어서 네. 목요일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착각한 거죠. 근데 오늘부터 휴일이더라고요.
1: 오늘부터 휴일이에요?
2: 예, 예, 예. 참.
1: 네. 아이고, 그나저나
2: 원래 알았더라면 생방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1: 어떻게 일방적으로 통보? 아, 오늘 못 나갑니다. 오늘 휴일인데 못 나가죠. 이렇게요?
2: 네네네. 송부장 무서워서 못합니다. 은근히 되게 무섭습니다.
1: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어? 저 사장님이 그 MBC 라디오에
2: 네 천사 천사표
1: 아니 부처님 그 네, 그러니까. 가운데 아, 예. 그렇게 지금
2: 알려져
1: 얘기
2: 있나요?
1: 되는데 아 이거 방송이라 이제 네. 저는 진짜 찡그리는 인상 찡그리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2: 맞아요. 제가 안 것도 꽤 오래됐는데 여기 지금 맞습니다 이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맞습니다. 아하. 진짜.
1: 집에 가서 물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2: 네. 그러고 보면 참 배초 선배는 네. 분노형이야.
1: 제가요?
2: 네.
1: 제가 화내는 거 보셨어요?
2: 저한테 얼마나 많이 화를 냈어요.
1: 아, 그건 화내는
2: 야,
1: 게 아니고.
2: 너는 진짜 날로 먹지 마라 제발 방송.
1: 그건, 뭐. 네? 그건 방송 컨셉이고 네. 그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면 알죠. 저는 한 번도
2: 네. 뭐 지금 배초
1: 37년째 방송을 하고 있지만
2: 네네. 네.
1: PD에게 한 번도 저 화를 낸 적이 없고
2: 네.
1: 뭐 작가들에게도 한 번도 저는 저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2: 그래요.
1: 컨셉이라니까. 방송을
2: 아니 사석에서도 컨셉이 뭔 필요해서 사석에서도 그러고? 사석에서 맨날 이랬잖아. 야, 너 밥은 내가 사는데 왜 네가 떠드니? 뭐 이런 거.
1: 아니 그거는 제가 얘기할 만하죠. 제가 네. 왜냐하면 그 아. 대체로 네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2: 예.
1: 그러면 거기서 밥값을 내는 사람이 네. 내는 사람이 한 반 정도 이야기하고 예. 나머지 반 정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 그게
1: 임진모 씨는 계산도 안 하면서 네. 한 70%씩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2: 내가 밥값을 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많이 떠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저 같으면 기쁘겠습니다.
1: 뭐가?
2: 이 자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자리가.
1: 뭔 소리예요. 아이고.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그리고 네네. 밥값을.
2: 네.
1: 밥값을 아니고.
2: 밥값을.
1: 밥값을.
2: 네.
1: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죠.
2: 이것도 봐. 그냥 뭐 지적하고 싶어서. 그저 남들 저기 하면 그걸 꼭 하나하나씩 하고 싶어서.
1: 그거 아니야. 네. 다른 출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2: 네.
1: 자, 김세윤 씨나 배순탁 신혜림.
2: 네. 어? 순탁은 저한테 네. 그랬어요. 배철수 선배랑 방송하는 거 아 편하진 않다.
1: 그러면 당연히 편하게 하면 안 되죠 방송을.
2: 예.
1: 저도 늘 저 긴장하고 불편한 상대로 방송하는 편하지 거예요.
2: 편하지 않다는 건 외교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1: 네.
2: 다른 말로 하면
1: 불편하다.
2: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1: 아니라는데
2: 뭘 아니에요 지금 얼굴 써 있잖아요 지금.
1: 그 저 지금 하시는 일도 많아가지고
2: 네.
1: 바쁘실 텐데.
2: 예.
1: 그래서 짜증 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짜증을
2: 아유 그러잖아
1: 아니 이거 아니 나 저는 이거 깜짝 놀란 게
2: 네네
1: 이거 웹진 이즘 처음에 하신다 그럴 때
2: 네
1: 제가 그랬잖아요 야 그건 뭐하러 하냐 쓸데없이
2: 맞아 그 얘기했어요 아, 근데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깜짝 네네. 놀랐습니다
2: 네네
1: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8년 때요 8주년 때 사실은 배초 선배가 나와주셨죠. 그때 8주년을 왜 했냐면 준비하는 기간이 2년이어서
1: 네네.
2: 실제로는 그때가 거의 10년이었어.
1: 네. 아, 그 저 네. 마포에 있는
2: 맞습니다.
1: 그
2: 마포 아트센터에서 했던 게
1: 거기에 제가 나갔었죠.
2: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사실 25라는 숫자에 좀 민감.

0: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사반세기가 뭐지?
1: 사반세기 25주년.
0: 사반세기란 말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1: 아니 뭐 세기가 100년이고
0: 예, 반세기가 50년 다시 또 그걸 반으로 나눠서
1: 사반세기 25년인데
0: 사반세기란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1: 많이 사용했죠.
0: 네, 많이 사용했어요.
1: 많이 사용했어요.
0: 근데 제가 그 25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네. 또 이렇게 많이 또 아티스트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1: 아니 그 저 이즘이라는 이 웹진이 네네. 우리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향이 꽤 크잖아요. 임진모 씨가 이끈다고 해서 제가 들린 얘기는 아니고 네. 또 이즘 출신의 여러 분들이 네. 지금 한국 대중음악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0: 아무튼 또 그냥 그분들이 여기 에디터죠. 와서 글 쓰고 네네. 그런 분들 덕에 25년의 세월을 갖다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1: 아니 그리고 25년 정도 됐으면 네. 이게 저 이쯤에서 네. 청출 어람 이 한 대여섯 명 나와야 되는데 예. 임진모 씨가 얼마나 혼자 저 독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청출 어람이 안 되는 거예요?
0: 아니 그 지금 배순탁, 네네. 정혜림, 아니죠 신혜림 다 거긴데 배순탁은 저보다 훨씬 위 아니에요?
1: 배순탁 겨우 한 명.
0: 아니에요. 지금 또 이대화도 있고 소승근도 있고 정민재도 있고
1: 쭉 지금 이대화, 네. 소승근, 네. 또 정민재,
0: 네. 김도헌, 장준환 정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아 많아요?
0: 예예.
1: 어 그럼
0: 예.
1: 뭐
0: 전 사실 이름만
1: 꽤 일을 했네. 예. 어? 꽤 일을 했어.
0: 전 이름만 있는데. 아 그런데 사실 이번에 25주년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제가 25주년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왜냐면 사반세기라.
0: 사반세기라. 그리고 제가 대학 딱 입학했을 때가 제 이제 월간 팝송 있었잖아요. 잡지. 네. 제가 지금 오늘 그걸 일 들고 왔어요.
1: 오.
0: 78년. 야. 이걸 갖다 들고 왔는데 78년 이때 당시에 빌보드가 근데 어떻게 올해가 25주년이지? 그러니까 여기 빌보드는 로큰롤 시작을 53년으로 본 거예요.
1: 53년으로?
0: 그러니까 78년이니까 25주년이 된 거죠.
1: 아하.
0: 그래서 25주년을 맞아서 얼마나 재밌는 걸 했냐면
1: 그 25주년 맞아서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데뷔한 해를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월간 팝송하고
1: 1978년에 데뷔했는데
0: 배초스 송골매 활주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 그래? 알았어요.
0: 그래서 여기서 뭘 뽑았냐면 그 미국 각지에 활동하고 있는 전역에 활동하고 있는 유명 평론가들에게 네. 25명을 뽑았어요.
1: 평론? 25년이니까.
0: 그래서 당시 생활 때 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싱글이든 LP든 이 두 개를 뽑아라.
1: 어허.
0: 이렇게 해가지고 앙케이트를 낸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런데 네. 거기서 이제 뭐랄까 아주 저는 이걸 보고서 거의 락 역사를 공부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1: 25주년 기념으로 네. 1978년에 선정했어요.
0: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아티스트는 동률이었어가지고 23.
1: 네네.
0: 그다음에 앨범은 26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당시 아티스트 최고 누구겠어요? 당연히 비틀즈죠. 압도적으로 비틀즈.
1: 1978년이면 뭐 네. 아, 지금 해도 비틀즈가 될 판인데.
0: 그러니까요. 이때는 압도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그 25명의 평론가가 무려 36이 비틀즈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 서너 개 또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1: 그렇겠죠. 예.
0: 그리고 2위가 누구냐면 밥 딜런입니다.
1: 밥 딜런.
0: 24시니까 거의 언급했다고
1: 봐요. 그 당시에 밥 딜런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네.
0: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다음이면
1: 음악 한 곡 듣고 가면 안 될까요?
0: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일단 밥 딜런이 2위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앨범 뽑았잖아요.
1: 네.
0: 앨범 저는 무조건 서전 더 페퍼스 로니 에스콜 밴드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밥 딜런의 블론드 온 블론드. 네, 그 앨범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1: 네네.
0: 거기에 수록곡이 I Want You죠. 이거 싱글로도 나왔습니다.
1: 네. 밥 딜런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네. I Want You.

0: 네, 밥 딜런, I want you 들었습니다. 그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밥 딜런 노래를 통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 음악의 일정 부분은 네. 밥 딜런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느낌이 옵니다.
0: 창법 비슷하잖아요. 창법.
1: 예, 맞아요. 네네. 이 I Want You라는 곡은 이제 Blonde on Blonde. 제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숫자를 잘못 봐갖고 제가 틀렸어요. 진짜
0: 뭘 틀렸는데요?
1: 이거 진짜 이거 정말 큰 실수인데. 네. 1위가 비틀스 맞습니다.
0: 1위 비틀스요. 네.
1: 근데 2위가 롤링스톤스예요. 아. 3위가 밥 딜런인데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0: 롤링스톤스. 예. 사과하세요.
1: 아, 네,
0: 믹세거하고 키스 네. 리처드 형님에게 네. 사과하세요.
1: 아니, 롤링스톤스 팬들께 사과드립니다.
0: 아, 예.
1: 네. 롤링스톤스가 비틀스와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2위고요. 3위는 이제 밥 딜런. 여기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다음에 쭉 떨어져서 그 4위가 동률이 둘이 있어요.
0: 네.
1: 더 후입니다.
0: 아, 더 후는 네, 정말 위대한 밴드예요.
1: 그럼요.
0: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게 큰 평가를 안 해주시는데
1: 예.
0: 더 후 예. 위대한 밴드입니다.
1: CSI로 증명이 됐죠. CSI
0: 그렇죠.
1: 프로. 그리고 예, 예. 동률 또가 누구냐면 이게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아, 이 사람이 누구지 하긴 아 브라운 아이드 걸 벤 모리슨입니다.
0: 아 벤 모리슨.
1: 벤 모리슨이
0: 1978년이라는 걸 우리가
1: 네 맞아요.
0: 염두에 두어야 돼요. 네.
1: 네. 그다음이 비치 보이스고요.
0: 그리고 비치 보이스.
1: 비치 보이스하고 버디 할리 그다음에 지미 핸드릭스 이 순입니다.
0: 지금 조사하면 뭐 전혀 다른 게
1: 다르겠지만,
0: 나오겠습니다.
1: 네네. 근데 여기서 보면 23명 중에 아직도 레전드라고 얘기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70년대 네. 락이 얼마나 셌는지 그걸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락의 진정한 골든 에이지. 황금기죠.
0: 1970년대.
1: 예.
0: 아, 어떻게 물론 보면 저기 1960년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1: 아,
0: 이제
1: 그럼요.
0: 새로운 사조들이 막 와 나왔으니까요.
1: 어떤 평론가는 가장 중요한 해를 이렇게 뽑습니다. 66년에서 71년.
0: 아하.
1: 그렇게 뽑기도 하고 일단 70년대보다는 60년대 무게중심 둔

0: 더 많은데 78년에 조사했으니까 아무래도 60년대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죠.
1: 아니, 왜냐하면 60년대
0: 네, 가까운 것보다는
1: 얘는 네. 이제 창조적인 측면에서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이런 네. 여러 가지 사조들이 막 예. 와 생겨났다가 예. 70년대에 이게 완성이 돼가는
0: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70년대가 이제 락의 부피가 커질 때고요. 60년대는

0: 빨간 팝송을 이거, 집에 갖고 계신 거예요?
1: 이거요. 이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0: 야, 근데, 제가 예. 그 창간호부터 예.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1: 사셨죠?
0: 어. 예. 그 정 예. 계속 한 곳씩 사가지고 책꽂이에 쫙 꽂혀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군에 가면서
1: 없어졌어.
0: 그러니까 74년도까지 모았는데
1: 예.
0: 예. 예, 군에 다녀온 뒤로는 이제 안 모게 되더라고요.
1: 저도 바로 군이 문제였는데 군 이전에 모았던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거의. 그래서 76 가장 아쉬운 건 76년 77년께 사라졌다는 게 가슴 아파요.
0: 그런 거 보면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네. 한국 남자들은
1: 네.
0: 군 생활을 기점으로
1: 이전과 이후로는 아니죠.
0: 완전히 바뀌죠. 그렇습니다. 군대 이전과 군대 이후가.
1: 맞습니다. 와. 네.
0: 예.
1: 하여튼 저 25주년 저도 공연을 하는데
0: 네.
1: 이때 25주년 이 앙케트가 저의 음악 인생의 결정타였어요. 진짜. 이때 아. 아티스트를 알았고 앨범도 알았는데요. 비트즈 앨범은 무려 이 앨범이 4장이나 랭크가 됩니다.
0: 네네.
1: 픽4죠.
0: 예, 예.
1: 예전 뭐 리볼버, 러버 소울, 서전드 페퍼스, 로니아스 클럽 밴드, 에비로드가 있고 밥 딜런은 2장 있어요. 하이웨이 61 리비지티드랑 블론드. 근데 중요한 건 벤 모리슨 것도 2장이라는 거죠. 벤 모리슨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터 윅스하고 문댄스 두 앨범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0: 아니 그 저는 무엇보다 궁금한 게
1: 네.
0: 그 이 출연진
1: 네.
0: 공연 출연진 제가 뭐 보니까 김수철 씨는 뭐 뭐 개인적인 인연으로 섭외 아 형 좀 놔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나온 것 같고 자우림도 뭐 예전부터 이 또 예. 자우림 이 친구들이
1: 예.
0: 사람들이 좋아요.
1: 맞습니다.
0: 인간성이 좋으니까 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냥
1: 아니 그건 아니고
0: 그동안의 인연을 봐서 나온 적극적으로 거고
1: 적극적으로 출연에 임해 주셨고 50-50는
0: 50-50는
1: 우리가 평점을 높게 하면서 연이 쌓였어요. 전원준 대표랑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때 이쯤이 꽤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 50-50 별점 그리고 이제 여성 락 밴드가 최근 핫해서 최근 밴드가
0: 네네.
1: 그 뭐랄까 누구를 할까 하다가 결국 지금 예정된 팀
0: 피치 트럭 하이제커스로
1: 했습니다.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0: 잘하셨어요.
1: 예. 그리고 기타리스트 유병렬이 거기서 이제 연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사회를 보는 이유는
0: 예.
1: 그 25주년을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0: 사회가 안 되시잖아요.
1: 잘 안 됩니다. 근데 전요
0: 배순탁 신혜림 저 더블 MC도 좀 가보지 그랬어요.
1: 출연료가 안 돼가지고
0: 어차피 출연료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1: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0: 아, 출연료 다 줍니까?
1: 그럼요 다 드려야죠.
0: 출연료 제대로 주면 이게 흥행이 안 될 텐데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1: 하여튼 저 배순탁 저 신혜림은요
0: 아 여기 나오네
1: 출연료 때문에 안
0: 공연에 가면 사인해 주시나요?
1: 네,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1: 밴 모리슨 노래 하나 들었으면 하는데
0: 네.
1: 문댄스에 수록된 곡 제가 좋아했던 곡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에브리원인데
0: 참 임진모 씨도 참 네. 개성인 있으세요 보면.
1: 왜요?
0: 아니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오지 않으시고
1: 저 항상 대중들이
0: 제가 좋아하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정말 있습니다만
1: 네.
0: 저 같으면 이제 밴 모리슨이면
1: 네.
0: 브라운 아이드 걸이나
1: 근데 그게 여기 없어 거기 속해질 않아서 그런
0: 거예요. 어쨌거나 뭐 속하든 안 속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밥 딜런도 다른 노래 갖고 왔을 거예요.
1: 어쨌든 네네. 어떤 문댄스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0: 네. Everyone.
1: 네.
0: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임진모 씨와 함께한
1: 네 25주년 때 좀 시간 되시고
0: 못 갑니다. 아니 예? 못 가요. 왜? 방송해야지. 7시 반에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가.
1: 녹음하고 오시면 안 돼?
0: 안 돼. 네. 방송이 중요해. 생방.
1: 아,
0: 임진모 씨와 네. 함께한 스크로브 락을 마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올 추석 보름달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추석은 내일이지만 정작 달이 가장 둥근 날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27일 새벽 1시 49분이 천문학적으로는 달이 완전히 둥근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비는 토요일 오후에 다 그친다는 예보니까 내일 보름달 구경 못한다면 일요일로 가는 새벽 시간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늘이 많이 흐린데요. 강원 북부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중부와 호남,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0: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에 최대 80mm까지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라 라슨 러쉬 라이프 0482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34초 막 지났습니다. 0850번으로 며칠 전에 레이첼 야마가타 내한공연 다녀왔습니다. 푹 빠져서 계속 듣고 라이브 클립도 찾아보고 있는데 백햄과도 인연이 깊더라고요. 백햄 30주년 영상에 라이브로 나온 레이첼 야마가타 브렉 어파트를 진짜 좋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싶어요. 백햄 절친이죠. 예, 레이첼 야마가타. 자, 레이첼 야마가타의 브렉 어파트 듣겠습니다. 브렉 어파트를 예. 이딴 거 나갈 뻔했어요. 예. 나갑니다.

존 메이어, 그라비치. 298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이첼 야마가타 Break Apart 였고요. 0344번으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바다가 아주 멋진데. 아유, 괌에서 지금 예, 듣고 계시대요. 근데 업무 때문에 가신 거래요. 휴가 가신 게 아니고. 예. 정말 습하고 덥네요. 예. 저도 뭐 몇 번 가봐서 잘 압니다. 아, 습하죠. 예. 뭐 출장 가신 거니까 업무 잘 보시고 잘 끝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또 뭐 수영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 예. 3779번으로 청해 주신 이탈리아 밴드. 제가 이 밴드 공연 보고 예, 진짜 잘한다고 얘기 드렸었죠. 예. 머네스킨 The Lonelist. 듣겠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선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

0: 또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예고 해드릴게요. 내일부터 3일간 백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추석 특집 방송 나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명절엔 명곡이다. 명절엔 명곡 들어야죠. 자, 오늘 끝곡은 시카고의 Will You Still Love Me 285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 음악 틈에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천안권 집회의 얼굴 퇴계 이황 선생.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매화는 눈이 채 녹지 않은 겨울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지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절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라. 아무리 길고 혹독한 겨울이라도 매화가 끝내 꽃을 피우듯 우리에게도 반드시 봄은 찾아올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SNS 많이 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과 일명 무물타임 가져본 적 있을 거예요. 팬들이 무엇이든 물어보면 성심껏 답변을 해주는 건데요. 요즘은 이걸 부모님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한 질문을 준비하고 부모님은 마치 문제집을 풀거나 인터뷰하듯이 답변을 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나의 어릴 적 꿈은? 내가 아들, 딸에게 받고 가장 기뻤던 선물은? 살면서 나의 부모님이 제일 생각나는 때는? 부모님이 쓴 답은 자녀들의 예상을 비껴나기도 합니다. 엄하다고 생각한 아빠가 실은 열정 가득한 사람이었고 엄마도 엄마의 엄마를 자주 그리워한다는 걸 비로소 깨닫기도 하면서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24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이문세의 사랑을 말해요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요. 부모님과 하는 무물타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궁금한 점을 책처럼 엮어 만들고 부모님들이 답변을 쓰면 자녀들이 그걸 다시 읽으면서 내 부모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마치 제 어릴 때 앙케이트라는 거 돌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네요. 김명희 님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매일매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이 살면서 나의 부모님이 제일 생각나는 때는 이었거든요. 아이고 마음이 아릿아릿합니다. 요즘 저는 또 SNS 그 땡스타 쪽에서 아빠나 엄마와 재밌는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계정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 친 SNS 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영상들이 나오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기홍님께서 오늘 생방인가요 대장부엉? 맞습니다.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 저는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특히나 우리끼리 또 실컷 노는 날이에요. 무물도 좋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선곡표도 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내주셔야 되고요. 어디로 이동 중이거나 연휴에도 근무 중인 분들 또 특별한 여행 중인 분들 다 좋습니다. 지금 계신 곳의 이야기와 신청곡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키 강원특별자치도청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Love.
1: 앤마리의 2002 듣고 왔습니다. 6732님 생방송이라니.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명절이 오히려 한가해요. 남자친구랑 반려견 용팔이랑 나들이 가요. 모두 질추되세요. 용팔이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가끔 별밤에 우리 반려견 반려묘 등등 자랑하는 시간이 열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사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보고 싶네요. 정진경님께서 달밤에 체조하러 나왔어요. 1시간 30분 걸었는데 달은 안 보이고요. 바람이 불어 땀을 식혀주면 좋을 텐데 더워요. 오늘은 좀 또 후덥지근한가요? 어제는 달이 휘영청하게 잘 보였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진경님 계신 곳에는 달이 안 보이는군요. 손자연님, 대장봉 오늘 하루 어땠어요? 뭐 하다가 별밤 오셨나요? 저 지금 목이 잠겨있는 게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다가 그리고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수다를 안 떨다가 나왔더니 지금 사람과의 대화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저랑 많이 대화해 주셔야 돼요. 김성민님, 식사하셨으니까 형님. 했다. 성민이 좀 먹었나. 저보다 동생인 거 확실히 아니까 장난쳐봤습니다. 저는 오늘 돼지갈비 덮밥을 먹었습니다. 시켜서요. 0160님, 대장부엉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저는 그냥 멍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게임하고 요새는 책을 좀 보고 너튜브 보고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너튜브랑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빨리 엔딩을 보고 싶은 걸 읽고 있기는 한데 그걸 한 번 타임이 끊겼더니 또 계속 못 읽고 있었어요. 자, 저한테 궁금한 점도 좋고요. 부엉이들 눈앞에 보이는 실시간 풍경들 혹은 어딜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곡도 편하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루시 노래 듣고 올게요. 그녀가 웃잖아.

루시의 그녀가 웃잖아 이어서 소유 권정열의 어깨 듣는 동안에 우리 용파리가 왔어요. 6732님 끼야 사연 소개돼서 나들이 가는 길에 비명 질렀어요. 보답으로 용파리 사진 올려요 대장님. 아니 저도 우리 둘째 고양이 이름이 달봉입니다만은 이 친구를 용파리라고 짓기엔 너무 누가 봐도 브라우니 초코송이 솜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6732님도 뭐 팔순이 이렇게 지으세요 이름.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애가 용팔 귀여운 이름이긴 해. 근데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혹시 그 허락해 주시면 요럴 때 이제 저희가 강아지 고양이 사진들 SNS에다가 싹 한번 이렇게 스토리 자랑하거든요. 허락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얼굴 보내주셨으니까 행복해져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뒤에 사진이 뒤에 누군가가 뒤에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시는데 용파리가 아주 교묘하게 딱 그분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발바닥만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난 사연입니다. 아, 너무 사진 감사드립니다. 7362님 처음 문자 보내요. 추석 연휴인데 저희 가족은 모두 일해요. 남편은 자영업, 저는 관광지에서 일을 해서 출근하고 딸아이는 카페 아르바이트. 명절 음식 같은 건 다들 바빠서 못하고 내일 퇴근하고 저녁에 다 같이 치킨 먹기로 했어요. 저희처럼 연휴에 일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 진짜 온 가족이 다 일을 하시는군요. 차라리 한다면 이게 나을 수도. 누군가는 한 명은 이 연휴인데 함께 못하면 좀 서운한데 아예 이렇게 다 같이 일하고 모여가지고 치킨데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명절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틈틈이 질문도 오고 있군요. 이서연님 대장부엉은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걸로 좀 여러 곳으로 포진돼 있어요. 저는 밥 먹고 항상 제가 먹는 그냥 푸드코트 같은 데가 있거든요. 먹고 되게 맛있는 커피집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쿠폰에 도장 찍을 때랑 그걸 다 찍어서 그러면은 제가 한 1,500원에 커피 한 잔을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도파민이 되게 차오르고 그거 말고는 운동하고 나서 올라오는 도파민이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무게를 아 너무 아니 이거 제 삶이 온통 그런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는 한 팔로 들어 올릴 때 막 휘청휘청 해가지고 보기 싫었던 내 모습이 어엿하게 쫙 이제 뻗어 올릴 때 그럴 때 좀 행복하고 그리고 문득 바람과 날씨가 너무 완벽할 때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엄청난 행복감이 한 10초가 지속이 되는데 제가 그게 한 10초 정도 그 느낌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10초를 어떻게든 저장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 기억이 되게 오래 가요. 지현우님, 명절 음식은 드셨나요?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요? 있어요. 아, 근데 이제는 못 먹겠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감사하게도 이제 차례 지내는 거를 안 하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원래 근데 미너를 큰 미너를 어머님이 어디서 사오시는 데가 있는지

엄청 커다란 미너, 찜. 그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거를 이제 못 먹는다라는 아픔은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 집에 가서 고양이 만질 때도 행복해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사소한 거 좋네요. 노래 하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3 한 주간 별밤 선곡 중 부엉이들의 취향은 어떤 곡으로 향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갑자기라는 주제로 선곡 대결했던 지난 수요일에 제가 추천한 노래죠. 종현이 부른 버전의 사랑해 이 말밖에. 여기 가사에 너무 갑자기라 눈물도 놀라 흐르지 않나 봐가 나와서 선곡의 이유를 뽑기도 했고요. 제가 이 노래 원곡도 참 좋아하지만 종현 씨 버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종현 씨가 이 곡을 부른 영상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못 보신 분들.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워요.

노래거든요. 기회 될 때마다 이 노래 들으면 저는 꼭 종현 버전으로 듣습니다. 2위는 거미의 Autumn Breeze였어요. 화요일 안녕들한가요 사연에 이어서 들은 곡인데요. 저녁 설거지 끝내고 그날 쓰레기 바로 정리하러 나간다는 어떤 부엉이가 여름과는 달라진 가을 저녁 풍경을 보내주셔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감상했습니다. 마지막 1위는 김동률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조금 부족할지라도 각자의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로 별밤 시작했던 날 첫 곡으로 들었고요. 이 중에 3위 곡 한 번 더 같이 듣죠. 종현이 부른 사랑의 이말밖엔.

종현이 부른 사랑의 이말밖엔 듣고 왔습니다. 조성현님이 종현님이 부른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원곡만 들어봤는데 새롭고 너무 좋아요. 이거 성현님 꼭 한번 영상 보세요. 슈가맨에 나와서 했던 건데 진짜 종현 씨 날라다닙니다. 에이, 너무 예뻤고요.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이 차트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323님. 내년에 결혼하는 여자친구 집에 추석 선물 드리러 가고 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한우를 샀는데 배송 받고 보니 안에 얼음이 녹아서 포장이 다 망가져 있네요. 최대한 수습해서 갖고 가는 중인데 귀엽게 봐주시겠죠?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포장 따위. 그건 뭐 아주 큼직하게 준비하셨네. 결혼 전에. 결혼 전이라 오히려 더 그런가? 아무튼, 첫 선물 치고 한우면 굉장히 큰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 환영 받으실 것 같습니다. 8142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처가에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쿨의 작은 기다림 신청해봐요. 정말 신청하면 나올까? 하는 두근거림과 설렘으로요. 오늘 운전만 9시간째예요. 그래도 효도하고 가는 것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 8142님 허리 살려.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트레칭 진짜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두근두근하는 마음. 제가 그 느낌 뭔지 알거든요. 지금 엄청 기뻐하시겠죠? 추석 풍경 보내주신 두 분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빅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쿨의 작은 기다림 들었습니다. 김규빈 님이 이야 명곡 나오네요. 작은 기다림. 쿨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참 쿨 노래는 앞으로도 영원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끊임없이 리메이크가 될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원곡의 이재훈 씨의 목소리는 회자가 되겠죠. 최인용님, 오늘 내일 근무하는지라 아직 일하는 중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별밤 들으면서 다른 부엉이 들과 함께해서 기뻐요. 저도 오늘 인용님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지금이 저도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오늘 목이 잠겨가지고 나왔거든요.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구성회님, 뭐야, 택시기사입니다. 항상 김인나 작가님 방송 들으면

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가 가장 아끼는 소중이 꼬물이 사진 보내봅니다. 라면서 페르시안에다가 우드 아이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양이인데요, 여러분. 그 앞에는 손주분인가? 아니 그리고 어떻게 밖에 있죠? 외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집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얼굴은 완전 공주님이라 집 밖에 절대 안 나갈 것 같이 생겼는데 밖에서 아기랑 놀고 있거든요. 한 고양이가 새하얗고요 여러분. 페르시안 고양이 그 새하얗고 보드라운 좀 긴 털 상상하시면 되는데 얼굴은 약간의 그 친칠라. 아 친칠라인가? 친칠라의 오드아이예요 아무튼. 너무 나 처음 봐요. 혹시 성원님도 좀 허락을 해주시면은 사진 이렇게 보내주실 때 아니면 좀 허락이라고 알려주셔도 되고 우리 꼬물이 사진이야말로 빨리 좀 올리고 싶습니다. 별밤 부엉이들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54 울트라의 업사이드 다운 듣고 올게요.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939님이 오늘 대본도 없이 프리 수다예요? 대장부원과 이런 시간 너무 좋다 못해 몽환적이에요. 이렇게 쉽게 행복해지는 부엉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다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이적의 불꽃놀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태연의 만찬가 들으면서 추석 연휴 첫날 별밤 3부를 시작했습니다. 양정욱님이 지금 이 곡 제목 뭔가요? 옆에 게임하는 딸이 물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노래 너무 좋죠? 리메이크 커버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가사가 발음이 아주 부드럽지는 않은데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은 부르기 난이도가 좀 높은 곡인데 역시나 태연이니까 소화를 해내버렸습니다. 0923님, 대장봉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눈치게임 성공해서 정말 하나도 안 막히고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어요. 다들 맛난 거 많이 먹고 배 두들기는 명절 되길 모두의 만찬을 위해 태연의 만찬가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들었고요. 아, 또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하셨군요. 여기에도 눈치게임이 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놀이공원 가는 날도 눈치게임이 필요한데 잘 뽑아내셨군요. 자, 남은 한 시간도 우리끼리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로 가득가득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대단한 얘기 아니어도 되고요. 아주 사소한 얘기일수록 더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목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명절에 요새는 또 여행으로 채우는 분들 계시는데 1335님이 그렇습니다. 김이나님 안녕하세요. 외동딸을 키워 시집보낸 7학년 부부입니다. 딸아이 가족과 가을 여행을 떠나 캠핑카 타고 충남 서천에 있는 홍원항에 왔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다니는 맛에 빠져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족 풍경이네요. 또 이게 장인어른을 편하게 생각하는 장인장모어른은 남편분도 이게 다 마음이 맞아야지만 가능한 건데 무려 캠핑카라뇨. 게다가 세상에, 이거는 진짜 누구 하나 영상으로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걸로 노튜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 되던데, 꼭 어디 올리지는 않으시더라도 저는 정말 기록으로 잘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함이 여기까지 전달되어 옵니다. 2409님, 안녕하세요 이나님. 5살 때부터 별밤을 들은 중학생이에요. 근데 문자는 처음 보내요. 아우, 너무 설레요. 오늘은 명절 맞아서 가족과 시골 읍내에 다녀왔어요. 오래된 간판이랑 작은 가게들 구경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사진보다 그때 불던 바람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쭉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천천히 걸으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다들 연휴 첫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신청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부탁드려요. 역시 5살 때부터 별밤을 들어서 그런지 감성이 남다른 중학생 부엉입니다.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그 당시에 바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으셨군요. 너무 좋은 겁니다. 마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편해지는 것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고요. 7269님, 이나님, 저희 집은 서울이지만 지금은 강릉 안목해변이랍니다. 차박 중이에요. 오늘이 남편 만난 지 23년 되는 날이기도 하답니다. 차박할 때만 별밤을 듣다 보니 대장 부엉이라고 부르기엔 양심에 찔려서 그냥 이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신청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정현의 Song for Me. 월요일까지 차박 예정이니 그때까지 잘 듣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아이고, 차박할 때마다 별밤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 특별한 일정에 오히려 별밤을

듣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특별한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든 양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편하신 대로 저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아, 월요일까지 추억 많이 많이 만드세요. 지금 차박하면서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긴 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듣죠.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박정현의 송 폴 미.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박정현의 Song for Me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Song for Me. 박정현만 불러야 되는 노래인 것 같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경현님, 이번 주 토요일에 연휴 소개팅 예정인데 너무 떨려요. 혹시 대장부엉님의 팁이 있을까요? 팁이라. 아, 이건 막 상황, 나이대, 뭐 여러 가지 그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한 온도의 태도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되게 친한 친구에 또 굉장히 친한 친구가 놀러 왔어요. 뭐 내가 서울로 놀러 와서 내가 그 친구랑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날인 거죠. 그 정도의 그 친절함 뭔지 느낌 오시겠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에 또 친한 친구가 이제 그 내 친구가 부탁을 한 거죠. 아, 내 친구가 서울 올라가는데 네가 좀 데리고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해줘. 해서 그러면

그러셨어요. 하면서 너무 막 이분에 대해서 막 그 설레는 온도도 아니고 너무 또 무심한 온도도 아닌 살짝 약간만 따뜻한 친절함. 어떠세요, 경현 씨? 굉장히 과몰입해가지고 설명 자세히 드렸거든요. 후기 꼭 알려주세요. 0808님, 결혼 44년 차, 이번 추석부터 자유부인이 됐어요. 각자 집에서 명절

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죠, 며느리들로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이렇게 울컥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그 얘기 아직도 뭘 굳이 하나 싶어서 못한 분들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명절 때 고생하는 아내분들, 두신 분들이요. 우리 0808님, 저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030님, 불 꺼놓고 창문 열고 누웠는데 풀벌레 소리랑 시원한 공기랑 딱 가을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올여름에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거든요. 답답할 줄 알았는데 아파트 조경수가 딱 제가 사는 3층 눈높이에 빼곡하게 심어졌어요.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안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조경수 뷰가 생겨버렸어요. 오히려 좋아. 홍이삭의 캐슬 들려주시면 저 아파트는 성이구나 하고 구경하는 기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럭키입니다. 운이 너무 좋네요. 저도 제가 사는 곳 주변이 그런 현수막에 달렸어요, 지금. 재개발해서 뭐 축하한다. 건설사에서 붙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아, 그래서 여기 저희 조금 조용한 편인 동네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되지? 아, 한동안 그러면 여기 시끄러워지는 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은. 장영수님, 생후 60일 우리 아기가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내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QWER의 소년 만화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요. 요 노래도 듣고 싶고 앞서 홍이삭의 캐슬도 들어야겠죠. 이어서 듣겠습니다. 홍이삭의 캐슬, QWER의 소년 만화.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4부 시작했고요. 연휴에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별밤에 처음 온 분들이 계십니다. 4779님, 남자친구랑 연휴 첫날 캠핑장 같은 식당에 왔습니다. 친구랑 왔던 데를 저랑 와보고 싶었다고 3일 동안 노래하더니 이 식당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이제 만난 지 1년 다 돼가는데 요즘 엉가남이라고 하나요? 저는 가만 앉아있고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친구만 유리조리 바쁘네요. 별밤에서 틀어주는 노래도 너무 좋대는데 이 사람이라 결혼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낭만적이야. 이 사람이랑 결혼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다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죠. 왜냐? 지금 별밤에서 틀어준 노래. 근데 부엉이신가 남자친구가? 그 식당에서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겠죠. 아, 남자친구분이 계속 별밤 들은 분이면 무조건이라고 제가 할 텐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친구랑 가서 좋았던 데라 바로 여자친구랑 꼭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 그리고 계속 같이 가자고 며칠 동안 얘기한 거. 좋은 데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물론 연애한 지 1년 다 됐을 때라 유난히 더 잘해드리는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마음은 성향과는 뭐 별개로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유, 어떻게 되어가는지 앞으로도 가끔 데이트 얘기 보내주세요.

8548님, 엄마랑 항상 차에서 별밤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연도 4월에 아빠를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빠와 이별하고 첫 명절인데 엄마가 아빠 생각에 매일 우십니다. 지금도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가며 라디오 듣고 있는데 엄마가 듣고 위로 받았으면 해서 음악 신청합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요. 엄마, 우리 아빠를 추억하면서 잘 살아보자. 라는 사연이에요. 너무 든든한 자녀분의 사연이에요. 어머님 또 이 사연 들으면서 눈물이 나도 전혀 참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눈물이 나는 거고요. 이렇게 자식분들도 함께 애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건강하게 두 분이서 잘 키워내셨잖아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울고 그러다가 또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특한 또 뭉클하고 아릿한 사연이었습니다. 7181님은 대장부어 엄마가 항암 7차 받으셔야 해서 추석 연휴를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치료도 잘 이겨내시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마크툽의 찰나가 영원히 될 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병원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아이고 진짜 힘내주십시오. 7차까지 잘 버티신 분은 뭐든 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정은지 피처링 하림의 하늘바라기 그리고 마크툽의 찰나가 영원히 될 때.

정은지 피처링 하림의 하늘바라기 이어서 마크툽의 찰나가 영원히 될 때 듣고 왔습니다. 5367님, 회사 동기에게 용기내 고백했지만 남자친구가 있단 말에 홀로 마음을 정리 중입니다. 나 혼자 피워냈던 마음을 잘 보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잘 고백하셨어요.

고백까지가 내 안에서 피어난 마음에 대한 그냥 그 완성의 마무리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상대방의 선택인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엔딩을 냈을 때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지더라고요. 오며 가며 마주칠 때마다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좋은 사이로 남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바라봅니다. 5329님, 처음 들어요. 이나 언니 목소리 좋네요. 저는 독감인 줄 모르고 방치했다가 폐렴까지 와서 집에서 요양 중이에요. 먹고 자고 했더니 지금은 많이 나아졌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래도 아직도 힘드시죠, 5329님. 체력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 독감만 걸려도 엄청 힘들고 아프고 입맛 없고. 근데 폐렴 저도 한번 걸려봤었는데 와, 입원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고생했어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데 많이 나아졌다고 하셔도 아유 좀 어질어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만 몸마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8130님, 내일 새벽에 시댁 가져가려고 갈비 재고 잡채랑 수정과 준비합니다. 식구들과 맛있게 먹을 생각에 졸린 눈을 비비네요. 김유나의 고잉 홈 신청합니다.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는 거 즐거운 일인데 내 집으로 돌아올 때더 좋은 건안 비밀이에요. 라고. 아, 맞아. 이 가는 길도 오는 길도 둘다 즐겁죠. 저도 점심은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먹을 거고요. 늦은 오후쯤에는 친정 엄마랑 차 한잔 하는 정도의 시간 가실 것 같아요. 김유나의 고잉 홈 이어서 2570님의 신청곡 하현상의 문라이트까지 듣고 올게요.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4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왕미진님이 이번 추석 보름달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자정쯤에 가장 크고 밝대요. 기운 받아서 부엉이들 모두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행여 뭐 달을 이번에 못 보는 분들 계시더라도 달은 거기 있고 저기에 엄청나게 밝고 큰 달이 있다라는 거 기억만 하셔도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끝곡으로 앤서니 라자로의 무디 윈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천안권 집회 얼굴 퇴계 이황 선생.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매화나무에 물을 주어라. 매화는 눈이 채 녹지 않은 겨울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지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절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라. 아무리 길고 혹독한 겨울이라도 매화가 끝내 꽃을 피우듯 우리에게도 반드시 봄은 찾아올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1: 매듭을 짓는다.
0: 그렇게 매듭을 하나씩 짓다 보면 그 자리마다 흔적이 남는데요.
1: 또 돌아보면 그 흔적들이 크고 작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0: 그럼 오늘은 매듭을 더 잘 지어봐야겠네요. 이 순간이 멋진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더 신나게
1: 더 즐겁게 같이 놀아보겠습니다.
0: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DJ 이분 케이타.
1: 저는 스페셜 DJ 이분 문정현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뉴진스의 디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9월의 DJ 이분의 케이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분이 3주년을 맞이하면서 엠브들과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쉽게도 오늘이 저의 아핫 막방입니다. 유유유유. 또 오늘이 추석 연휴잖아요. 명절 바이브에 맞게 저도 멤버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시죠?
1: 안녕하세요. 이분에서 별 중에 달을 맡고 있는 달정디 문정현입니다. 와.
0: 자 오늘 함께 하게 된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 이타영과 함께 또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아 벌써부터 어색한 건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아 큰일 났습니다.
0: 자 여기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같이 편하게 놀다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문자 하나 볼게요. 자 마루님께서 두 사람은 어색한 케미로 유명한데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리고 오늘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 케미는 어떨 것 같나요? 어때요?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관계?
1: 아 솔직히 데뷔 초보다 많이 변하긴 했는데요. 아직 많이 어색하고요. 네, 이타영을 제가 좀 낯을 좀 가립니다.
0: 오늘의 케미는 어떨 것 같나요?
1: 아 오늘 사실 근데 사실 뭐 많이 예. 어색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타영이랑 평소에 둘이 말도 많이 하고 네 뭐 막 네, 그렇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0: 아, 이제 저는 또, 많이 어색해요.
1: 네 어색해요. 사실 어색한데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관계로 또 굳어졌잖아요. 이 컨셉 유지하시죠.
0: 좋아요. 에이.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1: 아 가봅시다. 네.
0: 자 이제 아핫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순위별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 40위부터 1위까지 어떤 곡들이 차지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과 수다도 떨면서 이 시간 달려볼건데요. 방송 참여 방법은 캐디가 소개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저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또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1: 어디가요?
0: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1: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보이는 이곳.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곤충 뮤직 아이돌 장르 차트에 오른 노래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달전디는 최신 차트 잘 아는 편이죠?
1: 아 그럼요. 저는 또 유행에 또 민감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잘 알죠.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차트 만나볼게요. 자 먼저 40위는요. 올해 7월에 나온 노래죠.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선배님들이 데뷔 9년 차인데 팬분들한테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엄청 신경 써서 만든 노래라고 해요. 아주 멋지십니다.
1: 아, 이 곡이 또 아주 청량한 곡으로 유명하거든요. 올해 여름을 또 강타한 곡이었죠. 저희도 이번에 컴백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장르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뭔가 좀 굉장히 설레는 것 같습니다.
0: 우리도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0: Yeah.
1: 다음 곡은 또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39위는 따끈따끈한 신곡이네요. 로제의 뉴트릭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귀여운 곡이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하이틴 감성이 제대로 담겨있는데요. 하는 장르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또 저희도 귀여운 노래 몇 곡 있지 않아요?
0: 맞아요.
1: 저 제일 귀여운 노래 뭐죠? 저희 중에? 저희 노래 중에?
0: 내 생각에는 I love you.
1: I love you. 그렇죠. 안무도 약간
0: I love you.
1: 맞아요.
0: 네, 이거요.
1: 또 포인트 안무가 또 있는데 아, 굉장히 귀여운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어서 38위로 가볼까요? 아이브의 I am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원효님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와이어를 달고 직접 다이빙 연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1: 야.
0: 저희도 와이어 들고 어딘가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잖아요.
1: 요건 아직 스포니까 네, 아하에서만 잠깐 이렇게 스포를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정말 리스펙합니다.
1: 네.
0: 아 정말 리스펙이에요.
1: 좋아요. 이번엔 37위 소개해드릴게요.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원필 선배님이 이 노래 부르면서 운 영상도 꽤 유명한데요. 팬분들이 같이 떼창해주시는 것 보다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눈물을 부르는 곡이긴 하죠. 무대에서 또 운 적 있나요? 이타 씨?
0: 이 노래 무대에서요?
1: 네.
0: 무대에서 운 적 많죠.
1: 언제요?
0: 저요? 저 뭐 팬미팅 할 때도 울었고.
1: 아 팬미팅 할 때. 네. 그쵸. 저도
0: 저는 눈물을 참지 않습니다.
1: 근데 이타 형은 또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지 않아요?
0: 네.
1: 그쵸. 네. 근데 또 우리 엠버분들 앞에 한정으로.
0: 아 그럼요.
1: 또 그런 스윗남 되시는군요.
0: 맞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노래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달전디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육사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추석 연휴가 딱 시작됐는데 뭐 하나요? 다들 좋아하는 명절 음식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 이번 추석 전또 본가에 또 갑니다. 그래서 이타 씨는 뭐 하시죠?
1: 저요? 저는 이제 좀 취미생활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0: 어떤 취미생활이죠?
1: 뭐 맛있는 거 먹고,
0: 맛있는 거 먹고?
1: 제가 좋아하는 야구도
0: 아,
1: 보고,
0: 야구도 보고? 아, 야구는
1: 챙겨보고.
0: 빠지질 않네요.
1: 그럼 맞습니다. 명절 음식 뭐가 있죠?
0: 명절 음식 하면 또 잡채 또 있고
1: 갈비찜.
0: 갈비찜, 그렇죠. 갈비찜 또
1: 갈비찜 명절에 먹어봤습니다, 저도.
0: 아 진짜요? 어떻게 먹어보셨어요?
1: 그뭐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가끔씩 챙겨주시더라고요.
0: 그런 이슈가. 일본에도 명절 음식이 있나요?
1: 없어요.
0: 없어요. 아 일본에 명절이 없나?
1: 없어요,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1: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0: 알겠습니다.
1: 자, 다음 햄버그님께서 지난 주말에 한강 이벤트도 하고 3주년 이벤트도 했는데 멤버들이 가장 재밌었던 코너가 있나요? 이분 대학교 919점이 졸업 학점인데 교수님이 그만두셨어요. 저는 어찌 하나요? 혹시 졸업할 생각이셨어요?
0: 아 졸업은 또 쉽지 않을 것
1: 이분
0: 같긴 해요.
1: 대학교는 졸업하시면 안
0: 919점이면.
1: 됩니다, 여러분.
0: 저희 함께 해야죠, 계속. 또 근데 우리 엠버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신 게 하루 만에 또 15학점을 채워가셨어요, 그날. 수업을 5개나 했거든요, 저희가. 네.
1: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0: 저 개인적으로 지우 강의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우가 뭔가 아기 지우 이러면서 하는 게좀 뭔가 꼴보기도 싫었지만 귀여우면서 웃겼던 것 같습니다. 네.
1: 저희가 또 약간 짧은 댄스 커버도 하고 막
0: 맞아요.
1: 한강에서는 노래 커버도 몇 개씩 하고 막 그랬는데
0: 맞아요.
1: 그런 것들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로제의 뉴트릭, 그리고 데이식스의 해피.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핫, 로제의 뉴트릭, 이어서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1: 계속해서 차트 만나볼까요? 이번엔 36위부터 33위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36위는요, 바로 이찬섭의 천사연입니다. 또 선배님이 최근에 신곡을 발매하셨더라고요. 네. 전국 투어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믿고 듣는 이찬섭 보컬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니, 선배님께서 또 워터밤에서 천상현을 또 부르셨어요. 그거 아세요? 워터밤에서 분위기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천상현! 이러시는데 갑자기 발라드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멋있긴 하다.
1: 네.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봐야죠.
0: 예.
1: 바로 35위는요, 작년 10월에 발매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올해 10월에도 컴백이셔서 트랙 리스트가 공개됐더라고요. 타이틀곡 제목이 긴 소원인데, 아, 제목만 봐도 명곡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0: 오, 엠믹스 분들 맨날 이게 제목을 되게 약간 관심을 좀 약간 잘 끌게 주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34위로 가볼까요? 바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해외에서는 아파트 게임이 완전 낯선 놀이여서 오히려 더 신기해 하셨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일본에서는 아파트 게임이 없어요.
1: 아, 없어요? 네. 아, 진짜? 네. 이게 한국 게임이었나 보네요.
0: 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네. 신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1: 다음 곡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이 노래가 곡도 퍼포먼스도 멋있어서 서바이벌 프로

0: 프로그램에서도 미션곡으로 정말 많이 등장했죠.
1: 그렇죠.
0: 네, 최근에 또 프로그램에서 또 나온 걸 봤습니다. 또 아주 멋있게 커버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33회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슬슬 달정디에게 마음을 열어볼까님. 달정디는 캐디에게 정말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은데요. 키키키. 달정디는 왜 이렇게 캐디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 건가요? 역시 햄스터처럼 귀여워.

0: 이걸 안다고요?
1: 아,
0: 제가 그렇게 견제를 해야 될 임무는 아니거든요.
1: 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시는 거예요?
0: 아, 재밌잖아요.
1: 아, 제가 역시 햄스터처럼 자꾸 귀여워서 그런 건가요?
0: 아, 요즘 귀여운 걸 되게 밀고 가시나 봐요, 캔디 씨. 알겠습니다.
1: 아, 재밌습니다, 그래도.
0: 네.
1: 자, 다음 꽃보다 케이타님께서 2탄 문장 안녕, 하트 하트. 저번에 이브나워 제작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때 있다가 배덜럽 뮤비 촬영했을 때 문정이랑 더 어색해졌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아, 이거는 참 저는 그 기류를 못 느꼈는데 사실.
1: 나도 근데 솔직히 모르긴 했어.
0: 근데 멤버들이 봤을 땐 그랬나 봐요. 저희가 밥을 먹고 그 해안가를 둘이서 산책을 했어요. 소화를 시킬 겸해서 둘이서, 예, 둘이서 산책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풍경이 또 예쁘니까 그냥 간 거였는데
1: 우리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0: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멤버들이 멀리서 보기에는 둘이서 와, 뭐 하는 거지 저게?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냐 이러면서 약간 그랬나 봐요.
1: 이거 진짜 딱 산책만 해가 우리 딱히 말도 안 했어.
0: 맞아요, 진짜.
1: 아, 예쁘다.
0: 아, 예쁘다 이러고
1: 괜찮네 하니까 이제 멤버들이 가니까 둘이 무슨 대화했어?
0: 맞아. 갔다 오니 그 얘기가지고 진짜 별 생각 안 했는데
1: 좋아했더라고요.
0: 네.
1: 재밌었습니다.
2: 네,
1: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제니의 Like Jenny.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9월의 DJ 캐디.
1: 저는 오늘의 스페셜 DJ 달정디입니다. 앞서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제니의 라이트 제니 듣고 오셨어요.
0: 그럼 차트 계속 이어가 볼까요?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만나볼게요. 먼저 32위는요, 이분들이 바로 또 등장하시네요. 바로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이 곡은 3절에서 확 터지는 게 매력인 곡인데요. 그 파트가 벅차오르고 뭉클하다고 많이들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1: 아, 네. 순위에 또 많이 등장하시는 만큼 엠믹스 선배님들 명곡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스파의 위플래시인데요.
0: 위플래시.
1: 위플래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예전엔 유명한 음악 영화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이 노래가 바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완전히 롱런하는 곡이네요.
0: 와우.
1: 아니, 아, 또 목 잡는 춤.
0: 에이, 에이,
1: 유명하죠.
0: 떠오르네요.
1: 네.
0: 선글라스까지 딱 멋있게. 자, 이어서 다음 순위에 오른 곡도 확인해 볼게요. 신인 그룹이 등장했네요. 30위는요, 트위드의 선키스입니다. 멤버들도 처음 듣자마자 신선했다고 할 만큼 제목과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그룹 이름님들이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해주셔서 다들 놀라기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2: 오, 좋겠다.
1: 그러니까요. 또 3주년 저희 팬미팅 할 때도 이타형이 이걸 또 쳤어요.
0: 맞아요.
1: 우리 M분들 앞에서 안 어울리는 곡으로 쳤는데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습니다.
0: 아, 저도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계속해서 29위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대세 그룹이 등장하네요. 바로 리센느의 런어웨이입니다. 리센느 분들이 하는 것마다 엄청 화제잖아요. 최근에는 또 추석 특집으로 트로트 메들리를 제대로 말아주셨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트로트를 만약에 한다면, 아, 뭔가 한빈이 형이 잘할 것 같은데요?
0: 한빈이 아니면 지후.
1: 지후, 아 맞네요. 지후도 잘할 것 같아요. 네. 또 꺾기에 또 자신이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저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타 형은 트로트 자신 있으십니까?
0: 저도 이 장르에 대해서는 아직 네.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멋있게 한번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29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0: 보내주신 문자도 볼게요. 최근에 공개된 콘텐츠죠. 이브나워에 대한 질문도 많이 도착했는데요. 네. 이분 30년 하자님께서 이분 데뷔 3주년 축하해요. 이브나워 재밌게 봤어요. 으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타노 멤버들 일본 이름을 누구 생각하면서 지었나요? 제가 일본인인데 이타 나이에 비해서 꽤 옛날 느낌이 나는 이름이라 좀 궁금했어요.
1: 아니,
0: 어 그런가?
1: 그래요? 제 이름이 히토시였거든요.
0: 응.
1: 그게 정말
0: 아 히토시는 근데
1: 좀 옛날 이름인가요?
0: 조금 약간 아빠 세대긴 하다. 우리 아빠 친구분들의 많은 이름이긴 하네.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죠. 아, 근데 히토시도 잘 쓰긴 한데.
1: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많이 나이가 있어 보였나 봐요.
0: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아 근데 네. 그런 걸로 하시죠. 아,
1: 알겠습니다.
0: 아, 성숙해 보였다.
1: 아 성숙해, 네, 보였다. 성숙해 보였다. 좋습니다. 네. 아 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네. 네, 귀여웠습니다.
0: 그죠?
1: 네. 그럼 다음으로 이타구리는 둥근 동구리님. 캐디님, 달정대님, 하트 안녕하세요. 이브나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삿포로에 그냥 여행 가는 줄 알고 비행기를 탔는데 사실은 이타가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이 방송처럼 만약 이브 멤버들에게 깜짝 카메라 같은 걸 한다면 누가 제일 잘 속을 것 같나요?
0: 나 잘 속을 것 같아 근데.
1: 아, 근데 형은 진짜 잘 속을 것 같아.
0: 그럴 것 같아.
1: 어. 형은 일단 귀신도 많이 놀라고 그리고 선생님 한다 그랬을 때도 놀라지 않았어?
0: 응.
1: 뭔가 그게 보였어. 티저에서부터
0: 너무 놀랬어.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잘 이게 속을 것 같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정은 약간 속았는데 안 속은 척.
1: 아, 할 것 같고.
0: 한빈이도 잘 속을 것 같고.
1: 한빈이 형도 잘 속을 것 같고.
0: 문정을 절대 안 속을 것 같고.
1: 난 잘 안 속.
0: 로봇이에요.
1: 그런가?
0: 로봇.
1: 지후도 조금 잘 속을 것 같아요.
0: 지후도 잘 속을 것 같아요.
1: 지후는 많이 당황할 것 같아.
0: 순수하네 우리 애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도 환영입니다.
1: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그럼 저희는 에스파의 위플래시 그리고 트위드 선키스 듣고 올게요.

0: 헤디란 발전디란 노래 듣는 시간.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에스파의 위플래시, 그리고 트위드의 선키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까요?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0: 28위는요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가 차지했네요. 문전디,
1: 네.
0: 지우가 요즘 같이 뛰자고 얘기 안 해요?
1: 아 요즘 또 등산을 또 그렇게 가자고 얘기를. 아니 무슨 등산을 가서 백패킹을 해서 하루 자고 오세요 산 위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제가.
0: 왜 재밌을 것 같은데.
1: 아니 뭐 등산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응. 근데 뭐 자고 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주변에 말만 그래서 안 갈 것 같아요.
1: 저희랑 잘 안 놀아주거든요.
0: 네, 잘 안 놀아줘.
1: 네 언젠가 그냥 다 같이 한번 뭐 등산이든 뛰어보는 거든 해보기로 하고요. 한국으로 가볼까요? 27위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명절에 차에서 온 가족이 들어도 될 만큼 이제 국민 떼창송이 된 노래죠. 아 이것도 저희가 또 한번 커버를 했습니다. 그죠?
0: 맞아요.
1: 팬미팅에서
0: 같이
1: 커버를 했는데 네, 저희 같이 했어요. 아주 재밌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번엔 26위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이브의 뱀뱅입니다. 허리 꺾는 안무가 대단한 곡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특히 이선님이 옆으로도 뒤로도 엄청나게 꺾는다고 하는데요.
1: 아...
0: 허리가 엄청나게 유연하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난이도 높은 안무를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1: 네.
0: 우리 중에서도 그나마 약간 문장이 약간 그런 파트를 많이 맞지 않나?
1: 아 맞아요.
0: 바닥을 쓸고 뛰어놓고.

0: 네,
1: 그런 거 많고 또 근데 걸그룹 안무 같은 거는 또 한빈이 형이 또 잘하죠. 네, 허리 꺾고 막 이런 거. 네. 이번엔 25위 곡 만나볼게요. 이분들이 또 등장하십니다. 바로 리셋네의 핀볼인데요. 이 곡도 역주행해야 한다고 팬분들이 엄청 열심히 밀었던 곡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올라와 있네요. 그만큼 노래도 정말 좋은데요. 핀볼이라는 게임을 소재로 쓰신 것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0: 핀볼 해봤어요?
1: 핀볼 많이 했죠, 어렸을 때. 그게 또 핀볼 머신이 또 있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게 또 정말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락실 가면 꼭 한 번씩은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0: 가서 해봐야겠다. 네. 오랜만에. 네, 자 여기까지 순위 확인해봤고요. 문자 잠깐 볼게요. 달전디처럼 달달한 캐디를 기대 중 님께서. 캐디와 달전디는 둘 다 동생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몇 점짜리 오빠라고 생각하는지 서로가 보기에 몇 점짜리 오빠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생들에게 직접 점수를 받는다면 몇 점을 받을 것 같나요?
1: 아 저는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0: 나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1: 형은 많이 받을 것 같아.
0: 나 100점이지.
1: 아 100점? 저는 한 50점 될 것 같습니다. 아,
0: 너 50점 받으면 고마워야 돼.
1: 제가 또 동생한테 살짝 매정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제가 보기에 이타형은 또 동생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형이어가지고 네, 점수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0: 예전에 네. 제 동생이랑 문전 동생이랑 제가 고기를 한번 먹었었거든요.
1: 언제 먹었어요?
0: 당신이 안 왔을 때요.
1: 나 빼고요?
0: 네. 제가 고기를 사줬었어요.
1: 아 진짜?
0: 근데 또 시간이 또 해가 져가지고 택시 타고 가라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제가 택시를 그냥 잡아서 보내줬어요 문전 동생을.
1: 오 다정한 오빠네요.
0: 그래서 꼭 문정한테 돈 보내라고 해요 오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돈 보내주세요 문정씨.
1: 아 저 돈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0: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뱀뱀 리슨의 핀볼.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분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브의 뱀뱅에 이어서 리센의 핀볼 듣고 왔습니다.
1: 계속해서 차트 소개 가볼까요?
0: 좋습니다. 그럼 24위부터 확인해 볼게요. 바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로제 선배님 하니까 트레이드 마크인 금발이 떠오르는데요. 머리색으로 나를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해보고 싶나요?
1: 저는 약간 쿨톤이어가지고 파란색? 예, 네. 쿨톤 머리색이 얼굴 톤이랑도 중요해요.
0: 네. 맞죠, 맞죠.
1: 네. 네. 형은요?
0: 저요? 저는 흑발이 제일 좋긴 한데.
1: 거두기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0: 네, 팬분들께서.

0: 나중에 빨간 머리를 한번 보고 싶다고.
1: 아, 빨간 머리
0: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1: 것 같아서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기회가 되면.
1: 기회가 되면. 네, 자 이제 다음 순위도 소개해봐야죠. 23위는요 허츠타츠의 레몬탱입니다. 이 곡뿐만 아니라 올 여름에 레몬맛 노래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패션 뷰티 쪽에서는 레몬코어라는 말도 생겼대요. 레몬색 옷을 입는 건가 그럼? 그런 옷이 있어요?
0: 근데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색깔이.
1: 노란색 이런 게?
0: 네, 네.
1: 아 진짜?
0: 네. 패션 아이템으로 약간 좀 눈에
1: 나더라고요.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네.
0: 본인 지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본인은요? 그런 저요? 것들이 있어요?
0: 아, 저는 언젠가 꼭 한 번쯤은 도전해도 되겠다.
1: 아, 언젠가는?
0: 나는 생각 중입니다.
1: 에. 근데 저희 데뷔곡 뮤비에서 또 그런 것들이 있긴 했어요.
0: 우리가 먼저 내 그러면.
1: 먼저인가요 저희가?
0: 우리가 먼저 내.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입니다. 조이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한 노래인데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느라 작업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 가사에 더 신경 써서 한번 들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1: 아니 이타형도 가사 쓰면서 운 적 있어?
0: 가사 쓰면서 웃은 적은 되게 많은데 운 적이 없네.
1: 그럴 것 같아요. 네.
0: 내가 가끔씩 생각을 하거든. 작사를 하다 와 나 진짜 천재인가?
1: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엔 21위로 가볼게요. 바로 키키의 포우포입니다. 올해 1월에 나와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포우포 카메라 동선 모니터본 전달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날것의 연습 영상도 올라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런 바이브가 키키 감성이라며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0: 오, 아 감성을 어디서 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1: 그러니까요. 되게 이번에 또 컴백을 또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도 귀여운 컨셉으로 또 컴백을 하셔가지고 또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데 저희도 얼른 컴백을 해서 대중분들께 빨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 만나봤고요. 잠시 문자 보겠습니다. 네. 문천디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좋습니다. 몽타즈님 캐디 달정디 요즘 날씨가 확 풀렸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듣기 좋은 노래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뭐가 있죠? 요즘 같은 날씨. 요즘이 약간 좀 선선하고 덥지도 않고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이 좀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천고마비 뭔지 알아요?
0: 몰라요. 뭐예요 그게?
1: 가을이라는 뜻.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 이런 뜻인데.
0: 좋은데?
1: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또 유독 먹을 걸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먹는 계절이지. 가을.
1: 네. 이타형도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1: 네. 그래서 요즘 추천해줄 노래 있을까요?
0: 저는요 일단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1: 아
0: Just the way you are.
1: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0: 밖에서 들으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저는 또 뭔가 발라드 감성도 뭔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뭔가 광화문에서 약간 이런 발라드 감성도 제가 너무 제 나이랑 안 어울리나요? 뭔가 그래도 저는 이런 발라드 감성도 너무 좋아해서 네
0: 발라드 노래
1: 네
0: 좋습니다.
1: 발라드 노래도 좋아해가지고 네. 뭔가 가을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팟에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1: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0: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1: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0: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무려 3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데뷔 10주년 기념 싱글

0: 발매한 그룹입니다.
1: 팬분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10주년 투어도 제대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0: 이번 주 아웅아웅의 주인공은요, 바로 펜타곤입니다.
1: 선배님들 10주년 축하드립니다.
2: 하트, 하트!

0: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펜타곤의 겁쟁이 듣고 왔습니다.
1: 아, 1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우와. 저희가 또 며칠 전에 3주년 했는데 어떻게 네. 벌써 10주년이라는 시간을 와, 너무 멋있으시고 계속해서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그러면은 7236님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 선배님들 노래가 무려 3분 30초가 넘고 가사 대부분이 한글이고 댄브까지 있어서 완전 케이팝 근본이다 싶고 추억들이 막 떠올라서 예전에 많이 듣던 노래같이 꺼내 듣고 있네요. 두 분이 생각하는 케이팝 근본곡은 뭔가요? 아, 이것도 심오한 질문이네요.
0: 저는
1: 네.
0: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아. 저는 제 케이팝이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저의 근본곡입니다.
1: 그럼 저도 제 K-POP이 시작된 노래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네. 바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불타오르네인데요. 오. 제가 진짜 처음으로 K-POP을 배웠던 곡이라서 추억도 굉장히 많고 또 이 곡이 또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뭔가 시작을 알리는 뭔가 그런 엄청난 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자, 펜타곤 선배님들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아응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1: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이제 차트 소개 계속 이어가 볼까요? 2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하츠트 하츠의 루드인데요. 하트와 하면 칼군무가 유명하잖아요. 네. 보니까 퍼포먼스 팀이 안무를 짤 때 다이노의 장점을 어떻게 보여줄지 가장 신경 쓴다고 하셨대요.
1: 맞아요.
0: 오, 역시
1: 다들 칼군무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0: 우리 중에 칼군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멤버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연습을 할 때 그 이정현이라는 친구가 되게 불안핑이거든요.
1: 맞아요.
0: 거울을 안 보면은 무대에 쓰지 못하는 게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1: 꼭 거울을 가려놓고 연습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네.
0: 너무 웃겨요. 그래서 네. 우리 맨날 퇴근을 못합니다.
1: 아, 그렇게까지 가나요?
0: 예. 그래서 좋습니다. 지우가 맨날 놀리거든요.
1: 네.
0: 아니, 재현이 형 거울 안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맞아 맞아.
0: 어, 맞아? 지우야 맞아? 막 이러고.
1: 다음 순위도 한번 발표해볼까요? 19위는요? 아, 국민 챌린지 송이죠. 최애나의 캐치캐치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이 작업할 때부터 아예 2-3세대 아이돌 노래 느낌 나게 제작을 했는데 그 영감을 친오빠가 속했던 그룹인 남녀공학 선배님의 삐리뽐 빼리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0: 오호.
1: 맞아요. 또 이렇게 또 남매가 아이돌이셨는데 또 이타형도 동생이 아이돌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데뷔를 또 하셨는데
0: 예예. 예.
1: 축하 많이 해주셨나요?
0: 아, 축하 너무 많이 했죠.
1: 네.
0: 고기도 사주고
1: 옷도 사주고
0: 신발도 사주고.
1: 아, 또 동생분들 그룹이 또 굉장히 실력파로 유명하신 그룹이라서
0: 잘하더라.
1: 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리스펙합니다.
0: 네.
1: 자, 이렇게 19위까지 차트 확인해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잠시 만나볼게요. 캐디에게도 안 지는 검은띠 햄스터님. 달정디가 생각하는 캐디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첫 번째 항목에는 뭐라고 적고 싶어요? 그리고 캐디도 달정디 사용설명서의 첫 번째 항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캐디 사용 설명서는 일단 야구가 제일 우선이죠. 야구 보고 있을 때 가서 놀리고, 야구 가서 이겼다 그러면은 서운해해주고, 야구 졌다 그러면 행복해해주고.
0: 반대잖아. 반대잖아.
1: 네. 네. 그러면
0: 달전디 사용 설명서.
1: 네.
0: 일단 마라탕 사주기.
1: 언제
0: 매운 거 먹었지?
1: 언제 사줬는데요?
0: 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어색하니까 안 하는 거야. 나는 어색하니까 안 해도 돼. 매운 거 사주기.
1: 아, 네.
0: 매운 거 같이
1: 맞아요.
0: 먹어주기.
1: 네.
0: 매운 거 진짜 잘 먹거든요.
1: 맞아요.
0: 분명히.
1: 매운 걸 또 좋아해가지고.
0: 아, 진짜 너무 부러워. 그 점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1: 네. 매운 거 또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거죠.
0: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유키님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예전부터 문타주를 제일 좋아하는 조합으로 좋아해왔는데요. 두 분이 서로의 좋은 점을 세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씩 말해주면 좋겠어요. 세 가지요? 너무 많은데?
1: 그러니까 좀 많은데요? 어색한 사이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건. 네.
0: 세 가지.
1: 이타형부터 해주시죠.
0: 일단 문정은요.
1: 네.
0: 이게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요.
1: 아, 감사합니다.
0: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1: 네.
0: 또 안무를 빨리 외웁니다.
1: 아, 맞습니다.
0: 네, 안무를 빨리 외우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1: 아니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뭐가 없어요? 아 이건 좀 서운한데? 아무리 어색한 사이여도?
0: 문전 씨는요?
1: 네.
0: 커요. 큰 게 장점이에요.
1: 아 네. 네.
0: 그 대형견이 없으신 분들은 문정 한번 만나보면은 이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될 거예요.
1: 그렇죠. 또 제가 최장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칭찬할 것이 없었나 봅니다. 네. 이타영의 장점은요. 아 일단 이타영이 또 연습생도 오래 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0: 맞지.
1: 이타영의 랩도 그렇고.
0: 그렇지.
1: 보컬도 딴딴하고요. 춤도 이제 너무 잘하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일단 아이돌로서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탄탄하다.
0: 그렇지.
1: 라고 할 수 있고요.
0: 어 좋아. 시작 좋아.
1: 두 번째는요.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챙긴다.
0: 그렇지.
1: 네, 또 맏형이잖아요. 아, 맏형이다 보니까 우리 잘하네. 멤버들도 잘 챙기고 본인의 친동생들도 굉장히 그렇지. 잘 챙기고 그런 그렇지. 모습들이 또 저희한테는 또 좋게 다가오지 않았나
0: 오케이.
1: 라는 생각하고요.
0: 하나 더 해봐.
1: 또 마지막으로는 이타영이 굉장히
0: 없다.

0: 아니고요. 네, 이타영이 이제 또 귀엽습니다. 네, 이타영이도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우리 이타영이 요즘
1: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0: 놀리는 맛이 있는 게 일단 귀여우니까 놀리는 맛이 또 있고 또 이번에 또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했는데 이게 또 밝은 색으로 염색하다 보니까 좀 더 귀여워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짱구 알아요? 그 짱구 불고기로도 그 탈색한 짱구 있는데 야, 그런 느낌도
1: 탈색
0: 나고
1: 하자마자 한민이가 그 얘기했어요. 하자마자 샴푸를 하고 있고. 나오자마자 한민이가 네. 그 얘기했어.
0: 아무튼 그런 것이 우리 이타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좀 마음에 드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칭찬 타임 가져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츠트 하츠의 루드.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핫 핫차트 핫차트의 르드 듣고 왔고요.
1: 그럼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까요? 18위부터 소개해 주세요.
0: 이번에 18위로 가볼게요. 바로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사랑의 설렘을 팝콘이 터지는 순간에 비유한 노래인데요. 브릿지 파트의 휘파람 소리도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1: 아, 휘파람. 예, 예. 제가 휘파람을 못 불어요.
0: 어, 맞아요.
1: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도전했는데.
0: 강아지 부를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뭐 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뭐 아무튼 네. 이어서 17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인데요. 최근에 브라질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무대를 하셨는데 현재에서 선정한 최고의 공연 2위에 올랐다고 해요. 와,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0: 와, 멋있다.
1: 네, 이거 시상식 그 밈 아시죠? 아, 네. 그 저희도 따라 했었잖아요.

0: 네, 공연했었습니다. 네.
1: 아, 너무 웃겼는데. 오,
2: 최고의 공연 이 축하드립니다.
3: 아, 축하드립니다.
2: 자, 이번에 16위 확인해 볼까요? 바로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선배님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장르의 곡이었는데요. 보니까 팬분들이 이 곡을 여름 발라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오. 여름에 듣기 좋은 발라드라니 정말 소중하네요.
3: 오, 여름 발라드.
2: 여름 발라드는 진짜 좋다. 네.
3: 저희도 발라드 하나 내시죠?
2: 나중에.
3: 네. 네.
2: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3: 네.
2: 자, 이렇게 16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수다타임 가져볼게요. 흔들려도 캐디 채애님. 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분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무의식적으로 멤버들의 창법을 따라하게 돼요. 어, 저도요. 특히 이타 파트가 나오면 속으로 내가 천재 래퍼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캐디도 혹시 그런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는 걸까요? 캐디와 달천디 둘 다 무대할 때 습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거 맞고요.
3: 아...
2: 뭐 근데 생각이라 생각이라기보다 뭐 그냥
3: 이게 사실인가요?
2: 사실? 현실? 아... 팩트? 아...
3: 제가 오늘 칭찬을 너무 많이 해드렸는지 어깨가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2: 아, 그래도 무대할 때는 항상 내가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아, 해야 그쵸, 멋있기 그쵸. 때문에
3: 맞습니다.
2: 문자 씨는?
3: 저는 일단 뭐 잘하는 거 우리 멤버들 다 잘하지 않습니까?
2: 예, 예.
3: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을 살린다는 마인드로 내가 제일 잘생겼다 약간 이 마인드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팬분들이 또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2: 와우.
3: 또 저희 얼굴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2: 와우. 네.
3: 내가 제일 잘생겼다 오늘 내가 여기 뒤집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왜 저래. 네, 다음 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 네.
3: 캐디 엠브 사랑 검증단님. 왜 다 캐디만 좋아하시죠? 저도 좀 좋아해 주십시오 여러분.
2: 그렇지. 이게 나야.
3: 네. 아. 캐디가 얼마 전에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라이브를 했잖아요.
2: 네.
3: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귀엽고 캐디의 야구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달정디에게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캐디 야구만큼 엠브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죠?
2: 아 맞죠. 우선 저부터 얘기할게요.
3: 아, 네.
2: 저는 이걸 왜 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었냐면요.
3: 네네.
2: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내가 사랑하는 엠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어.
3: 아 좋은 마인드네요 이거. 네. 내가 좋아하는 거 함께 나눈다.
2: 그럼 그럼.
3: 네. 저는 물론 야구를 보진 않지만 저는 이제 제일 우선은 당연히 엠브고요. 야구보다도 엠브가 우선이죠 저는.
2: 나도야.
3: 네 그렇고요. 일단 우리 엠브 제일 사랑하고 저는 이제 또 취미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2: 사람을 좋아한다.
3: 네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도견스의 팝콘 듣고 왔고요.
1: 그럼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먼저 15위입니다. 역시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우즈의 드라우닝인데요. 이 노래는 각종 라이브 영상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일단 역주행을 일으킨 군복 드라우닝부터 취중 드라우닝, 빗속 드라우닝 등등 정말 다양한데요. 라이브마다 또 매력이 다르니까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이거 군복 드라우닝 나왔을 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네. 역주행에 역주행을 하셨습니다. 네.
2: 노래를 또 워낙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1: 맞아요.
2: 그럼 예,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2: 자, 바로 14위로 가볼까요? 이분들이 또 등장하실 때가 됐죠. 리센의 프리티걸입니다.
1: 어후.
2: 이 노래 활동할 때 응원봉 대신 고무장갑을 썼는데요. 이게 카라 선배님들 때부터 이어진 거라고 합니다.
1: 아~
2: 완전 신선하네요.
1: 아, 진짜 신선하네요. 고무장갑을 맞아요. 그 고무장갑을 팬분들이 쓰고 이렇게 들고 있던 모습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2: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1: 아, 저희도 이번에 응원봉이 새로 나왔는데 우리 멤버분들이 그 멍멍을 들고
2: 애견봉?
1: 네, 애견봉 그게 또 나왔는데 그걸 또 들고 계신 모습이 또 궁금하네요. 네, 이어서 13위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팝업팝업입니다. Y2K 컨셉을 제대로 살려준 곡인데요. 노래뿐만 아니라 프로모션부터 의상까지 그 시절을 다 담았대요. 진짜 컨셉에 너무나 진심인 분들이네요. 네, 키키분들도 정말 명곡들을 많이 뽑아오시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1: 뽀뽀도 있고요.
2: 우리 너무 좋습니다.
1: 네, 댄싱 얼론 이런 것도 있고.
2: 자,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 잠시 볼게요. 6524님께서 가을 옷 사고 싶은데 얼마 못 입을 것 같아서 꾹꾹 참았거든요. 근데 버건디색 후드가 갑자기 너무 예뻐 보여서 지르고 말았어요.
1: 아,
2: 후드 진짜 많지만 자주 입으면 되겠죠? 우리 캐디랑 달전디도 최근에 저처럼 꽂혀서 구매한 거 있나요?
1: 구매한 거 있어요? 저는 최근에 모니터가 하나 탐이 나가지고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2: 어? 네. 진짜요?
1: 그래서 모니터가 이제 2모니터를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2: 오~ 네.
1: 배송이 와야 돼요.
2: 저는 네. 이제 스피커가 하나 갔거든요.
1: 아, 갔어요?
2: 예예예. 예, 예.
1: 아, 아, 고장이 난 건가요?
2: 예, 가셨어요.
1: 아, 가셨군요.
2: 올해 함께했던 우리 내 캐시키 막 뉴이스트 막
1: 아, 그런 곡들을 썼던
2: 함께 썼던 스피커가 하나 갔는데 제가 최근에 돈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스피커를 사지를 않고 네. 헤드셋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 아~
2: 돈을 좀 모아서 좋은 네. 스피커를 사려고.
1: 아, 좋습니다.
2: 예, 예,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저는.
1: 잘 참고 있네요.
2: 예예. 예.
1: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희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키키의 팝업 듣고 올게요.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캐디 이분 케이타고요.
1: 저는 스페셜 DJ 달정비 이분 문정현입니다. 앞서 키키의 파파파법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볼게요. 캐디 렛츠고!
0: 네, 12위부터 확인할까요? 바로 빅뱅의 빅입니다. 데뷔 20주년 되는 날에 딱 맞춰서 발매된 신곡인데요. 와, 팬이라면 이런 서사 너무너무 감동이지 않을까요?
1: 아, 저희도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어요. 뭔가 10주년 막 이럴 때 진짜 저희의 노래 하나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10주년에 딱 나오면 감동이 그냥
0: 너무 많이
1: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가보겠습니다.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폴짝폴짝 뛰는 안무가 매력적인 곡이죠. 근데 연습이 진짜 힘들었대요. 왜냐 그 뛰는 각들을 다 맞추셨다고 합니다.
0: 와, 그 있잖아요. 네. 뭐였지? 그냥 이렇게.
1: 아 맞아. 맞아. 그 안무 연습실에서 하는 그 짤이 있죠.
0: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도 나중에 약간 저렇게 재밌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12위 확인해봐야죠. 바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쇠맛에 이어 신맛까지 담은 곡이죠. 어떤 맛까지 가능하실지 점점 기대가 되네요.
1: 맞아요.
0: 거의 그 미슐랭이에요.
1: 네, 미슐랭. 네. 저희는요? 저희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일까요?
0: 저희는 약간 짭짤한 맛이지 않을까요?
1: 짭짤해요? 네. 왜요?
0: 짭짤한 게 땡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약간 달콤한 맛은 아니긴 해요. 달콤한 맛은 아니고 약간 자극적인 것 같긴 해요. 짭짤하게.
0: 자꾸 이게 생각나요.
1: 생각나는 맛. 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9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태연의 만찬가인데요. 뮤직비디오에 리셋는 원희와 미나미님이 특별 출연해서 반응이 뜨거웠죠. 이거 원래 일본 곡이잖아요.
0: 맞아요.
1: 또 리메이크를 또 하셨는데 너무 태연 선배님의 음색에 맞춰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9위까지 소개해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매일 쉬고 싶다 님께서 이분 3주년 축하해 벌써 4년 차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탈한 문정이는 둘이서 논 적이 있어? 만약 있으면 에피소드 알려줬으면 좋겠고 없으면 4년 차니까 둘이 꼭 같이 놀아줘. 사랑해 핫득.
1: 논 적 있어요 저희?
0: 우리 둘이서?
1: 둘이서? 근데 죄송한데 난 진짜 죄송한데 이게 이타형뿐만 아니라 전 우리 멤버들이랑 둘이서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0: 나도
1: 없지 않아 우리? 이게 우리 둘만 이렇게 엮여서 가는 게 그냥 우리 컨셉 때문에 그런 건지 약간 우리 둘만 항상 이렇게 엮이네 뭔가.
0: 그러게.
1: 우리 둘이서 논 적 없는데.
0: 멤버들이랑 다른 멤버들 둘이서는 논 적이 없다.
1: 그러니까 둘이서는 논 적 없어 진짜. 뭐 기회가 되면
0: 기회가 되면
1: 둘이서 놀아볼게요. 내 보통 둘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10월을 이미 좋아했님 컴백 준비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뭔가요?

0: 하면서 만족했다거나 안 해본 거 해서 즐거웠다거나 어려웠는데 해서 행복했다거나 그런 거요. 이것도 스포라면 스포겠지만 재밌게 준비하고 있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질문 남깁니다.
1: 이야 이분 되게 똑똑하시네.
0: 아 약간 응원도 응원이지만 약간의 스포를 조금 바라시는
1: 되게
0: 댓글.
1: 똑똑하시네.
0: 네.
1: 뭐 있어요, 문재 씨?
0: 아 안 해봤던 거 안 해봤던 거 있을까? 아 이게 스포를 안 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아 이게 이번에 이거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안무가 굉장히 빡세요.
1: 아예 어, 어.
0: 안무가 굉장히 빡센데 저희가 풀곡을 추면서 정말 힘들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네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또 있어요 이타 씨도?
1: 아 나는 노래 스타일이 네 지금 이번에 진짜 우리가 안 했었던 거라서
0: 아 맞아
1: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워하는 멤버도 있었고 나는 재밌었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
0: 맞아.
1: 그만큼 지금까지 있었던 노래랑은 좀 다른 장르다.
0: 맞아요. 케이팝에서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1: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다.
0: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컴백과 함께 팬 콘서트 소식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원테이크라는 타이틀로 투어를 하는데요. 11월 21일,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북미, 유럽까지 엠브들 만나러 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빅뱅의 빅

0: 캐디와 달전디가 함께하는 아핫, 빅뱅의 빅 듣고 오셨고요.
1: 이번엔 8위부터 5위까지 만나볼까요? 캐디가 먼저 소개해주세요.
0: 좋습니다. 8위는요, 이분들 몇 번째 등장인지 셀 수가 없네요. 바로 리센네의 데자뷰입니다.
1: 와, 진짜 많이 등장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습니다.
1: 확실히, 네. 근데 데자뷰라는 단어가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0: 네.
1: 많은 분들이 단어 수집해놓고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캐디도 꼭 이 키워드로 써보고 싶다 하는 단어나 키워드가 있나요?
0: 아, 저 있죠.
1: 아, 있어요?
0: 있고,
1: 뭐예요?
0: 저는 메모장에 하나씩 메모하는 편인데,
1: 네.
0: 근데 이거 말하면 쓸 수가 없잖아, 나중에.
1: 아니죠. 여기서 풀어놓고 아 캐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썼겠구나.
0: 안 되지. 발매를 못하게

0: 해버리시니까.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
0: 저는 이 메모장을 언젠가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작업을 해서 좋습니다. 한번 팬분들께 좋은 키워드로 한번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엔더분들과 네. 함께 기다릴게요. 이어서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포르티스의 레드레드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즉흥인 장면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민물장어 가게에서 촬영할 때는 지나가던 분들이 뭐하냐 물어봐서 대학교 과제 촬영 중이라고 불러댔다는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재밌게 촬영하셨나봐요. 오. 오. 아 그랬구나. 저희도 이제 배터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풀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0: 맑기
2: 노는 부분들 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촬영하면 또 재밌거든요.
0: 재밌어요.
2: 되게 놀고 막 이러면서.
0: 근데 가끔씩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2: 아 맞아.
0: 생각이 들긴 해.
2: 만약에 저희가 또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분들이 혹시 지금 무슨 촬영하고 있나요? 하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0: 저는 옆에 있는 멤버 가리키고 얘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2: 본인도 세팅 다 돼 있는데
0: 얘네 아이돌이래요. 얘네 잘생겼네. 홍보를 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문현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2: 저요? 아 저는 낯을 좀 가려가지고 쭉 숨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저희 네
0: 수줍음을 말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 계속 차트 이어가 볼게요.
2: 네.
0: 6위는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휴가철 차 안에서 가장 많이 들을 노래라던데 이번에 명절에도 이 노래 진짜 많이 찾으실 것 같네요.
2: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야구에서 또 이게 또 밈으로 또 유명해진 게 있잖아요.
0: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2: 진짜 야구하면 바로 나와요. 딸깍이네. 네,
0: 진짜 야구장에서 보면은 그 네. 뭔가 진짜 장난 아니야.
2: 다 같이 떼창을 하시던데요?
0: 응.
2: 아, 확실히 야구 팬분들도 되게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0: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2: 이제 5위 곡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예.
2: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기타를 그냥 악기가 아니라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존재처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페노메코님이랑 작업을 같이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0: 너무 멋있습니다. 네. 또 팝콘 같은 노래랑은 다르게 네. 기타리스트는 더 멋진 노래니까
2: 네.
0: 저도 들어서 듣고 나서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2: 도경수 선배님께서 또 감성적이면서 되게 멋있는 곡들을 또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5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잠깐 문자도 볼게요. 달정님.
2: 네 달정님. 스케줄 예. 하면 대기하는 시간들이 꼭 생기잖아요. 요즘 이번 멤버들이 대기하는 풍경이 궁금해요. 아 진짜 저희 요즘 조금 이게 약간 4년차 돼서인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뭔가 온오프가 너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진짜 대기실 가면 다 너무 조용해 이제.
0: 그리고
2: 네.
0: 나랑 지우는 하루 종일 캐치볼 하고 있어.
2: 맞아. 둘이 맨날 캐치볼 하고 있고 세 명 앉아서 쉬고 있고.
0: 맞아.
2: 예 온도 차가 또 확실합니다. 온오프도 확실하고. 네.
0: 자 다음에 4367님께서 네. 요즘 부산에 상어가 나타나서 난리잖아요.
2: 아, 맞아요.
0: 오, 맞아요. 다들 상어 얘기하고 상어 보러 가는 게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멀지 않은 도시에 살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결국 집에서 소식만 보고 있는데 두 분은 만약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생긴다면 찾아가서 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귀찮음에 지배당하는 편인가요?
2: 아 저는 같이 보러 갈 친구가 있으면 꼭 가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특히 사람이 많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는 것 같긴 해요. 좀 한가할 때나 한 번씩 가볼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네.
0: 저는 원래 귀찮음에 집에 당하는 편이었는데 네. 올해부터 약간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먼저 움직여요.
2: 아 진짜요?
0: 그래서 이제 야구에 빠진 것도 있긴 해요.
2: 아 야구도 보러 가고
0: 네, 네, 네. 네. 근데 약간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건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걸 요즘 좀 많이 느껴가지고
2: 아 맞습니다.
0: 그런 약간 사소한 행복들이 있으면 인생이 더 재밌어져가지고 그런 귀찮음을 한번 이겨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파티 아핫. 저는 캐디.
1: 저는 달정디고요. 쿠로티스의 레드레드에 이어서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0: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만나볼까요? 먼저 4위는요, 소녀시대 효리스의 스키비디입니다. 웃자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데요.
2: 맞아요.
0: 이렇게 유닛이 만들어져서 차트까지 접수한 케이스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아, 선배님들 엔딩 요정이 굉장히 또
0: 너무
2: 유명합니다. 너무 웃겨요. 서로 카메라를 차지하려고 그 다투시는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0: 너무 진짜 너무 웃겨요.
1: 이번에 3위 확인해볼게요.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최근에 이 곡을 라틴 트로트풍으로 바꾼 AI 영상이 엄청 화제더라고요. 알고리즘을 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산이 형의 그 가슴 튀기는 그 아 파트가
0: 목소리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1: 제가 또 에이티즈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는 에이티즈이기 때문에
0: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우리 형들 너무 응원합니다.
0: 멋있습니다. 다음은 2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리센의 러브어택입니다. 최근 시상식에서 이 곡 무대를 하다가 관객석 보면서 울컥하신 영상이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딱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은 모두려 파트였는데 듣는 저도 뭔가 뭉클하네요.
2: 아, 그러게요. 이번에 또 역주행을 엄청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또 우시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문자도 한번 볼까요?
0: 네.
1: 이타의 김치찜이 되고 싶다님. 네? 키디님, 한 달 동안 아핫 DJ 정말 고생했고 달정디도 막방 함께하느라 고생했어요. 이번 아핫에서 K-POP 노래들을 많이 소개해준 김에 만약 지금 캐디랑 달정디가 2분 핫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면 첫 번째로 놓고 싶은 곡은 뭘까요? 아, 저는 있습니다.
0: 뭐예요?
1: 저희의 정말 명곡, 저희의 어색함을 더 부추겼던 곡, 바로 이분의 배덜러브인데요. 이 곡은 진짜 여름에 듣기에 너무 좋은 노래고 진짜 그냥 이지 리스닝의 곡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편하게 듣기에 너무 좋은 노래라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태 형은요?
0: 아, 우리 노래 좋은 거 많은데 약간 네. 제가 만든 노래를 하면 너무 뻔하니까 네. 그걸 빼고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빼면은요, 저는 크라운.
1: 아, 크라운이 또 퍼포먼스 맛집이거든요.
0: 네. 그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놓고 이제 딱 듣다가 우리의 콘서트 와가지고 무대를 보면은 아주 네. 그냥 도파민이 아주 그냥 이야호 이야호 되거든요.
1: 맞아요.
0: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문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에이티즈의 배드.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캐디, 이분 케이타.
1: 저는 스페셜 DJ 달정디, 이분 문정현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봐야죠. 한 주간 맞죠, 가장 맞죠.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같이 발표를 해볼까요?
1: 갑시다.
0: 둘, 셋. 서연의 태살기어입니다. 자, 이 노래 직장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으신다던데 결국 1위까지 올라왔네요.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자, 이렇게 1위 발표까지 마쳤는데요. 달전디, 오늘 스페셜 DJ 해보니까 어땠어요?
1: 아,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곡들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캐디도 오늘이 아 막방인데 한 달 동안 진행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싫어 안 갈래. 저는 이렇게 한 달 동안 DJ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수다를 떨까 생각도 많이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핫에서는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 10월에 컴백을 하거든요. 이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는 1위 곡 서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마칠게요.
2: 좋아요.
0: 자,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1: 진행의 스페셜 DJ 이분 문정현,
0: 그리고 9월의 DJ 이분 케이타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 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주말 코너죠. 김신의 음반 가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음반 가게를 확장 오픈합니다. 5일 동안 앨범 5장을 소개하는, 그런데 장르가 다 다른 5장을 소개하는, 일명 김신의 음반 가게 5일장. 네. 모두 그래미상을 받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들이에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제가 고른 앨범은 영화 크레이지 아트 사운드 트랙입니다.

주연 배우 제프 브리지스가 직접 노래를 불렀죠. Hold on You. 영화 크레이지 아트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영화로 제프 브리지스가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받고요.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주제가상도 이 영화의 노래로 받았습니다. 원래 제프 브리지스는 가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 또 실제로 음반을 낸 적도 있고요. 기타를 아주 잘 치고 노래도 이렇게 잘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가수거든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는 다 제프 브리지스가 직접 연주를 하고 직접 부른 곡들이에요.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Hold on You였고요. 이 음반, 이 크레이지 아트의 음반은 53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특집 준비하면서 앨범 5장을 소개하는데 앨범의 장르를 다 다르게 골라봤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인디 음악, 그 중에서도 인디 락이 좀 많았죠. 가든 스테이트의 사운드 트랙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크레이지 아트는 컨트리 음악입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한물간 컨트리 가수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새로운 사랑, 또 새로운 기회. 과연 이 남자는 그 사랑과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풀어냈던 크레이지 아트. 오늘 한 시간 동안 아주 멋진 컨트리 음악 들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오늘은 영화 크레이지

제프 브리스가 주연한 2010년 영화 크레이지 아트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빌보드 컨트리 뮤직 차트에서 무려 21곡의 차트 1위 곡을 보유하고 있는 컨트리 가수 벅

Prince의 Hello Trouble, 이어서 The Loving Brothers의 My Baby's Gone이었습니다. 영화 주인공이 컨트리 가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배드 블레이크라는 주인공은 나이가 57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가수. 돈도 인기도 젊음도 모두 다 탕진해버린 사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해서 먹고 사는데 무대를 가릴 처지가 아니죠. 동네 볼링장 같은 데서도 노래를 불러요. 잔뜩 또 술에 취해서 공연도 좀 늘 엉망이긴 하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하던 제프 브리지스의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I Don't Know 그리고 Somebody Else.

주연 배우 제프 브리지스가 직접 연주하고 부른 두 곡 I Don't Know Somebody Else. 이 영화에서 이 제프 브리지스가 연기하는 배드 블레이크의 노래로 설정되어 있는 건 영화를 위해 다 새로 만든 곡들이에요. 53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크레이지 아트. 이 그래미에서 영화 음악으로 분류할 만한 카테고리에 크게 세 개 부문의 상을 주죠. 베스트 송, 그리고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컴필레이션. 다양한 노래를 묶어서 사운드 트랙을 만든 음반이 대상인데 2000년부터니까 지금 이제 20장 넘는 앨범이 상을 받았잖아요. 쭉 목록을 보면서 제가 이미 김신의 음반 가게에서 다룬 거는 일단 빼고요. 나머지 작품들 가운데 이제 전기 영화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음악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가능하면 전기 영화도 일단 좀 빼놓고요. 그리고 나서 작품들을 쭉 보면서 또 그중에 이왕이면 추석 연휴와 좀 어울릴만한 영화들 네, 이렇게 좁히고 좁혀서 다섯 장을 골랐습니다. 어제 가든스테이트는 이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가든스테이트를 첫 번째로 골랐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크레이지 아트는 주인공의 어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닫는 이야기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설정이거든요. 연휴에 술 많이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인디 음악, 오늘은 컨트리 음악 이렇게 음악의 장르를 정해봤습니다. 이제 또 두 곡입니다. 라이팅 홉킨스의 Once Was a Gambler 그리고 웨일런 제닝스의 Are You Sure? Hank Don't Eat This Way.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 가게 닷새 동안 다섯 장의 음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미에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다섯 장입니다. 5일 동안 장르가 다른 음반 다섯 장이라 5일장이라는 부제도 붙였습니다. 두 곡이었죠. 라이트닝 홉킨스의 Once Was a Gambler, 웨일론 제닝스의 Are You Sure Hank Done It This Way 였고요. 이제 1930년대 40년대 그때 활동했던 The Delmore Brothers의 I Let the Freight Train Carry Me On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아주 유명한 여성 컨트리 가수죠. 루신다 윌리엄스의 조이, 이렇게 시간을 넘어서 두 곡의 올드 컨트리 송과 최근의 컨템포러리 컨트리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루신다 윌리엄스의 조이, 그 전에는 더 델머 브라더스의 I Let the Freight Train Carry Me On 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제프 브리지스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콜린 패럴도 나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신성. 블레이크가 모든 것을 가르쳐준 후배. 그런데 이제는 블레이크보다 잘 나가는 스타. 그렇게 이제 콜린 패럴이 나옵니다. 톰이라는 역할인데요. 이제 둘이 함께 무대에 서요. 제프 브리지스

브리지스를 자기 무대에 세워준 거죠, 토미가. 그래서 제프 브리지스 노래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콜린 페럴이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듀엣곡을 만들어버리는 장면. 그때 부른 노래는 Falling and Flying. 그리고 이어서 콜린 페럴 혼자 부르는 노래 Gone, Gone, Gone.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콜린 페럴과 제프 브리지스가 함께 부른 노래는 Falling and Flying, 그리고 콜린 페럴 혼자 부른 노래, 지금 끝난 노래는 Gone Gone Gone 이었습니다. 이 두 배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명 더, 매기 질레날이 나와요. 배드 블레이크라는 이 제프 브리지스 앞에 나타난 한 여자. 처음에는 이제 기자로 그 가수를 인터뷰하러 왔다가 둘이 이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이 남자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자한테. 이제 그만 떠돌이 생활 끝내고 좀 정착하고 싶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고, 바로 그 장면. 그때 흐르고 있던 노래는 이 노래예요. 샘 필립스의 Reflecting Light. 그리고 이어서 영화 후반부에 제프 브리지스가 인생의 그 모든 회한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Brand New Angel.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그 노래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크레이지 하트는 결국 이 노래를 듣기 위한 영화예요. 영화 거의 끝에 제프 브리지스가 이 브랜드 뉴 엔젤을 부르는 그 쓸쓸한 표정, 자신의 그 인생의 모든 미련과 회한을 담아 이 노래를 부르는 그 표정,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영화입니다. 그가 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기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브랜드 뉴 엔젤. 그 전에는 샘 필립스의 리플렉팅 라이트였습니다. 2010년 영화 크레이지 아트. 이 영화 좋아요. 제가 뭐 음악만 좋은 작품을 골랐겠습니까? 어제 가든 스테이트도 그렇고 크레이지 아트도 그렇고 일단 영화가 좋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 가게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오늘은 53회 그래미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영화 크레이지 아트 사운드 트랙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2010년에 골든글로브 아카데미에서 모두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The Weary Kind. 이 영화의 그 새로운 컨트리 곡을 티본 버넷과 함께 만든 라이언 빙엄이 직접 부르고 있어요.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그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사운드 트랙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0: 저는 유민이에요. 제이를 처음 본 건
1: FM 94.3MHz, MBC 강원 영도.

0: FM 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적이 없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저랑 대화 좀 할래요. 입이 심심할 걱정은 말아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의 옛 이름 가베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신라 유리왕 때 왕녀 두 사람이 각각 한 편을 이끌고 한 달 동안 길쌈을 겨뤘다고 해요. 누가 더 많은 옷감을 잘 짜느냐 이런 대결을 한 건데요. 승부가 끝나면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마련해 이긴 편을 대접하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겨루고 함께 웃고,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명절 모습도 그때 풍경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추석에 관한 재미있는 숨은 이야기들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0: 9월 25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잔나비의 투게더였습니다. 오, 오프닝에 그 BGM이 달라져서 조금 놀라셨나요? 오늘 추석 당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조금 준비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하는 배틀 착폴리스가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이 또 추석인 만큼 착폴리스를 한 주 쉬어가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도 저희가 한번 이런 특집을 마련했잖아요. 거기서 다은 아나운서랑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숫자 4를 그 위 꼭지 부분을 열지 말고 닫아놔야 복이 안 날아간다라는 걸 그때 배우고 지금까지도 그걸 꼭 지키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추석이 가을 저녁을 뜻하는 한자어라면 이 한가위는 음력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또 한가위에 관한 재미있는 숨은 이야기들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깨알 지식도 또 챙겨가시고 좋은 노래들도 같이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추석에도 물론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0: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네,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하세요? 한가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겁니다. 보름달. 아,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추석 왜 하필 음력 8월 15일일까? 옛 음력에서는 7월, 8월, 9월을 가을로 봤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오, 8월, 네, 가을의 한가운데 달, 15일은 그 달의 또 보름이 되는 거겠죠. 게다가 농경사회에서의 가을은 봄과 여름 내내 키운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었잖아요. 풍요로운 수확철, 둥근 보름달 이런 계절적인 의미가 어우러지면서 음력 8월 15일이 특별한 명절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추석 보름달은 정말 1년 중 가장 큰 달일까? 꼭 그렇지는 않대요. 달은 지구 주위를 완전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달라지는데요. 달이 지구에 가까울 때 보름달이 뜨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문이 됩니다. 하지만 슈퍼문이 뜨는 날이 추석과 꼭 겹치는 건 아니다 보니까 1년 중 가장 큰 달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추석 보름달이 특별한 건 1년 중 가장 큰 달이어서가 아니라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에 이어서 시크릿의 별빛 달빛까지 함께 할게요.

김건모의 서울의 달 그리고 시크릿의 별빛 달빛 함께 하셨습니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하세요? 오늘은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한가위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씩 알아가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송편이에요. 여러분은 송편 중에 어떤 송편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팥 좋아하고요. 깨도 뭐 그럭저럭 먹을만해요. 근데 콩? 아, 콩 왜 만드는 거죠? 뭐 저는 그렇지만 아무튼 송편은 한자로 소나무 송에 떡병자를 합친 원래 그런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솔잎으로 찐 떡을 의미한 거죠. 떡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찌는 특징 때문에 송병이라고 부르기도 한 건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르기 편한 송편으로 발음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송편이 원래부터 추석에만 먹었던 떡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 절기와 또 일상에서도 송편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추석에 먹는 송편의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그해 새로 거둔 곡식으로 송편을 빚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햅쌀을 사용하고 콩이나 팥, 밤 같은 재료도 넣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추석은 보름달을 보는 날이잖아요. 근데 송편은 왜 보름달처럼 둥글지 않고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오르는 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죠. 그래서 송편의 반달 모양에 앞으로 더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번 추석에는 반달 모양의 송편 꼭꼭 씹어 먹으면서 앞으로의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성장하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빌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조정석의 좋아좋아 이어서 악뮤의 200%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한가위 하늘은 조금 아쉽지만 명절만큼은 아쉬움 없이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강원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곳에 따라 비가 시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앞으로 일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제주도가 20에서 80, 남해안은 최고 60, 중부지방, 경북, 전북지방은 5에서 최고 2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6도로 늦더위 없겠고요. 다음 주는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재밌는 정보들이 참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차례상. 아, 맞아요. 명절만 되면 전부치고 고기 굽고 생선찌고 국 만들고 차례상 차리느라 바쁜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전날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차례 음식 만들고 그랬거든요. 동그랑땡 뭐 이런 전뿐만 아니고 나물도 또 무쳐야 되고요. 또 설이면 만둣국 만들고 또 추석이면은 송편 빚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음식 준비에 바쁜 건 차례상은 푸짐하게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요, 이 차례상이 예전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예법과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요, 시대와 지역,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차례상의 모습도 조금씩 달랐는데요. 당시에도 양반간은 격식을 갖춰서 거창하게 차리기도 했지만 일반 서민들의 살림살이에서는 드물었고요. 제사 음식의 가짓수도 상대적으로 검소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는 물류와 유통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각 지역의 특산물이 또 달랐기 때문에 차례상에 올라가는 주재료에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추석 차례에서는 그해 새로 거둔 햇 곡식과 햇 과일 같은 햇 음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해에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마련해서 조상께 먼저 바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건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가짓수나 상의 크기가 아니라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그 결실을 조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도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부활의 사랑해서 사랑해서까지 듣고 올게요.

부활의 사랑해서 사랑해서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동률의 감사였어요. 자,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추석 빔. 우리 빵크리 분들은 명절 아침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부지런히 차례상을 차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곱게 새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모습 말이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을 자주 사입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아이들한테 새 옷을 마련해서 입혔는데요. 설날 새 옷은 설빔, 추석에는 추석빔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빔은요,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이에요. 예쁘게 꾸미고 장식한다는 뜻과 관련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추석빔이라고 해서 꼭 한복만 뜻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한복을 포함해서 명절을 맞아 새로 마련해 입는 옷을 추석빔이라고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추석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얼마나 또 행복했을까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명절에 맞아서 자녀들한테 새 옷을 사주거나 한복 같은 걸 입히셨다면 사진 한 장 꼭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명절 사진 한 장일 수도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다시 찾아보면은 우리 가족들한테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테니까요. 노래 듣고 올게요. H.O.T의 행복, 이어서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요해.
7: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8: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원입니다.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함께 하셨는데요. 한가위에 관해서 잘 몰랐던 재미있는 지식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가네요. 특히 추석빔. 요즘은 추석빔이라는 말 사실 잘 안 쓰긴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새 옷을 샀다 그러면 명분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추석빔이야. 저처럼 핑계 대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왜 우리 흔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 많이 또 하잖아요. 추석 무렵은 그래서 봄부터 땀을 흘려서 키운 곡식이나 과일이 익는 때여서 먹을 것이 또 풍성하기도 하고요.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고 농사에도 한 고비를 넘긴 시기라서 이런 말이 생겨난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몸도 또 마음도 가장 넉넉해질 수 있는 추석 명절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좋은 날 골라봤어요. 이 곡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는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명절은 가족들이랑 윷놀이 한판 신나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뭐든 같이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특히 이번 추석은 아시안게임까지 있죠. 우리 선수들 경기 같이 보면서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재미까지 아주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함께할수록 그리고 나눌수록 즐거워지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한동안 만나지 못해서 아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추석 핑계 삼아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보내보시고요. 반가운 안부 인사라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FM은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웃음과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눠보자고요.

0: 레비테이팅 두아리파의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명절 예 추석 어떻게 다 모이셨나요? 그래서 모이셨어요? 오늘 아침에 차례 지내고 다 하셨나? 아 너무너무 사실 명절 때마다 기다려지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다 모이지 못하거나 혹은 뭐 명절을 즐기려고 하기보다 연휴니까 어디 여행 가려고 하려거나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거나 쉬어야 되거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모여주세요. 우리끼리 모이면 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절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 윷놀이 하는 거 좋은데 윷놀이에서 앞사람 이렇게 잡고 말 잡고 와 또 업고 가다가 또 잡히고 와 안 끝나 윷놀이 안 끝나 생각보다 안 끝나요 윷놀이가 마지막 팀까지 찾아야 되는데 아 너무 긴 게임이긴 합니다만 아 이것만큼 좋은 보드게임이 없어요 재밌어 재밌어 그런 것도 친구들끼리 한번 하시길 바라고 가족들끼리 반드시 하시고 안부 인사는 짧게 하시고 용돈 많이 나누시는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용돈 뭐 드릴 게 없네요.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예 특집 많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 봅니다. 1부는요 추석엔 모닝 나이트. 추석 당일 오늘 신나는 노래와 함께 명절 아침에 흥을 제대로 끌어올려 봅시다. 누구와 뭐 하면서 보내실 예정인지 문자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2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추석의 행복 예, 이름만 바꾼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특집 코너 추석엔 영화 봐야지 로 꾸며볼 거예요. 이지의 영화 기자 그리고 영화 크리에이터 단군 씨가 나와주십니다.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영화부터 혼자 정주행하기 딱 좋은 영화들 다 추천받아 볼게요. 믿고 추천받아 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0: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추석 모닝. 오늘 한가위, 보고 싶었던 얼굴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딱 한 얼굴, 보름달 얼굴 만나기가 어렵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돼서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앞으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남해안은 최고 40, 제주도는 최고 80mm 정도로 꽤 많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부산 26도로 덥지는 않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아, 에너지 넘친다. 지금 뭐 이동하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아니면 제사 준비 중인데 지금 조상들 다 도망가실까봐 걱정하신 분들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상관없잖아요. 신나게 신나게 즐겨보아요. 주름까지 한방에 깨어드려 황금같은 시간 추석엔 모닝나이트. 첫 곡으로 서문탁 3인곡 흐르고 있습니다. 아, 신납니다. 추석 당일 가족들하고 뭐 하실 거예요? 연휴 동안 뭐하고 어떻게 보내실 건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그리고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너무 신나. 같이 부르고 싶다. 서문탁 3인곡 계속 들을게요.

세계 모닝 나이트 정유현님이 이불 속에 누워서 듣는 모닝 나이트 이 기분 끝내줍니다 아자 하셨는데 오늘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즐기세요 부럽다 남미양님이 노래 대박 신나 신나 근데 빈속에 2시간 동안 차에만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도 신나게 흔들어 재껴 버렵니다 하셨는데 더 재끼세요 더 배를 그냥 아주 그냥 싹싹 비워내요 그래야 물 한 모금부터 너무 맛있죠 그리고 이제 밑반찬 딱 먹기 하는데 멸치 너무 멸치조림 너무 맛있죠 고추조림 너무 맛있죠 그래서 김밥 싹 먹어봐 너무 달지 메인 디시는 뭔데요 자, 노래 계속 이어 들을게요

0: 음악에는 리키 마틴이죠. 라빌라 비다 로카 들고 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 만나면은 이런 느낌의 삼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아, 그 삼촌은 연애를 잘 못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인기 많은데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인기가 모르는 삼촌들이 있어? 자, 김규리님이 저는 오늘부터 엄마 모시고 스페인으로 7박 9일 효도 건강 하러 갑니다. 가서 빠에야, 하몽, 타파스 많이 먹고 올 거예요. 마드리드 가서 이강인 선수 유니폼도 사올게요.
1: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0: 난 스페인 가는 사람 왜 이렇게 부러워요? 나 스페인 너무 가고 싶어요. 가서 진짜 음식이 맛있는지, 건물 멋진지, 사람들 나이스한지 꼭 말해주세요.
1: 저의 로망 더 불집해주세요.
0: 889 하나버님이 테디, 저는 오늘 남자친구 만나고 토요일에는 친구들 만나고 일요일에는 가족끼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엄청 바쁘죠? 그래도 행복해요.
1: 최고의 스케줄입니다. 아, 진짜 최고의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만나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행복입니다.
0: 누리세요. 7496번님이 테디, 고향 가기 전에 대전 땡심당 오픈런 왔어요. 8시 오픈인데 6시 반에 왔는데도 대기줄이 한참 길어요. 만남 빵 사서 고향에 잔뜩 들고 가겠습니다.
1: 그렇네. 대전이 고향이라서 온 사람도 사고, 대전이 고향이 아니라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사고, 더 북적북적 하겠네. 와, 그래도 성공하시고 맛있는 빵 많이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0: 자, 어떻게 연휴 보내실 건지 계속 사연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리빈 라비다 로카, 리키 마틴의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0: 모모랜드
1: 뿜뿜 흐르고 있습니다. 정은정님이 저 작년에 졸업했어요. 전부치기 졸업했어요. 명절을 지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명절 즐겨 즐겨. 나이스 나이스. 사실 저희 집도 명절 진짜 크게 모여서 한 40명 정도 돼요. 모여서 명절을 함께 즐겨서 저희 어머니 지휘하에 많은 또 숙모들 많이 고생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큰 결심을 했어요. 이럴 거면 하지 말자. 벌써 한 8년 차인가 7년 차인가 저희도 간소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 하지만 가족들은 또 모여서 또 좋은 시간 보내는 건 참 좋은데 너무 고된 노동은 또 졸업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3918번님이 고향 떠나오니까 자주 보기 힘들어서 더 보고 싶은 친구들아 오늘 고향 내려간다. 오랜만에 만나서 한잔하자. 이 맛이거든. 고향 가면 또 이 맛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았니? 나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기억이 하나도 없어. 이 맛이죠. 예, 조금 누리세요. 신유영님이 이번 추석은 고3 딸이 있어서 조용히 지내려고요. 이어폰 귀에 꽂고 몰래 모닝 나이트나 즐기렵니다 하셨는데 소리 조금만 더 줄게요. 팀하고 같이 놀고 싶잖아요. 조금만 더 줄게요. 자, 각자의 위치에서 즐기면 되는 거죠. 누리세요.

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동생 집으로 아기 보러 가요.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아기 덕분에 가족 모두 대기를 해 예방 주사도 한 달 전부터 맞았답니다. 아이가 하나가 생기면 온 가족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뭐 흡연하셨던 분들 금연 시작하고 아이 만나려면 반드시 금연해야 된다고 하니까 금주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건강하게 다 가는 건 너무 좋네요. 복이네요. 아기가 생겨서 복 받은 집 되셨네요. 김나온님이 언니가 아기를 출산해서 이번 추석은 가족과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조카라서 책임 없는 쾌락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군밤아 세상에 온 걸 이모가 많이 환영해. 책임 없는 쾌락 정말 너무 좋은데 누리시고요. 아, 이 예쁨 사랑스러움 다들 또 보시고 저희 굿모닝 FM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즐기시고요. 노래도 계속 즐겨주세요.

0: 아침엔 너 낸 골빛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 반짝 눈이 떠지는가
1: 추석엔 모닝 나이트 신나게 즐기셨나요? 벌써 마지막 곡 소개해야 됩니다. 세븐틴 아주 나이스 그러고 있습니다. 9333님이 일찍 일어나서 갈비 재웠어요. 제 갈비가 나름 인기가 좋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하시면서 갈비 사진까지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아, 꽤, 예. 꽤 좀 치시네요. 먹고 싶네요. 맛있겠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딱 봐도 비주얼이, 아우, 달달하니 아주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싹 드는데, 아직도 좋겠네요. 조방글님이. 송편 사려고 떡집 왔는데 사람들이 많네요. 추석에는 역시 송편 아니겠어요? 칼로리는 높지만 추석에는 칼로리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을 거예요. 라는 글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지금. 어우, 칼로리 얘기가. 추석 음식에 왜 칼로리 얘기를 해요? 얼마나 드셨는지. 조방글님, 방글님 많이 드시고 꼭 인증사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 아주 나이스! 세븐틴의 노래 끝까지 들으면서 추석엔 모닝나이트! 오늘 여기에서 문 닫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모닝나이트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자, 추석 연휴 추석 당일입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정말 많이 밀렸던 어제 아침과는 다르게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또 7시가 넘으면서 정체가 빠르게 느는 곳들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런데요. 오산에서 남사까지 지체고 천안 일대가 18km 구간 가장 어렵고 옥산 부근도 8km 구간이 지체입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천안 논산선 타면 차령 터널까지 14km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도 여주에서 감곡까지 10km 구간이 지체고 괴산 부근 전 시간 사고 여파로 밀려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또 팔탄에서 화성까지 다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12km가 지체입니다. 서울은 아직은 대체로 수월한데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이 월릉에서 신내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8295번님이 마흔 넘어서 만난 귀한 인연이랑 함께 첫 명절을 보내러 경남 양산에서 남친 본가인 대전으로 가요. 5시에 출발했는데 8시 반 도착 예정이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1: 5시에 출발해서 8시 반이면은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양산에서 대전.
0: 긴 시간이 이제 처음이라 장거리 운전 처음이면 이게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두 사람의 연도 원활하게 굉장히 본인은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상 다시 돌아보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예, 이루어질 겁니다. 잘 달려갈 거예요. 너무너무 응원해요. 나이가 좀 차서 만난 사람은 진짜 귀하긴 해요. 그렇죠?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갑니다. 추석 아침의 행복. 추석 당일인데요. 명절 음식 좀 드셨어요, 여러분? 많이 드셨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뭘 주로? 디테일 궁금해요. 예. 보름달 어떤 소원 빌 거예요? 오늘 달 보기 좀 힘들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는 건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AJ 미첼의 러버스 온 더 문 같이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 볼게요.

미첼의 러브스 온 더 문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추석 아침에 행복. 자, 이야기들 만나볼까요? 7665번님이 휴게소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는 우리 아들 치호야 30분만 참아봐 유유. 아, 차도 막히고 휴게소는 멀었고 큰일이네요. 테디 어째요? 야,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7665번님 문제가 아니에요. 치호가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치호야 어떡할래? 조금씩 어떻게 좀 나눠서 해볼까? 배분해볼까? 가능해? 어릴 때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아 어쩔 수 없이 또 물 마시던 생수통 이거 좀 아 뭐 디테일한 거 더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 심의에 또 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해결하면 해결돼요. 인간은 다 해결돼. 화이팅. 아 이거 어떻게? 아 내가 더 불안하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2253번님이 추석에 다들 여행 가고 가족들과 복닥복닥 시간 보냈는데 저는 쿨하게 일합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쿨해요. 저도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떡해요. 저도 일하니까 저랑 같이 하시죠. 자, 일로 와요. 토닥토닥. 일하면 또 일한 자의 어떤 또 즐거움을 언젠가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충실히 또 집중해서 해야죠. 기왕 하는 거 잘해봅시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추석 아침의 행복, 혁오의 톰보이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제니의 Less Than A Lover였습니다. 톰보이는 4511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자, 계속 이어갈까요? 박진희님, 테디,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서 명절에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을 해요. 이번에는 대하랑 생물 오징어로 튀김을 만들었어요. 테디도 저희 집 오세요. 튀김 한 접시 하시죠. 다만 한 접시만요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한 접시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한 접시만 주신다니까 그럼 저는 거절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 튀김을 접시에 담나? 그리고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 담지 않나? 접시에도 먹구나. 4875번님이 오늘부터 4박 5일 대만으로 가족여행 갑니다. 왜 대만이냐면요,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근무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지가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대만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다들 부모님 계실 때 잘하세요. 우리 옆에 영원히 계시면 좋겠지만 이별은 항상 갑자기 오니까요. 와, 또 그렇네. 사실은 가족들 중에서 이제 또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그리움의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또 건강하게 함께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너무 좋네요.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버지의 발자취도 많이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도 밴드의 강강술래.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굿모닝 FM입니다. 추석 아침에 행복. 자, 마지막 사연 읽어드립니다. 0095번님, 마크리의 My Friend 신청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요즘 날씨와 참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따뜻한 분위기의 멜로디와 마크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디오에서 꼭 한번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예, 여름의 끝자락은 너무 옛날에 잘 놔주지 않았어요? 가을이에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 조금 더운 가을. 예, 여름을 아직까지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0095번님 신청곡 마크리의 My Friend 띄워드리고요. 3부로 들어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추석 차례상엔 과일이 포인트죠. 그 중에 대표 선수는 사과고요. 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민국 시인이 풀어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가을 명절의 과일과 곡식 꼭꼭 씹으며 잔뜩 감사하고 충분히 음미해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오늘 3, 4부는요. 추석 특집 코너 추석엔 영화 봐야지로 꾸며집니다. 이지혜 영화 기자 그리고 영화 크리에이터 단군 씨와 함께 추석 연휴에 정주행하면 좋을 영화들 추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1: 안녕하세요.
1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1: 완전 좋아요.
12: 연두리.
11: 잘 부탁드립니다.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가면 집으로 굿기베이글.com.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0: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추석 날인 오늘은 오전보다는 오후 날씨를 더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상월입니다. 오늘 서울의 보름달은 5시 34분에 떠오르겠지만 전국 하늘이 흐려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중부지방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내리다가 다시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은 제주도로만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이 25도, 서울 대구가 26도로 큰 늦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중반 이후로는 서울이 22도까지 날이 부쩍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쉬는 날 뭐하지?
1: 뭐하긴 재밌는 거 봐야지.
2: 굿모닝 가족들의 추석 연휴를 책임질 특별 코너 추석엔 영화 봐야지. 주말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재밌고 알차게 보내시라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추석엔 영화 봐야지. 오늘 함께해 주실 영화 마니아 두 분을 모셨어요. 이지혜 영화기자 그리고 영화 크리에이터 단군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네, 또 굿모닝 가족들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 환영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캐스터이자 영화 유튜버 운영하고 있는 단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2: 예, 원래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신가요? 원래 루틴으론?
3: 저는 아침에 이제 자는 롯데미 족입니다.
2: 어떻게 밤 새고 오셨어요? 아니면 좀 주무시고 오셨어요?
3: 아, 오늘은 좀 잤습니다.
2: 아, 잤어요. 다행이다.
3: 예,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2: 아, 네. 컨디션을 위해서.
3: 맞습니다.
2: 여기 또 잠이 조절이 되네요, 그래도.
3: 예, 어제 좀 안 자고 이제 하루를 버텼더니 밤에 바로 꿀잠 잤습니다.
2: 이걸 위해서?
3: 그렇죠.
2: 이렇게 저희가 대단한 프로가 아닌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3: 아, 이거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2: 아,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 영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일단은 두 분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갑니다. 영화 크리에이터 당구님 이야기. 제가 최근에 봤어요. 호프 망상에.
3: 아, 감사합니다.
2: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저는 사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영화 이야기 하시는 걸 몇 번 뵀다가 이 명작을 제가 못 보고 지나칠 뻔 했는데 우리 작가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 호프 망상에는 반드시 봐야 된다. 해서 봤다가 너무 깔깔대고 웃으면서 봤습니다.
3: 아유,
2: 여기 반응들이 진짜 좋긴 좋았죠.
3: 예, 이거 뭐 저도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게 사실 이제 흐름이 좀 지나갔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해외에 이제 호프가 개봉을 해서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서야 볼 수 있게 됐다 나도. 그래서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다 하면서 좀 뒤늦게 또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하죠.
2: 아니, 호프 망상이가 지금 몇 편까지 나왔죠? 완결까지 된 걸로 알고.
3: 5편까지 하고 5편 마지막에 이제 송별회까지 제가.
2: 아, 6편이에요 그러면?
3: 송별회는 그냥 이제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2: 아, 그건 예.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3: 왜냐면 이제 언제까지 이걸 할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좀 너무 이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생활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냥 떠나보냈습니다.
2: 아, 잘하셨습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지혜님 보셨나요?
0: 아우, 당연하죠.
3: 아, 감사합니다.
2: 아, 유명하구나.
0: 너무 재밌게 봤고 저한테는 약간 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던 순간이었어요.
2: 그렇죠,
0: 왜냐면
2: 그렇죠.
0: 이렇게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약간 그 영화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관객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2: 예.
0: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하지만 당군 씨가 그걸 깨주셨어요. 나홍진 아저씨가 뭘 알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 창작자의 것이 아니구나. 이거 내 거지. 내가 사랑하면 내 거지라는 약간 콜럼버스 같은 그런 사고의 전환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3: 꿈보다 해몽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0: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제가 뭐 된 것 같네요.
1: 아, 근데 많이 됐어요. 이미 영향이 아유. 많이 진짜 가고 있습니다. 저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호프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는 실제로 이건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 호프 배역 오디션을 끝까지 봤어요.
0: 정말요?
1: 네.
2: 와 진짜요?
1: 네.
0: 어떤 배역? 혹시?
1: 제가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제가 소개받기로는 배역은 얘기를 안 해줘요. 나홍진 감독님은 작품 얘기도 안 해주고 캐릭터 얘기도 안 해주는데 설정만 해줘. 이 사람은 약간 군대에 있을 때 약간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2: 아, 메인 완전 역할이다. 약간 초기 제작 단계에서 만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 얘기를 들으니까.
1: 그래서 제가 영화를 봤죠. 도대체 나는 무슨 역할로 오디션을 본 걸까. 은문석 씨 역할을 해야 돼.
2: 아, 근데 지금 모자를 쓰셔가지고 눈이 그늘이
0: 지는데
1: 비주얼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새로운 어떤 빌런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까지도 기회가 왔던 것 같은데.
2: 우와. 네.
0: 근데 또 태희님이 워낙 피지컬이 좋으시고 네. 비율이 좋으셔서 그 성기와 아이들 그 역할을 했어도 되게 잘.
1: 아, 감사합니다. 뭐라도 사실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네. 새로운 걸 자꾸 끌어내시길래 뭘 하시려고 했나 했는데 제가 보고 호프를 보고 저 역할이었으면은 내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 싶기는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이제 슥 영화계에 좀 뭐 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몸담고 계신 우리 이재 영화 기자님.
2: 네.
1: 과거 영화 전문 매체 맥스무비 기자로 활동을 또 하셨고 현재 또 MBC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2: 네.
1: 예, 또 나오고 계시고.
2: 영화 이야기. 있습니다.
1: 예, 오랫동안 또 해주고 계신데. 네. 남편분도 영화계에 또 계신다고.
2: 네.
1: 영화 건축학개론을 연출한 이제 이용주 감독님. 와.
2: 네. 오,
1: 야, 건축학개론?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수지 씨가 맡은 서현 역이 이제 이재 기자님을 모델로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2: 아, 와. 이런 질문 있을 때마다 이거 루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1: 아 루머예요? 확실히 루머예요?
2: 확실히 루머고요.
1: 근데 실제로 뵈니까 또 이미지가 있으셔가지고
2: 아 아닙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했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네, 저를... 이삭을 잘랐네. 야 이삭을 잘랐네.
0: 오히려 물어본 게 좀 신뢰가
1: 됐네. 신뢰가 됐네.
2: 왜냐면 제가 수지 씨 팬이어가지고 루머를 이제 싹을 잘라야 됩니다. 야,
1: 또 실제로 뵈면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더 설이 안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분이 연출한 작품 볼 때에도 그러면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지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그래도 비슷하게 또 보게 되나요?
2: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보통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기획부터 이거 어떠냐 좀 쓰게 되면 이건 어떠냐 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분위기가 종종 안 좋아지기도 하죠.
1: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0: 네.
1: 얘기들.
0: 네, 냉정하시네요. 네.
2: 심지어 저도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1: 네.
2: 지금 준비 중인 게 몇몇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같이 썼거든요.
1: 진짜요?
2: 네. 그래가지고 진짜 사이 안 좋아질 뻔했어요.
0: 원래 가족끼리 하면 또
2: 아, 이래서 동업 안 하는구나. 맞아요. 제가 절감했습니다.
1: 와.
0: 네. 와 진짜 이거 너무 무섭다.
1: 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서로 네. 그리고 신뢰가 엄청난 거야.
0: 사실 저도 가끔 네. 뭐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 집에 갔을 때 와이프가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아니 좀 제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이럴 때 있거든요. 아 심지어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영화 일을 같이 하시지만 여기는 방송 일을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앞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순간 욱해서 저도. 근데 돌이켜보면 네. 와이프가 오히려 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잘 본 거더라고요. 어차피 저 잘 되라고 해주는 건데.
1: 맞아 맞아.
2: 맞아요. 운명 공동체잖아요.
1: 네.
0: 저도 사랑합니다. 맞아요.
1: 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 추석엔 영화 봐야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명절하면은 예전에는 온 가족이 이제 TV 앞에 모여요. 그래서 어린애들끼리 만화 영화나 머털도사 이런 것들 봤던 것 같아요. 영화 특선 영화 하면 그거 다 봐서 요 얘기하고 뭐 이랬던 풍경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풍경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 영화를 몰아보는 분들도 또 집에서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영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재 기자님 추천작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제가 준비해온 영화는 2004년도 박흥식 감독님의 영화 인어공주입니다.
1: 인어공주.
0: 인어공주.
2: 네. 전도연 씨가 주연하셨고요. 맞아. 지금 뭐 바야흐로 전도연 씨의 시대죠.
1: 예.
2: 네, 뭐 가능한 사랑으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연기다라는 뭐 외신의

0: 극찬도 받은 지금 상황이라서 전도연 씨 영화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명절에 보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인어공주. 전도연 씨, 박해일 씨, 고두심 씨, 이성균 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 본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2: 저도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0: 너무 오래됐죠. 전도연 씨가 1인 2역이에요. 나영이라는 딸과 이제 엄마 역할을 동시에 소화를 했는데요.
1: 엄마 딸 역할.
0: 네, 나영이는 사실 부모님이 싫어요. 아버지는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나영이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취직해야 됐고 엄마 연수는 그 바람에 이제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요. 나영은 어떻게든 집을 막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픈 아버지가 사라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20살 시절의 엄마를 만나요. 이 엄마 20살 시절의 엄마도 전도연 씨가 연기를 하고요. 근데 20살 시절의 엄마는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빠랑 이제 사랑에 빠지려는 하는 그런 낭만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영이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1: 신기해. 이게 이제 타임을 소재로 한 영화이기는 한데
0: 네.
1: 이거는 그럼 두 사람이 안 만나면 나영이는 태어나지 않는 설정인가요?
0: 근데 약간 그런 타임슬립물에서 뭐 얘기하는 뭐 정교한 타임 패러독스나 이런 건 아니고요.
1: 네.
0: 이제 이렇게 판타지적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네.
1: 이 작품을 추천한 이유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0: 그렇죠. 일단 명절에 가족도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또 오래 안 가요. 며칠 부대끼다 보면 또 싸우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명절에 보는 것도 좋지만 명절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 영화를 백신처럼 맞으시고 집으로 가시면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께 짜증 좀 덜 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 너무 사랑하는데 왜 짜증을 안 내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기가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 얽혀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인어공주에서는 나영이 엄마처럼 안 살겠다고 차라리 부모 없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20살에 엄마를 만나고 나니까 엄마에게도 20살에 첫사랑이 있었고 아빠에게도 사랑하는 여자한테 글을 가르쳐주던 그 다정함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오로지 현실이 아니라 낭만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데 가장 큰 어떤 조력자가 나였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현실만 이렇게 쫓아가셨을까? 나 하나 잘 키우려고. 그 사랑의 결실인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잊고 살기 쉬운데 그걸 이제 딱 일깨워주니까 부모님한테 명절 때만이라도 잘하자. 그러니까 효자들을 좀 생성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1: 너무 좋은 백신인데 좀 세긴 세네요. 백신.
2: 숙연해지네요.
1: 숙연해지죠. 이러면 정말 가서 고기를 계속 숙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작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인어공주. 다시 보셨나요 혹시? 추천을 위해서?
0: 저는 오히려 20대 때나 뭐 30대 때 봤을 때보다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부모님 쪽에 가까워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울면 울수록 이제 불효자인 거죠 이 영화는.
1: 그런데
2: 절대 안 울어야지. 네.
1: 꼭 참고.
2: 네. 네.
0: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1: 예. 인어공주의 명대사 컷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3: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러지? 엄마가 가엾고 엄마가 불쌍하고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를 보고 있는데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나.
1: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는 대사죠? 이게
0: 이제 나영이 엄마가 그 중에서 이제 해녀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픈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훗날 아빠가 되는 동네 이제 집배원과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나영이 간호하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지금 엄마가 내 앞에도 있는데도 보고 싶다라고 이제 울면서 앞에서는 나영이 엄마 싫어 이런

0: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제 본인의 그 과거를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1: 아, 우리 엄마.
0: 예. 이렇게 됩니다.
2: 아, 음악부터가 벌써 깔리는 음악이. 네. 갑자기 확 올라와요, 음악이.
3: 안 우실 거라고 했잖아요.
2: 예. 아, 저는 울지 않습니다. 아,
3: 확실해요?
2: 예. 저는 1년에 뭐 한 번 울까 말까라기 때문에.
3: 예. 1년에 한두 번은 무슨 일로 우시는 거예요?
2: 이제 뭐 의무적으로.
0: 의무적으로?
3: 예. 뭐야,
2: 너무 AI 같으니까.
3: 인물의 의무가 예, 예. AI 같아서. 예. 자, 추석에 보면 좋을 영화. 첫 번째 추천작, 이재혜 기자의 추천작, 인어공주 만나봤습니다. OST 듣고 갈게요. 이상은님의 투마더. 예, 듣고 두 번째 추천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상은 투 마더 인어공주 OST 듣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작 인어공주 만나고 왔고요. 자, 이제 영화 기자에 이어서 크리에이터 당구님의 추천작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엔 영화 봐야지. 두 번째 추천작 뭐 하실까요?
1: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영화는 지금 현재 영화관에서 개봉 중인 그런 영화입니다. 오. 사실 지금 명절에 대작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인턴 가능한 사람, 뭐

0: 타짜 벨제부 노래, 암살자들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독립 영화 철들 무렵이라는 영화입니다.
1: 철들 무렵.
0: 네.
1: 지금 개봉하고 있는 작품이고.
0: 맞습니다.
1: 어떤 작품일까요?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0: 네.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철이 없는 세 명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가족 구성원인데 어머니와는 따로 살고 있어요. 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리고 딸은 현재 배우 지망생인데 무명 배우. 그래서 이제 단역만 주로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암 말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 딸이 간병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버지에게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건강해져야지 이러면서 간병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1: 지치지. 힘들지. 네.
0: 내 생활도 있는데 나도 지금 빡빡한데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1: 두 분 다 가족 드라마를 추천해 주셨군요.
0: 네.
1: 약간 느낌이 웃긴 코미디인가요?
0: 네, 지금 얘기만 들으시면 사실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프고
1: 지금 일본 영화인
0: 줄 알았어요. 현실적일 것 같지만 예. 놀랍게도 영화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1: 그러니까 포스터를 보는데 유쾌함이 있어요. 예. 지금 줄거리에 비해서 엄청 유쾌하게 찍어놔서.
0: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예.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프고 심파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게 그래서 웃음소리가 계속 영화관에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예.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드신 정승호 감독님이 이전작 이제 이장이라는 독립영화로 주목을 받으신 분인데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 실제로 자기 아버님을 간병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일기에 썼다가 이게 너무 부정적이고 자기가 너무 슬프고 힘들고 이런 기억만 남아서 이걸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보고자 이 영화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의 어떤 곳곳의 분위기에 좀 느껴집니다.
1: 쉽지 않은 어떤 소재인 것 같은데 어때요? 보면서 굉장히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코미디인가요? 아니면 피식?
0: 깔깔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1: 아니고.
0: 완전 뭐 코미디 영화로 만든 건 아니지만
1: 아니고.
0: 생활 연기에서 오는 우리도 예 굉장히 재밌는
1: 그래 그런 게 재밌어
0: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공감돼서 재밌는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버지가 태어나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태어나셔도 됩니다 하니까 치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니까 막 하면서
2: 딸이 나 이제 탈출이다.
0: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서운해하는 뭐 이런 식의 바이브.
1: 좋다.
0: 예, 네, 그러니까 막 진짜 깔깔대는 그런 코미디가 아니라 네. 생활 연기에서 오는 그런 코미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좋아.
0: 그래서 이 세 배우 기주봉 씨, 양말복 씨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그 봄날 햇살
1: 네.
0: 역할을 했던 하윤경 씨가 이제 딸 역할로 나오시는데
1: 예.
0: 이 세 분 외에도 여기 정말 어찌 보면 덜 알려진 조연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뭐 의사, 간호사, 뭐 동사무소 그리고 같은 환자분들 이제 그분들이 웃음을 많이 담당하시는데 그분들의 연기를 보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 영화는 명절에 보시면 정말 좋은 게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실 가족을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가족 부양에 대한 문제 제가 이 딸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여기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는 팔순이 된 이제 노모가 계세요. 근데 가족들이 넌 혼자 살고 있으니까 모셔라 말로 좀 강압을 받기도 하고
1: 야.
0: 그리고 여기 주인공의 큰아버지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손자를 완전히 본인이 다 양육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잘 풀어냈지만 보고 나서는 좀 생각할 거리는 던져주는.
1: 그렇네요.
0: 예, 굉장히 좋은 영화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철들 무렵. 지금 영화는 개봉이 그래도 많이 있지는 않겠네요.
0: 예, 아쉽게도.
1: 관이
0: 많진 않지만 예. 여러분들이 뭐 꼭 보시기 어려운 환경이라도 만약에 찾아보시고 내 주변에 영화관이 있다면 꼭 부모님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뭐 OTT라든지 다른 채널에 이게 오픈됐을 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1: 네,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뭐 그 세기주인 이후로 이런 영화들을 입소문으로 너무 많이 또 보시고 응원하는
2: 중요하죠.
1: 예 많은 분들이 또 생겨난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0: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포인트가 있다면 이 영화를 또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GV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GV를 하셨다? 인증된 거죠.
1: 그렇네.
0: 인증 마크 찍혔습니다.
1: 그거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
0: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뒤늦게 또 싹 얹어주십니다. 자, 명절에 볼 영화 두 영화 나타났습니다. 인어공주와 철들 무렵까지 소개를 받았고요. 3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부에서도 이제 영화 기자 그리고

0: 데이터 당구님과 함께 영화 봐야지 이어갈 거예요. 바로 광고 듣고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 순대.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자, 추석 당일입니다. 교통상황 어떤지 확인해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이제는 수도권에서 차례진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방향 안현 부근은 3-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흥에서 안현까지 좀 많이 밀리고 있고 송내 부근도 지체입니다. 의정부 쪽으로 양주요금소에서 노구산 터널까지 4km 구간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는 사고 있는데요. 제천 쪽으로 안성 부근 4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나서 일대 처리 중이라 혼잡하고요. 남한성에서 금광산 터널까지 10km 구간도 지체입니다. 다른 고속도로들도 대부분 하행선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동탄에서 남사까지, 또 천안 일대 18km, 옥산 일대 8km가 지체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강동 고덕에서 초이 안성 일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영화 기자 크리에이터 단군 씨와 함께 추석 특집 추석엔 영화 봐야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추석이 지나갑니다. 이제 세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가 2026년에 이제 영화들 멋진 영화들 많이 나왔었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최고 영화 있을까요? 지금까지 2026.
1: 저는 그래도 역시 호프 아니에요. 예.
0: 안 했으면 서운할 것 같았어요.
1: 예, 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작은 아니지만 네. 저에게 좀 많은 어떤 울림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호프로 하겠습니다.
0: 아, 이거 뗄래 뗄 수 없죠. 예. 2026년은 잊을 수 없는 당군 씨의 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 씨는?
2: 저는 가장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이고 감독님의 용기와 뚝심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지금 모두가 모두의 것을 탐을 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영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뚝심이라는 게 어떻게 영화 이 두 시간 남짓 이야기 안에서 다뤄질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해내시더라고요. 네.
0: 너무 궁금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가능한 네. 사람.
1: 기대가 됩니다. 저 오늘 보러 가거든요.
0: 아, 정말요? 예. 아, 당신 씨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1: 아, 이것 때문에 못 봤습니다.
0: 그러니까,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1: 이거 원래 아침에 보려고 했는데.
0: 너무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오후에 보는 게 좋죠.
0: 이야, 가능한 사랑. 진짜 또 지혜님이 최고의 작이라고 해주시니까 아, 더 기대를 가지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이제 또 기대작이 혹시 또 있으신가요?
2: 아무래도 한국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작품은 어벤져스 데이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마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팬들로부터도 좀 이게 외면을 받다가 이제 스파이더맨이 정말 다시 끌어올렸어요. 아. 이 기운 그대로 다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둠스데이를 둘러싸고 사실 불안한 잡음들도 또 꽤 많거든요. 이 스토리에 대한 것이나 누가 살아 돌아오고 누가 또 죽을 것이냐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루소 형제가 어떻게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0: 역시 네. 어벤져스. 네. 또 있으실까요?
1: 저는 비슷한 의미로 듄 파트 3. 아. 아. 저는 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저는 반지의 제왕만큼이나 이 3부작을 너무 좋아해서 아. 이 파트 3에서 어떤 마무리가 될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슈퍼 대작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네요. 하반기에 네. 제발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이게 사실 거대하고 길고 기대감도 크고 하니까 봤을 때 실망을 했을 때는 이 실망감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죠?
2: 화가 맞아요. 되죠.
0: 약간 그 하루를 버리는 길이야. 추승연 영화 봐야지 계속 이어갑니다. 작품 또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지혜 씨의 작품 추천 또 받아볼까요?
2: 네. 제가 두 번째 추천작은요.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준비했어요.
0: 오, 영화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
2: 네. 이 역시도 뭐 가족영화라는 결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공룡 영화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0: 아니에요.
2: 그에 앞서서 가족 영화이기도 합니다.
0: 거짓말하지 마. 너무 공룡이 나오는데 무슨 가족 영화. 제가 N에서의 너무 팬이라 가지고 작품에서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줄거리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 평화롭던 마을이죠. 오크스트리트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1억 년 전 중생대로 옮겨져 이 마을이 통째로. 그러니까 왜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이런 영화를 즐기시는 방법은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가셔야 되는데요. 네. 이 태양의 비정상적인 파동으로 이제 워몰이 생겨서 시간 이동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룡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인간은 최하층이죠. 먹이사슬 해서 거기서 이제 손쉬운 먹잇감이 됐는데 프렉 가족이 이 공룡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예. 왜냐고 물으면 안 된다는 그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받아들이고 가려는 순간 즐거움이 있는데
2: 네.
0: 그게 해소 안 된다고 붙잡고 있으면
2: 그 즐거움을 못 만나는
0: 끝까지
2: 거죠.
0: 이제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2: 네.
0: 추천하는 이유 네. 진짜 가족 영화예요?
2: 네, 진짜 가족 영화고요. 예. 영화가 처음 이제 공개됐을 때 국내 관객들은 서양판 호프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호프의 권위자 옆에서 호프 얘기가
3: 아니야, 권위자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줄 아세요?
2: 비슷해요, 얼개가. 평범한 마을이 갑자기 엄청난 힘을 지닌 외부의 존재로부터 공격을 받고 숫대밭이 된다. 이건 되게 비슷한데 저는 호프보다도 스필버그 감독의 이티를 더 먼저 떠올렸거든요.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982년도예요. 그래서 마치 이티에 나오는 소년들이 무리지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소년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인물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이티에 나오는 아이들과 굉장히 닮았어요. 이티의 주인공 아이 들은 이제 부모가 이혼해서 굉장히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0: 그쵸.
2: 부모님을 사랑 이제 갈구하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혼할까 두려워하고 부모는 또 서로 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내부에 어떤 불화가 있는데 그것이 외부의 적인 공룡에 의해서 봉합되는 듯 보이다가 또 안에서 이제 사그라지지 않은 갈등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기란 이렇게는 어렵다. 공룡이 나타나도 시간 여행을 해도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0: 스필버그 감독님은 마지막에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2: 이 영화도 해피엔딩인데
0: 해피엔딩이긴 해요?
2: 해피엔딩은 네. 확실해요. 근데 스필버그식의 해피엔딩과는 또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2: 약간의 찜찜함을 남기는 그럴 리 없는데
0: 뜨끈하게 끝내시는데 원래
2: 아니면 뜨끈하지 않습니다.
0: 그것도 재밌네요.
2: 네.
1: 저도 이 영화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0: 보셨어요?
1: 아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보질 못해서
2: 아 보시면 좋아할 것 같은데
1: 너무 아쉽습니다. 예. 꼭 보겠습니다.
2: 네.
0: 외국판 호프니까
2: 네.
0: 외국판 호프니까
1: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거를 봐도 보라 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보고 그냥 후기를 했어요.
0: 안 보고 어떻게 후기를 해요?
1: 안 보고 후기를 했어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0: 아 대단하다. 아 정말 크리에이터시네요.
2: 예. 파당적이세요.
0: 야 안 본 후기 멋지다. 야.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혹시 있을까요?
2: 네. 이 가족이 사실 공룡이라는 이겨내야 되는 적이 나오면 쉽게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순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 우리 나가지 말고 집안에 있자 숨어 있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고 엄마 앤해서웨이가 연기한 엄마는 무슨 소리 하냐 당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 라는 네, 장면이거든요. 엄마는 빨리 나가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도 구해야 되고 근데 아빠는 계속 피하자고만 한 거죠. 거기서 또 엄마 아빠가 싸워요.
0: 아 둘이 너무 안 맞네.
2: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또 불안해지고. 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아니 다 함께 한 입이 돼가지고 대항해야지 하는데 사실 가족이란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외부의 적 공룡은 총으로 쏘면 되지만 이 내부의 적 우리 안의 갈등과 계속 켜켜이 쌓아왔던 이 어떤 대립구도 같은 것들은 일거에 해소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 오크스트리트 같은 영화를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좋죠.
0: 아 너무 좋다. 아 크게 공감되는 예 철학적인 요소들이 있네요. 추석에 보면 좋을 영화. 아, 이재 기자의 두 번째 추천작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이쯤에서 노래 듣고 또 추천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스트리트 OST 팻 베네타의 Hit Me With Your Best Shot 듣고 올게요.

0: Hit me with your best shot. 팻 베네타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제 영화 기자 크리에이터 당군 씨와 함께 추석엔 영화 봐야지 추천작 만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추천작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마지막 작품은 그 단편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네. 지금 유명한 OTT에도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성 있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제22회 미장센 단편 영화제 품행제로 부문의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월남보살이라는 오컬트 코미디 영화입니다.
0: 월남보살? 네. 보쌈이 아니고.
1: 아, 배고프신가요?
0: 아, 미안합니다. 월남하면 월남쌈 너무 좋아해요.
1: 예, 예. 월남보살입니다.
0: 보살?
1: 네.
0: 어떤 작품이에요? 제목이 너무 흥미로운데.
1: 네, 제목부터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예. 여고생 수연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예. 이 친구는 한국인 아버지 그리고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사실상 한국인이죠.
0: 한국인이네요.
1: 근데 이 친구가 신병을 앓게 돼요.
0: 아이고.
1: 아, 그래서 내림굿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베트남신.
0: 어, 설정 재밌다. 어머.
1: 예. 그래서 그 내림굿을 진행하도 무당이 아, 나는 이거 못한다. 이건 너의

0: 피를 탓해라. 어. 한국에서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 신을 받으려면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 어. 그래서 수현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나는 나고 자란 곳이 한국인데 내가 이걸 위해서 베트남을 가야 돼? 실제로 뭐 부모님 갈 기세예요. 왜냐면 애가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럼 우리 그냥 한국 신을 우리끼리 받자. 이런 셀프 내림굿을 준비합니다.
1: 아, 여고생답다.
0: 네.
1: 아, 귀여워.
0: 그러면서 이제 우당탕탕 이제 벌어지는 단편 영화.
1: 아, 야, 어떻게 설정 이런 거는 소재를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네.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 미장센 단편 영화제 이제 수상작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단연코 이 월남보살이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유쾌하고 재밌고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톡톡 튀는 영화인데 영화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내림과 이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잘 결합을 해서 MZ스럽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신내림을 받는 셀프 신내림 굿을 이제 본인들이 준비하면서 그걸 AI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1: 오야.
0: 예, 그래서 제사 음식 대신에 예를 들면 과자 젤리를 준비한다든지 뭐 장구 태평소가 없으니까 블루투스로 그걸 연결해서 하고 그리고 부채 대신에 손선풍기를 막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발칙한 모습들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1: 야. 예. 이 소재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한 줄거리라서 반드시 보고 싶은데 월남보살. 네.
0: 짧고 임팩트가 있지만 사실 이 혼혈화라는 것이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신이 오는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점은 이 여자 주인공이 결국 본인이 신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주어진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지만 살아가는 건 이제 알아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 실제로 여기 주인공이 한국과 베트남 혼혈인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인플루언서세요. 제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1: 그래요?
0: 예, 막 커버곡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첫 연기 도전을 했는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무속에 대한 자문을 실제로 거쳐서 이 좀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1: 베트남에도 내림굿 같은 개념이 있나요?
0: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24분이네요, 러닝 타임이.
0: 네. 굉장히 짧습니다.
1: 이것도 명대사 같은 게 혹시 있나요?
0: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신짜오?
1: 인사. 베트남 인사.
0: 예, 네, 왜냐면 내림굿을 받다가 그 누가 와 이렇게 막 누구지 했는데 그 어떤 그 여자가 막 돌면서 신짜 이렇게 내가 너가 받아야 될 신이다 첫 대면을 하는 안녕, 그 장면이에요.
1: 안녕을 이제 베트남 말로
0: 맞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1: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일 것 같아요.
0: 엄청 귀여워요.
1: 네, 엄청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 지휘자님이 보셨나요 혹시?
2: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1: 보셨구나.
2: 24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이 아이디어를 좀 장편으로 확장해서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를.
0: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이건 장편으로 만들어야 맞아요. 된다. 투자자분들이 아마 지금 제 초기라면 이미 움직였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 이런 두 분이 무조건. 초기 그렇다면 반드시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24분 안에 녹여낸 게 신기하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추천자 월남보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Walk it,
3: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안녕하세요.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만재 뮤지션 악뮤 이찬혁.
5: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아, 인생 그 겉박스다.
6: 노노노.
4: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이 들어야 돼.
5: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4: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5: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7: 김신아입니다.
5: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마실게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7: 아, 너무 좋다. 예. 아니,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래. 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의 콘서트장이 됩니다. 숨소리까지 담긴 가장 생생한 라이브를 만날 수 있는 곳. 매일 저녁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특집 코너였어요. 추석엔 영화 봐야지. 이제 영화 기자 크리에이터 단군 씨와 함께 영화 두 편씩 총 네 편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
2: 너무 즐거웠고 네. 저 단군 씨 굉장히 뵙고 싶었는데
0: 두 분 처면이에요?
2: 네네 예. 영화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호프 얘기를 좀 해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요 네.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3: 네. 네.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호프는 철진한 예.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언제 또 이런 라디오에 나와서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기자님하고 또 태희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두 분 저도 이제 다 처음 뵙는 순간이었는데 영화 이야기 하는 순간 그냥 너무 늘 하던 이야기처럼 이렇게 쫙 편안하게 가서 언젠가 두 분 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 짧게라도 추천해 주신 영화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뭐 제 인생작이라고 한다면 영화 매트릭스인데요. 이 영화가 가지는 영화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SF 영화의 신기원을 열었고 할리우드 액션 기술의 새 장을 연 맞아. 그런 작품인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장르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너무 멋있고 내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화라서 누군가 어떤 영화 소개나 추천을 물어볼 때 꼭 얘기하는 영화가 매트릭스입니다.
3: 얼마 전에 저거 네. 다시 봤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네.
0: 시대가 흘러도 네. 명작을 다시 봤을 때 그 감동이 오면 고전이죠.
3: 맞습니다.
0: 매트릭스가 그렇게 됐네요.
2: 네, 그런 게 보면 영화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마다 매 순간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생물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멋지네요, 네. 표현이. 당군 씨는 어때요?
3: 예, 저는
0: 생각나는 작품.
3: 뭐 당장 이제 생각나는 거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0: 괴물.
3: 그 영화 제가 아까 잘 울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

0: 같지만 예. 제가 거의 살면서 제일 많이 운 영화가 그 괴물 예 영화 영화관에서 와이프랑 보는데 제가 너무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예 근데 와이프도 좀 울긴 했어요 예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영화라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좀 다 깨워주는 그런 영화였어서 저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아, 예. 괴물 제가 거의 히로카즈 감독 영화 거의 다 보는데 괴물만 봤어요 괴물 봐야지
0: 아 그거는
1: 왜 이렇게 놓쳤죠? 아 이거
0: 조커 못 참겠는데 다 보시고 아니 네, 네. 아까 NSA 팬이시라고 하고 네. 이거 안 보시고 다 봤다고 하고 그것만 안 보시고 팬님 이건... 괴물은 봐주셔야 됩니다 예 조금 먹고 아쉽습니다 예.
1: 반성 사과와 반성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곡 뉴 호프클럽의 굿데이 준비했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랑 이재 기자님 그리고 당근 씨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기회 되면 또 놀러와주시길
0: 불러와 주시면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인사를 같이 외쳐야 되는데 해보어 굿데이 이렇게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0: 네.
1: 같이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늘 아침 첫 곡은요, 전날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초성으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일 첫 곡은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마음에 들뜰 때 어울리고, 또 어떨 땐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어울리고, 뭔가 예, 신기하게 자기 기분에 맞춰서 들리는 그런 매력을 가진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를 응원해주는 내 편 같은 노래. 자, 그런 노래 오늘 같은 날 함께 들으면 좋겠죠? 9월 25일 금요일 한가위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